0: 자, 9월 15일 화요일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아, 첫 곡으로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띄워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돋네. 콜드플레이 음악들은 상큼한 여름에도 좋은데, 네, 이런 싱그러운 가을에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기억법이 대부분 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막돌 지났을 때 그 크게 몇 년인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정확한 연도를 유추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첫째가 4살 정도였으니까 둘이 3살 정도 차이 나니까 연도수가 가만 보자 뭐 요렇게 간다든가 그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나 기억에 남는 풍경 뭐 요런 거 함께 저장된 것들 좀처럼 잊혀지지가 않죠. 9월 15일 화요일을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어떤 스토리와 풍경으로 저장을 하면 좋을까요? 창밖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창밖은 지금 어떤가요? 저희는 이 스튜디오 안에 굉장히 큰 창이 이렇게 그 목동 공원 쪽으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365일 날씨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계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눈에 딱 보여서 약간 누릇합니다. 이파리들이. 사연과 신청곡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스베스크 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연골.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링
10: 잘 부탁드립니다.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1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5: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리안 라 하바츠의 Starry Starry Night, 다이애나 위너의 The Sound of Silence,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내꼬님, 알디, 저는 이맘때쯤 결혼을 해서 요즘처럼 이렇게 가을 햇살 좋을 때면 야외 촬영 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 그때 참 좋았지 라고 하면서. 왜요? 지금은 안 좋으세요? 아, 그런 강렬한 기억들. 네, 좋죠. 제가 집에서 제 홈쇼핑 목요일 날 이제 저녁 방송을 출근을 할 때 요렇게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이제 요렇게 건너가면은 그 다리는 왼쪽으로는 이제 전철이 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크게 해놓고, 중간에 막 이렇게 다리 사이에 있는 왜 이렇게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약간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해질 때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꼭 퇴근길에 그 다리를 타면은 제 오른쪽에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고, 출근길에 제 오른쪽을 보면은 그렇게 웨딩 촬영들을 하고 계세요. 그 다리에서. 예. 정말 많이 촬영하시거든요. 심지어 외국 분들도 거기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촬영하기 너무 좋죠. 예. 솔직히 남자는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은 요맘때가 촬영하기 딱 좋죠. 옷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바람도 선선하고, 무엇보다 이제 더워서 막 화장 번지고 이럴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 석풍님, 저는 8시에 출근해서 한참 집중해서 일하다가 이상하게 커피가 땡기면 시계를 봅니다. 어김없이 9시. 그대 창으로 갈 시간이죠. 커피가 땡기는 게 아니라, 네, 알디가 땡기는 거 아닌가요? 경미님,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슬그머니 긴 소매를 찾아 입을 때쯤

생일이 멀지 않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이 바로 저의 48번째 생일임을 자랑하며 모닝잭잭 많이 축하해 주세요. 아, 생일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9월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당신을. 그러고 보니 저도 9월에 태어났군요. 저랑 동갑이세요? 응? 저랑 동갑이신가? 저보다 한 살 많으신 건가? 예. 네. 축하드립니다. 로아맘님, 왜 예전에 어르신들이 나이 물어보면은 띠를 먼저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런 거 잘 몰라. 어디 보자. 그 막내가 무슨 띠였지? 맞아. 그 알디가 양띠니까 막내랑 3살 차이네. 3살. 약간 이경영 선생님이 들린다고. 아, 막내가 몇 살이었지? 양띠니까 진행시켜. 자, 스튜어트 제더버그 그의 바리 투 바리. 요거는 아침 커피 향기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에보니 앤비의 Above and Beyond, The One이라는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자, 스페이스 그대 잠깐 연락했습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OST였죠? 레몬트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냥 선곡이 그냥 가을가을하네요. 가을가을해. 예. 아, 탄산수님. 공사장 뷰도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이것은 뮤직 매직. 아, 그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공사 현장에서 막 소음이 귀에 들어오는데 뭐 이어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헤드폰 탁 쓰게 되면은 상반되는 약간 그런 내가 보는 뷰와 들린 내 귀로 듣는 음악이 상반되는. 근데 자 작업하실 때는 또 이제 이어폰 끼시면 안 되니까. 그죠? 네. 빅맘님, 근무 중이라 볼륨 작게 하고 듣기 모드인데 날씨만큼 좋은 음악들 쏟아지네요. 아이 좋아라 하셨어요. 이어폰 한 장만 좀 이렇게 눈치껏, 예. 잘 좀, 예. 시리님, 결혼 25주년 가족 여행으로 일본 삿포로를 왔는데요. 오늘 돌아가는 날입니다. 공항 가기 전 근처 공원에서 들러서 잠깐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3박 4일 동안 운전하느라 애쓴 큰아들, 내년에 고3 되는 작은아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남편, 늘 고맙고 사랑해요. 마침 오늘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사연 소개되면 이날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이제 소개되셨으니까 그때 결혼 기념일을 그때가 우리가 가족들이랑 함께 보냈는데 그 일본 삿포로에 갔을 때 그때 돌아오는 날 공원에서 걷다가 라디오에 우리 사연이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그게 아마 결혼 25주년이었지 아마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돌아오시는 길에 공항 근처에서 공항 근처까지는 아닌데 멀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 카레 수프 카레 네, 꼭 드셔야 됩니다. 네, 수프 카레. 아우, 꼭 드시고 오셔야 될 텐데. 네, 구운 브로콜리 꼭 드세요. 네. 슈가님, 봄에 집 앞 매실 나무에서 딴 매실로 청을 담궜는데 어제가 꼭 100일 되는 날이라서 걸러냈습니다. 얼마 양은 안 되지만 어찌나 뿌듯한지. 배 아프면 한 잔씩 마신다고 딸내미도 좋아하네요. 그러고 보면은 옛날에 그 이렇게 지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거나 그러면은 꼭들 그렇게 그 큰 유리다 병에 막 이렇게 뿌리 막 있는 산삼인지 인삼인지 뭔지도 몰라. 막 거기 그 옆에 막 레몬 슬라이스 잔뜩 들어 있고 막 청 슬라이스 쫙 이렇게 막 들어 있고 막 도대체 저건 언제 먹는 건가?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어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 그죠? 자, 노래 두 곡을 또 들을 건데 이승철의 오직 너뿐인 나를, 이거는 마이박 전님께서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조재즈 모르시나요? 로코 가을 홀릭님께서 신청하셨고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참 원곡이랑 느낌 많이 달라요. 그렇죠?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예. 나라 잃은 그 마음 모르시나요? 약간 조재즈가 부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게시판 좀 보죠. 다육이님,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설거지하다가 볼륨을 크게 하고 듣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설거지하다가. 요즘은 그 아파트에 싱크대, 부엌 싱크대 옆에 조그만한 TV 볼 수 있는 모니터도 있고 라디오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미디어 플레이어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죠? 로아맘님, 우리 아이 좋아하는 남사친이 있는데 9월 16일인가? 에 고백한다고 했대요. 언제야 9월 16일이면? 아, 내일이네. 왜 하필 그날이냐고 하니까 그때 사귀면 크리스마스 날이 100일이라나 뭐라나. 아우 참 진짜 오글거려요. 근데 100일을 채울 수 있을려나 몰라요. 지난번 남친도 43일 만에 43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직 뭐 중학생?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이 이런 걸 보고 그냥 웃고만 계시. 아니 하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뭐 연애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따님이 32. 좀 나가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근데 남자친구가 그죠? 남자친구가 아주 현명한 계산을 했군요. 이러면은 100일 선물이랑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만 해도 되걸랑요. 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이거 어떻게 내일 우리 아 내일은 결과를 모르겠구나. 내일 고백을 받는 날이니까 내일 모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목요일 날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처럼님, 강원도 영월 옥수수를 바로 쪄서 파는 곳이 구산 사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꼭 사 먹어보려고 한정고장 1층 내렸는데 기후 변화로 옥수수가 여물지 않아 오늘 내일 문 닫는다는 안내문이 써있네요. 가는 날이 장날이었어. 꼭 이런 날 있죠. 꼭 이런 날 있어요. 아, 막 내일 꼭 먹어야지 나갔는데 2주에 한 번 쉬는 날이 하필이면은 네 오늘 월요일이야. 약간 이런 날 있잖아요. 속상하죠. 꼭 조만간 네 빠른 시일 안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에 쪄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집에서 가끔 쪄 먹는데 네 자주 먹진 않는데 맛있더라고요. 자, 저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드릴 시간입니다. 신승훈의 나비역과 요거는 넌 나의 비타민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요거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7: 고향 특례시.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0: 신비타 마누카꿀.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현지 시간 14일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본격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기획돼 있습니다. 여야는 이를 둘러싼 부동산 관련 논란과 청탁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수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SNS에서 자신을 향해 과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5.18 전야제 룸살롱 술자리 의혹을 소재로 공격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에 배다른 형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 시절 대정부 질문에서 답할 때에 깐족 동훈이 나왔던 것 같다면서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고도 비꼬았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 체불 규모가 지난달까지 4천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 체불액은 총 3,8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홈플러스 임금 체불 가운데 664억 원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데다 퇴직급여 적립 비율도 법정 기준을 밑돌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9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3: CBS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의 경우 다소 쌀쌀한 날씨로 시작했는데요. 어제보다는 3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면서 서울은 14.6도의 최저기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낮 기온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겠는데요. 강릉의 낮 기온이 25도, 서울과 대전, 전주 27도, 대구와 부산은 28도가 예상되고 어제와 비교해서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가을철 낮과 밤의 기온차 큰 날씨 속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자외선 또한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동쪽 지역은 흐린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울산 지역은 가끔씩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적어서 5mm를 넘지 않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8: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루시드 폴의 고등어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보.

0: 맞아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노래에선 고등어가 주인공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감지도 못하는 눈으로 어물전에 누웠습니다. 어떤 가난한 가족의 저녁 밥상에 오르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날 골라줘서 고맙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오늘 반찬은 고등어 어떠세요? 오늘은 눈을 봐주세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카세트의 My Way 였습니다. 제주 딸기 산도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군요. 자, 2부 시작했으니까 선물을 또 드려야지요.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이 뒹군 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릴 수 있는 모바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준비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1부 마지막에 그 소개했던 아이들 9월 16일 날 사귀면 크리스마스의 100일이다. 이거 있잖아요. 예, 초등학교 5학년이랍니다. 예. 많은 반응들이, 예. 애들도 이러고 연애하는데 나는 뭐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자, 초등학교 5학년이라. 네. 어쨌든 후기 기다려봅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자, 션 벤데스의 Falling All In You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저스틴 비버가 함께한 Stuck With You 띄워드렸습니다. 소행님, 피디님의 선곡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죠. 네, 아직은 비밀입니다. 예예. 비오기님, 피디님 게시판에 하도 짹짹거려서 많이 놀랬죠? 놀라지 마세요. 원래 아기 전에 계속 지적이는 거예요. 네. 놀라지 않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지적해 주시고요. 딸기산도님, 우리 아들 1호님, 유치원 다닐 때 새로 장만한 제 립스틱을 여친한테 갖다 줬더라고요. 금반지 안 갖다 줘서 다행. 크크크. 허허. 허허허허. 요거 녀석 봐라, 요거. 근데 이거 그 좀 잘 이렇게 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잘 타일러 주셨나요? 예. 그 립스틱 도둑이 예, 인감 도장 도둑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절대 안 되는데. 그죠? 요 녀석 그냥 귀여우니까 봐줄게. 여행스케치님, 어릴 때는 알콩달콩 연애도 잘하는데 막상 나이 들고 나면 연애가 돌입하기가 쉽지가 않나 봅니다. 우리 집에 서식 중인 노처녀께서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 옛날에는 사람을 많이 알아가고 많이 자리를 하고 그런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약간 인싸기도 인싸고 좀 약간 그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좀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경험이라는 것도 참 필요 없는 경험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있고 이제는 사람을 알아가고 늘려가는 것보단 잘 추려내고 걸러내는 게 중요하는구나라는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연애도 같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애라는 게 또 반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A군을 만났는데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헤어졌어. B군을 만날 땐 A군과 만날 때 헤어졌던 이유가 B군한테는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하나 붙죠. 그러니까 결국엔 C군을 만날 땐 A군과 B군과 연애하다 헤어졌던 이유 두 가지가 C군한테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뭐 H군까지 간다 그러면은 벌써 몇 개예요.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 약간 편하게 네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연애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죠? 로맨틱과 집두님. 아우 그러니까요. 초딩들도 연애하는데 올해 나이 4땡새. 아직도 솔로인 저는 여친도 없고 직장도 없고 서럽습니다. 오, 로맨틱과 집두님 남자분이셨어요? 저 이제껏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이고. 아니 우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약간 게시판 이용해 주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여성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로맨틱과 질투님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나. 이 정도면은 우리 그 나는 솔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대창 솔로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정님, 고3이 스터디 카페를 가는데 무슨 멋을 그렇게 낼까요? 냄새가 아주 그냥 솔솔 그냥 이놈의 자식 그냥 냄새가 그냥 이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도 너무 안 꾸미고 다니는 것보단 꾸미는 게 낫죠. 네, 꾸미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쿨의 아로하, 요거는 1497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여행 스케치 기분 좋은 상상, 요거는 098 하나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요렇게 딱 듣고 올게요.

털어놓을 수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잘 딱깔 센 선곡 처방전.

6950님의 사연입니다. 요거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알디, 전남 광주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딸아이가 이번 명절에 인천 본가로 와야 하는데 올해 명절 연휴가 워낙 짧아서 연휴 앞뒤로 휴가를 붙였으려고 여름휴가를 5일 중에 3일만 쓰고 아껴뒀대요. 남은 휴가는 추석 때 쓰겠다고 대표님께서도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분명히 알겠다고 했던 대표님께서 이번에 쓰려고 얘기를 했더니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살짝 비아냥거리시더래요. 가로치고 아직 확정해준 것도 아니고 캘린더에만 표시해 놓으라고 그랬었답니다. 가로 닫고. 광주에서 인천까지 거리도 멀고 해서 자주 오지도 못하는데 회사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네요. 딸아이가 대표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해결이 될까요? 알디 아기새님들 조언이 필요해요.

자, 요거 좀 애매모호합니다. 예, 제 입장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6950님의 사연이었는데 이번 추석 연휴가 예년에 비해서 좀 짧긴 합니다. 목금토일 이렇게 뭐 주말까지 포함해서 4일. 아, 피디님 이거 빚 살려놔 주셔도 돼요. 네. 자, 어쨌든 앞뒤로 연 휴가나 연 월차 이렇게 붙여서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또 회사 바이 회사라서 사무실 분위기에 따라서 또 근속 연수에 따라서 그죠? 이게 또 눈치껏 해야 된다는 게 사회생활의 어려운 점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딸의 입장이 있고 엄마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리고 회사 대표의 입장으로 빙의해서 우리 이 세 가지 입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지혜롭게 한번 의견을 모아볼까요? 자, 6950님께 일단 이 곡을 처방전으로 띄워드립니다. 옥상 달빛의 안부.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장님을 엄청 뭐라고 하고 계세요. 제주 딸기 산도님, 야, 그 대표님 안 되겠네. 여름휴가랑 붙여서 쓴다고 미리 말했는데 왜 이러실까요? 예? 비오기님, 어딥니까? 저희가 가서 어떻게 좀 떠들어 드려요? 파리사이님, 오, 새싹이신데요. 회사원 15년 차입니다. 사회초년생에는 연차 쓰면 회사에 큰 민폐 끼치는 줄 알고 쓰지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어요. 만만하면 더 만만하게 생각하고 참다 참다 나중에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하면 야, 너 변했다 라고 하는 게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럴 바엔 초장부터 확실하게 내껴 챙겨먹는 이미지로 각인되는 게 생활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민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꼭 연차 챙기시길 바래요. 찐선배다. 찐선배. 예. 선배, 제가 올해 그 추석 때 앞뒤로 좀 날을 붙여서 쓰려고 그러는데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죠, 선배? 야, 너 없어도 다 돌아가. 어? 야, 가서 쉬고 와. 너 없어도 다 돌아가. 뭐 그런 걱정을 해. 찐선배다. 요런 선배 있으면 너무 마음 편하죠. 탈취제님, 법대로 합시다. 예, 무서운 분 나오셨네요. 다들 약간 눈치 볼 거 없다. 이렇게 다들 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잠깐만. 오, 이 의견이 있어요. 있어. 제가 이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동네 노는 언니님 있잖아요. 저랑 똑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하셨어요. 사장님,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있기 없기. 일단 요거는 이제 표면적인 문제고 요거를 한꺼풀을 싹 벗겨보니까 근데 사연자님, 따님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몰래 이틀 써서 딴 데 놀러 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아니죠? 약간 저도 이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자니 외롭기도 하고 이제 직장 다니다 보면 또 연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쉴 날이 많이 없는 거라. 네. 그래갖고 이번 추석이 좀 짧은데 집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썸남이랑 좀 이렇게 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갖고 그냥 엄마 얼굴만 보고 찍고 당일날 올 수는 없고 그래도 한 1박 2일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틀은 어떻게 하지? 일단 회사에는 얘기를 해놨고 그럼 엄마한테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자. 약간 요런 느낌? 혹시 몰라요. 우리 따님이 9월 16일날 고백을 받을지도 있어요. 왜냐? 크리스마스가 되면 100일이거든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어머님이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이틀 눈 감아주는 걸로 시집 갈 수도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랬어? 그런 눈치 보이면 그냥 와갖고 엄마 얼굴 보고 그냥 맛있는 밥 먹고 하루 정도 쉬다 내려가. 뭐 너도 거기서 생활이 있을 건데 뭐 라고 한번 슬쩍 떠보세요. 근데 딸이 옳다커니 그러고 덥석 물어. 그지? 엄마 나도 한 3-4일 쉬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그렇지가 않네. 어? 참. 이러면 100%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네. 나중에 시간 다 지난 다음에 너 그때 그럴 줄 알았어. 난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이틀 생기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이틀 쉬세요. 나는 약간 후자인 것 같아.
자.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뜨뜨뜨뜨. 지금 게시판에 왜 이렇게 본인이 남자다, 본인이 여자다 이렇게 성별을 다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예, 네, 그러지 말아요. 괜히 혼란 일으키지 말아요. 네. 한반도 이육님. 왜요, 왜요? 남자 아기새 많아요. 저도 남자예요. 하셨습니다. 어, 진짜요? 한반도 이육님. 근데 아이디가 이렇게 눈에 많이 익지는 않는데 자주 좀 놀러 오세요. 이러니까 제가 남자들 많이 없다 그러지. 자, 에코의 행복한 날을. 행복한 우리 딸. 꼭 9월 16일에 고백 받아라. 그리고 존박의 이상한 사람. 네, 이상한 우리 딸. 이렇게 두고 듣고 옵니다.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이제 슬슬 문 닫을 시간인데 지금 여자 남자 할거 없이 다들 이거를 뭐 커밍아웃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여성분인 줄 알았던 우리 창초 여성 그 분들이 남성분들인 경우가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0: 갓블레스 유님 저 여성분인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1: 자,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성훈의 오래오래 수지맘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요거 들으시면서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뵐게요. 하나, 둘, 셋. 안녕!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0

0: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민의힘 이미자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연석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소액주주 권익보호 방안으로 법원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2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이번 조정회의에는 노사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인데 통상임금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긴 시간에 걸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투입과 지하철 증편 운행, 막차 연장 시간 확대 등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의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7개 대기업의 13개 계약학과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는 역대 최다 규모인 9천 명 가까이가 지원해 지난해보다 18.2% 늘었습니다. 기업별로는 SK하이닉스 계약학과 3곳의 지원자가 27.3%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에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리며 수출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3.7% 하락해 3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며 석탄과 석유 제품은 소폭 상승했지만 환율 하락으로 화학 제품, 컴퓨터, 전자와 광학기기, 운송장비 등 대부분의 공산품이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인공지능 업계에서 급부상하는 속도 조절론과 인류 종말론을 역겨운 음모이자 사기극으로 치부하며 거듭 반감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SNS를 통해 6건의 AI 관련 게시글을 올리며 미국의 AI 개발 속도를 멈추지 않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전국적으로 10도에서 15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고 동해안에는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8도, 습도는 48%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근로장려금 단기 제도 알아?
2: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9월과 다음해 3월에 신청하는 제도야.
1: 그럼 이번 달이 신청 기간이네?
2: 맞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야. 이번 상반기분만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과 5월 정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
1: 정말 편리하네. 어디서 신청하면 돼?
2: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1: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 근로장려금 문의 전화는 1566-3636. 이 캠페인은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3: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4: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입니다. 수능 금지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금지된 노래가 아니라요.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한번 들으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노래를 말한다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카페에서 오래 공부하는 스터디족 때문에 테이블 순환이 고민이던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눈치를 주는 대신 노래만 바꿨다고 하는데요. 반복적인 후렴구가 많거나 신나는 노래만 틀었더니 공부하던 손님들이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다가 곧 자리를 정리하면서 테이블 순환도 빨라졌다고요. 사장님도 손님도 서로 불평 없이 노래로 해결된 셈이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 여러분에겐 어떤 노래인가요? 수험생은 아니지만 나만의 수능 금지곡 있을까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델리 스파이스입니다. 차우 차우.

0: 엘리스파이스 차우차우였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노래 한 곡 들었을 뿐인데 자꾸 흥얼거리게 되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노래가 있죠.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노래 한 곡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으면 자꾸 생각나는 노래, 여러분에겐 어떤 노래인가요? 라떼는 이 노래가 수능 금지곡이었다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원경님의 랄랄라도 은근 중독이에요. 왕눈이님. 이렇게 서서히 스며드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아마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추석풍님. 랄랄라는 선곡이 좋아서 듣다가 자리 이탈을 못하게 하는데 어쩌죠? 자리 이탈 금지곡만 틀어주셔서. 무슨 걱정이세요?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12시까지 쭉 막고까지 같이 가시는 거죠.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이고요. 어디에서나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올해 수능 금지곡일 것 같은 두 곡을 준비해 놨는데요. 광고 듣는 동안 어떤 곡일지 맞춰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0: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우리 랄랄라 식구들 역시 대단하세요. 이 곡을 다들 맞추시네요. 아이오아이 갑자기.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아, 정말 갑자기 너무 좋죠. 우리 랄랄라 가족들끼리니 이렇게 잘 통하는구나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랑 네가 좋아 나오겠지? 둘 다 맞춘 분들도 많으세요. 별이님, 천생연분님, 넌나의 비타민 0011번님, 갑자기. 그 외 여러분들 이 곡일 것 같다고 하셨고, 로하맘님, 갑자기 네가 좋아 약속. 최성곤의 노래도 여러분들이 보내셨어요. 헤라님도요. 요즘 제 머릿속을 하루 종일 맴도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최성곤 네가 좋아. 이 정도면 수능 금지곡으로 지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한번 더 중독돼 보렵니다. 아직 수능 한참 그래도 남았으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들어도 되겠죠? 빅망님께서 근무 중이라 소리 작게 하고 듣고 있네요. 이런 날은 조심하셔야 돼요. 소리 작게 하고 듣다가 내 입이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입단속을 위해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이 곡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2430번님, 저는 수능 안 치고 수시로 학교를 갔지만 샤이니 링딩동 신청해요. 대혜님도 이 곡. 9693번님도 광주에 사는 유수준입니다. 오늘 오후 근무라 집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수능 금지곡은 샤이니의 링딩동. 오랜만에 신나게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4437번님, 커플 수능 금지곡. 아, 수능 금지곡. 귀여워 귀여워가 자꾸 귓가에 메아려지는 찐 중독곡. 허밍 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샤이니 윙딩동. 진짜 하루 종일 머릿속에 울릴 것 같아요. 1497번님은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최강 아닙니까? 루이스님 01학번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슈퍼주니어 로쿠꺼였습니다. 로쿠꺼 로쿠꺼. 아니 계속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김봉화님은 선녀바이 소우주바이로 들리는 그 노래도 수능 금지곡 같은데요. 도가니 시려로 들리는 노래도요. 아일릿의 It's Me, 콜티스의 레드레드까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쯤에서 한숨 돌리고 가죠. 이렇게 하루 종일 어떤 멜로디나 가사가 맴도는 댄스곡도 있지만 왜 락발라드 듣고 나면 락커에 빙의해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고 립싱크하고 있고 전 이 노래가 생각났거든요. 더 크로스의 Don't Cry. 아니나 다를까 우리 랄랄라 가족들은 마음이 통합니다. 옥수 토박이님도 청하셨어요.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였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스키점프 자세를 취하게 되죠. 인절미님,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 유일한 나의 친구 같은 아들이 오늘 함께해 주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살면서 오늘 같은 날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아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점심 먹고 가까운 수목원길 걸으러 가려고요. 오늘 걷기 날씨도 너무 좋네요. 딸구와 앵도님도 날씨가 선선하니 좋네요. 낮에는 그래도 조금 덥지만요. 주말에 남편하고 선운사 꽃 보고 만난 고창 장어 먹고 왔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일하는데 자꾸 다음 주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네요. 올여름 많이 더웠던 탓인지 가을이 너무 좋습니다. 엔젤 캐치님은

오늘 일은 다 했네요. 창밖에 날씨 좋고 음악 좋고 정말 일하기 싫은 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창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랄랄라 가족들에게 응원가로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이돌이죠. 아이들의 리더 소연이 새 앨범을 냈는데요. 앨범 제목이 끝내주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타이틀곡이 이 곡입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퇴사할게요.

롤러코스터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우리 미스터 미스 랄랄라를 응원하면서 같이 들었습니다. 뱃살이 뚠뚠님, 와 지금 내 마음 같은 곡. 날씨는 좋고 일하기도 싫고 그래도 집에서 날 기다리는 가족들 덕분에 오늘도 꼭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퇴사할게요가 지금 뜨거운 반응을 끌어내고 있어요. 오늘 무더기 퇴사자들 발생. 4536번님. 아니 오늘 퇴사하시라는 건 아닌데 앙빵님은 재미있는 노랜데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퇴사 결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아니 당장 퇴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추석풍님이 익스 노래랑 좀 비슷해요. 분위기가. 그쵸. 익스의 노래 잘 부탁드립니다. 오마주한 곡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응원가로 같이 들었습니다. 러브레터님, 목소리에 반해서 채널 고정하면서 매장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애인 같은 남편이랑 함께 듣고 있는데 기분이 참 좋아지곤 해요. 신청곡 가능한가요? 그럼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원경님 퇴사가 아니시네요. 다행입니다. 아, 제가 어딜 가냐고요. 내일 다시 여기 와야죠. 부석순 그리고 팝가수 패더 엘리아스가 함께한 7시에 들어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0: CBS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당연하죠.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9: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1: 고향 등의시.
1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3: 마누카 꿀.
1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3: 뉴질랜드.
1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3: 당연히 콤비타죠.
1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혈세 빨대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며 한때 고성이 오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약 청탁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에 대한 국민의힘 임명장을 들어보였는데 지난 2022년 2월 16일 윤 전 대통령 후보 당시 선거대책본부 상임위원장에 임명됐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

0: 후보자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오늘 오후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오늘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투입, 지하철 증편 운행과 막차 연장 시간 확대 등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이어서 오늘 오후 2시부터로 예정된 조정회의에서 긴 시간에 걸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 오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 활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동전쟁 격화 속에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이 차질을 빚으며 우리 정부와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원유 도입부는 상당 부분 확보돼 당장의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11월 이후 새로 확보해야 할 물량부터는 수급 불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으며 정부는 조만간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경상권 동해안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5도, 습도는 36%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한때 한 달 살기 여행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죠. 스치듯 지나치면서 대충 둘러보는 관광객의 시선으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진득하게 머물면서 일상을 살아보는 여행이 각광받았는데요. 비슷한 취지로 최근에는 한 달 필사 프로젝트가 뜨고 있다죠.

이미 둘러보는 여행에서 살아보는 여행으로 개념을 바꿔놨다면 한 달 필사 프로젝트는 눈으로 읽는 독서에서 직접 써보는 경험으로 독서 체험을 확장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펜을 잡고 한 글자씩 천천히 써 내려가다 보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질 뿐 아니라 읽는 사람에서 쓰는 사람이 된다는 효능감까지 덤으로 따라옵니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노트 한 장을 채워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가물가물하다면 올 가을이 가기 전에 손편지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수잔 베가의 루카였습니다. 키보드로 문서 작성하고 인공지능과 음성인식만으로 글 한 편이 뚝딱 완성되는 시대. 스마트 기기.

뭐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손글씨를 쓸 기회가 진짜 없죠. 그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중에는 엄청난 악필이 많다는데요. 아, 이거 진짜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4주 동안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더니 소근육 운동으로 뇌 기능이 활성화됐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답니다. 최근에는 한달 목표로 마음에 드는 책한 권을 필사하는 필사 챌린지도 인기라는데 마음에 드는 책한 권을 골라서 좋은 문장을 천천히 읽고 직접 써보는 경험. 한달 살기 여행만큼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체험이겠죠? 화요일에 함께 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 진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6: 콜레

0: 콜레스테롤.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비밀 글로 지수님, 저 지금 하남 검단산 올라가는데요. 휴, 너무 힘들어요.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너무 맑고 좋은데 약수물도 시원하고 정상 못 찍어도 힐링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도 너무 예쁘고 음악도 좋고요. 산에 갔으면 목표는 이룬 거죠. 정상은 다음을 위해서 다음번에 또 오늘 다 해버리면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두 제임스의 곡이었어요. 제임스 블런트의 You're Beautiful이었고요. 그 전에는 제임스 몰슨의 You Give Me Something까지. 아 진짜 가을가을하다. 이런 날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두 곡이었습니다. 로코 가을 홀릭님은 미용실에서 파마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하셨고 우리 해피영미님은 친정엄마 대학병원 진료 보고 저는 정형외과 안과 진료 보러 가는 길입니다 하셨는데 화요일 뭔가 하는 일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정신이 없었다면 그래서 참여도 좀 쉽지 않다면 화요일은 조금 체계를 갖춰놓고 다시 또 일해보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산책님은 아 저도 그 방송 보고 오랜만에 종이책 필사했습니다 하셨는데 아 보셨군요. 저도 한 1년 전인가 필사를 좀 해야겠다 하고 펜하고 종이하고 책은 마련을 해서 한 세 쪽 썼나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다짐하고요. 자 오늘은 화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아 그 노래도 있었지 그때 그 시절의 노래를 소환해보는 시간 제시어로 소환해봅니다. 자 아시죠? 오늘의 제시어는 송입니다. 가을이라서 노래가 더 좋게 들리는 그런 계절 아닐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송, S-O-N-G 아시죠? 송이 들어있는 노래, 송이 들어있는 팝송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우리말로 적으셔도 되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송이 들어있으면 바로 오늘 해피송에 알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탄소님, 아 오늘 군 입대하는 아들이 내한 공연 났을 때 콘서트까지 갈 정도로 좋아하는 밴드의 곡을 신청합니다. 아들 덕분에 저도 알게 된 곡인데요. 입소하러 가면서 차에서 해피송 들을 건데 같이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들내미 머리 짧게 자르고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하게. 아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시간이 아주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신청하신 곡 함께 들을게요. Cigarettes After Sex입니다. Apocalypse.

알렉 벤자민이었죠. Let Me Down Slowly, 또 Cigarette After Sex의 Apocalypse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송입니다. 송. 혹시 송씨 계세요? 송씨? 송씨? 우리 송인찬, 송인찬에 어떤가요?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긍재님. 자, 먼저 송이 들어간 곡들. 아, 3576-7052님 등등. 보니엠의 해피송이요. 이 시간대 잘 맞을 것 같은데 아셨어요? 아, 이건 뭐 우리 주제가죠. 여행가고파님,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Stupid Song. 매력적인 뮤직 아티스트죠. 그리고 아가다님, 미카의 Popular Song. 리차드 기호님, 셀레나 고메스의 Love You Like a Love Song. 스타맨님은 예스의 Our Song, 또 689님 엘튼 존의 Your Song까지 등등등 적어주셨습니다. 은근히 캐면 캘수록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제시어는 송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송이 들어있는 곡들, 해피송의 계속 알려주세요. 먼저 들어볼 곡입니다. 코파는 곰돌이님, 영실님, 로보타 플렉이에요.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베로님 Three Dog Night의 An Old Fashioned Love Song이었고요. 그리고 로브타 플렉의 Killing Me Softly With This Song 아, 오늘 원곡으로 들어봤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송 뱃살이 뚠뚠님 아 드디어 오늘 저도 신청할 수 있는 노래가 있네요. 존 덴버의 Annie Song 많은 분들 신청하셨고요. 비공개로 고등학교 때 마이클 잭슨 광팬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이클의 노래를 흥얼거리던 친구 덕분에 저도 외울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문득 그때 자주 듣던 얼송이 생각이 납니다. 노래를 떠올리니까 그 친구도 덩달아 생각이 나는데 잘 지내고 있겠죠? 추억을 담아서 마이클 잭슨의 얼송 신청합니다. 이 곡이 히스토리 앨범에 있었죠. 저도 그 앨범을 샀는데 그 다음에 도망간 것 같아요. 행방이 묘연하네 지금. 하늘바다님도 같은 곡을 신청하시면서 저는요 팝을 잘 모르는데 지수님이 제시어를 주시면 습관적으로 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 거 있죠. 일종의 직업병 아닐까 싶네요. 햇님이 직업병? 지수님이 지령을 내린다. 그러면 얼른 가서 처리한다. 이런 거. 햇님이 직업병일까요? 고맙습니다. 5746님 크리스토퍼의 Hope This Song Is For You 아 크리스토퍼도 너무 매력적이죠. 보람님은 스칼렛 요한슨의 음성 아 그 영화 Her의 OST The Moon Song을 신청하셨고요. 메이플피카님은 One Direction의 Best Song Ever 등등 청하셨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아시겠죠? 송입니다. 송. 송이 들어있는 팝송 함께 들어볼게요. 이어지는 곡은 우리 노을님 그리고 콩콩님 시나브로 미네르바의 초가을님 등등 신청하셨어요. 존 덴버 애니송

찬이 주님맘님 제목이 기억이 안 났는데 어떻게 딱 알고 들려주시네요. 수홍성 블루 얘기하셨는데 통한 거죠.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청하시기도 했는데요. 보헤미아님도 또 6138 탐나성주 꽃순이님 또 켈리 굿라이프 0123 에버그림 운악사님 등 신청하신 닐 다이아몬 송성 블루 또 엠버레이 데니송 앞서 띄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보득솔님 등 청하신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C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4: 고향 등일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초기였던 올해 3월,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30여 명이 육로를 거쳐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 전용 입국 검문소를 지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풍부한 자원이 고부가 가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고 물류와 교역의 새로운 길목이 되도록 대한민국이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현안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협동조합의 특혜 논란을 해명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달장애 돌봄을 하는 아들이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아니며 급여 지급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아내가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버지로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들이 연대 나와서 지금 대학원 석사과정도 공부하고 있고 더 좋은 곳에 혹은

0: 공부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의 조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송전망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송전망 확충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쓸데없는 무의미한 과한 걱정이다.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자신의 탄핵 전조 발언을 두고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비판한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연구원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년 새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 주식을 1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5,400명으로 직전 연도 2,800명보다 92.9%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4: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5: 1시 5분입니다.

지은님이 와, 너무 좋아서 눈물이 다날것 같다고 하셨고요. 0123님이 어제 인천공항에서 본 달과 금성 개밥바라기 별입니다. 사진 주셨는데, 와, 그 지상에서 가까운 부분은 약간 노랑과 주황 사이의 쨍한 색깔인데, 그 바깥 부분은 아주 파랗고요. 그 가운데 별과 달이, 저는 사실 별은 잘 구분을 못 하겠는데, 점점이 박혀 있는데, 진짜 AI로 만들어도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 무드가 참잘 어울리는 노래였어요. 바둑과 야구님이 신청하셨는데, 우리 코파는 곰돌이님. 콜라랑 사이다는 캔이지! 하셨어요. 캔이지? 캐니지의 Songbird,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1부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6895님 또 보득솔님께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오늘 2부 주제는요, 글씨입니다. 글씨에 얽힌 이야기. 아, 라떼 얘기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뭐 요즘 얘기도 좋습니다. 요즘 글씨 안 쓰다가 쓰니까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직 나뭐 살아있다? 아유, 내 글씨 내가 못 알아보겠다. 뭐 악필도 있으실 테고 달필도 있으실 테고 글씨를 잘 써서 참 칭찬받았던 기억? 아니면 못 써서 참 애매했던 기억? 남학생들 경우에 이런 친구들 있죠. 수학문제 푸는데 특히 저학년일 때 자기가 쓴 숫자나 글자를 못 알아봐서 답안지에 잘못 적어 틀리는 경우? 아니면 나 예쁜 글씨 선발대회, 예쁜 글씨 대회 출신이다 등등등 뭐 인증샷도 좋고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에 얽힌 이야기. 저 같은 분이 근데 많으시죠? 애매하게 이도 저도 아닌 거. 못 쓴다고 할수 없는데 또잘 쓴다고 할 수도 없어, 이거는. 그냥 대충 쓰는 그런 거. 자, 우리 햇님이들 글씨에 얽힌 이야기. 아, 글씨 하면 저는 근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참 글씨를 잘 쓰셨고.

0: 있고 정리를 잘하셨는데 왜 나 그거 안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햇님이들의 글씨 얽힌 이야기 알려주시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글씨에 얽힌 우리 햇님이들 이야기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태평양님, 운동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유디님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커피 한잔 전할게요. 8494, 빅맘, 헤일리, 애너벨리, 해피그님 등 페이퍼레이스의 러브송이었고요. 레터맨의 A Song for Young Love, 또 매부의 솔베이송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글씨에 얽힌 이야기. 아, 윤지님도 저희 아버지도 명필이셨는데 주일에 성묘 다녀왔습니다. 엘리투님은 저희 아버지도 명필이셨고 한자를 너무 잘 쓰셨는데 이제는 한글 쓰기도 힘들어하시네요. 아, 한자. 한자는 또 이 비율을 잘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나무목은 잘 쓰고 수풀님까지는 어떻게 좀 예쁘게 쓰겠는데 그 수목이랄 때 그 수, 무슨 수냐 기억도 안 나네. 그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소소님, 회사에서 일하는 중인데요. 셋이서 서로 악필이니 아니니 열띤 토론 중입니다. 실은 제가 제일 못 쓰는데 요요하면서. 회사에서는 가끔 이렇게 글씨 쓸 일이 있잖아요. 특히 저는 이렇게 경조사 가서 방명록 쓰는데 누가 글씨 본인 이름을 글씨를 잘 쓰면 그렇게 부럽고 멋지고 아, 다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추사랑님, 초등학교 때 글씨 예쁘다는 소리 들었는데 중학교 가면서 깜지라고 아실런지요. 속도전 하느라 글씨가 엉망이 됐습니다. 깜지 알죠. 앞뒤로 빽빽하게. 해피초이님은 고등학교 때 펜글씨를 배워서 국가에서 주는 3급을 따서 나중에 이력서 쓸 때 펜글씨 배운 걸로 한땀 한땀 이력서를 써서 냈더니 첫 회사 첫 면접 프리패스 했습니다. 기분 좋은 기억이 있네요. 와, 시대를 잘 만나셨네요. 근데 확실히 글씨를 잘 쓰면 어디선가 확실히 이득을 봅니다. 일단 보기가 좋으니까 인상이 좋은 거죠. 그죠? 깔끔해 보이고 그 사람 자체도 굉장히 정갈해 보이잖아요. 뭐 해피초이님이 정갈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라은맘님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학창시절에 서기 담당이었습니다. 구민학교 일기장이 아직까지 친정집에 있는데요. 중딩 딸들이 일기장에 반듯하게 쓰여진 글씨를 보면서 감탄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필사할 때 왜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지 힘들어서 뭐 이렇게 잘 못 쓰겠습니다. 100일 필사책 언제 마칠 수 있을런지요. 아, 그런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좋아하는 거. 음악도 그렇잖아요. 노래도 잘 못 불러도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글씨도 이게 아주 명필이다까지는 아니어도 쓰는 거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그림도 그렇고. 근데 하다 보면 늘긴 늡니다. 2680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예를 배웠습니다. 6학년 때 경필쓰기, 와, 경필쓰기 대회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우수상을 받았고요. 중학교 때 학급회의 칠판 서기 했었습니다. 지금도 축의금, 부의금 봉투는 펜으로 일필휘지하듯 잘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회사 와서 좀저 대신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저는 성은 크게 쓰는데 이름은 자꾸 작아지는. 그게 위에 약간 대두로 위는 그 앞에 글자는 큰데 뒤로 갈수록 작아져서 이게 항상 문제던데. 근데 글씨도 잘 쓰고 자신만의 필체가 있으면 그게 저작권이잖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강배우짱님, 아, 좋아요 누르고 싶네요. 천재는 악필이다! 하셨는데. 강배우짱님, 짱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글씨입니다. 글씨에 얽힌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보람님 앤 마리 나일 호란이에요. Our Song.

7104님, 매콤한 갈치조림 먹고 구두 수선집 앞을 지나가는데 좋아하는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네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셀레나 고메스 앤더슨의 Love You Like a Love Song, 경희님, 리차드 기호님, 촐리나님, 이쁜 공주님 등 신청하셨고요. 또 혼내 No Song Without You, 또 앤마리 나일 호란의 Our Song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햇빛송 오늘 2부 주제는 글씨죠. 글씨에 얽힌 이야기.

생각이요. 3678님이 요즘 뭐 은행 업무 볼 때 종이에 서명 안 하고 디지털 보드를 하나요? 거기에다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글씨 잘 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꼭 어렸을 때 처음으로 내 이름 썼을 때 같은 글씨입니다. 원래 거기 쓰는 건 잘 못 쓰는 게 기본값 아닙니까? 아, 그나저나 옛날에 진짜 은행이나 뭐 관공서, 학교에서 참 특히 우리 선생님들 진짜 글씨 많이 쓰셨잖아요. 요즘도 그래도 많이 쓰는 직업 가운데 하나겠죠, 선생님은? 예전에 뭐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도 다 기사를 손으로 써서 그거 알아보기 힘든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하총님은 저는 예쁜 글씨 쓰기를 좋아합니다. 주민센터 캘리그래피 수업을 3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그래피 작가가 되었습니다. 전시회에 냈던 작품들과 책자들은 저에게 참 소중한 보물입니다. 손을 계속 움직이는 건 참 좋은 일 같아요. 앞서서도 뭐 소근육 발달이 어디 어디에 좋다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아도 뭔가 손으로 하는 일은 급하게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마음 수양도 되는 것 같고요. 겨울일걸님.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매일 일기를 쓰셨습니다. 97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 아버지 일기장을 보니까 한자가 너무 많아서 옥편 찾기가 바빴네요 하셨어요. 느낌 빡 옵니다. 어떻게 아버지 일기장 좀 뒤적뒤적해서 내용을 알아보면 어디 어느 밭에다가 금덩이 묻어놓은 거 혹시 있으시려나 하고 그 일기장 좀 뒤졌는데 거의 암호해독 수준이었다 이런 말씀일까요? 호르노츠님은 글씨 잘 써서 좋을 거 없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아, 군대에서 상장, 표지판, 일지 등등 남들 쉴 때 쥐나도록 글씨를 썼습니다. 하기사 뭐 요즘은 글씨든 뭐든 다수작업 안 하겠지만 군대도 최신식이 됐잖아요. 이런 재주가 있으셨어요? 글씨 잘 써서 이렇게 뽑혀가지고 일지 쓰는 재주? 오, 보통 그럼 되게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림도 잘 그리실 것 같고. 아니 요즘 군대 최신식인데 한 번 더 가시죠. 그럼 억울하지 않게 한 번 더 가시는 걸로. 사랑이 마미님. 글씨도 글씨지만 저는 맞춤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 이거는 맞춤법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저는 띄어쓰기도. 아, 이거 띄어서 말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비리님. 제 숙부님은 말씀 중에 글씨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 글씨 내 말이. 아, 글씨. 아, 그럼 안 된다. 아, 글씨.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 이어지고요. 심현우님 링고스타예요. No, no song.

두현님, 오늘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일안 하고 팝송만 계속 듣고 싶네요. 아셨는데, 이제 일하셔야죠. 손은 누가 키웁니까? 플루토님은, 지수님, 오랜만인 듯 아닌 듯 한데요. 요즘 왜 이렇게 바쁘고 정신이가 없는지. 그래도 해피송 들으면서 한숨 돌립니다. 하셨어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일이 막 몰리는 날. 두 분, 그래도 한숨 좀 돌리셨나요? 신청곡으로 쭉 이어졌고요. 5초의 법칙님, 그레킨 밴드의 The Breakup Song, 또 별빛지은님, 노을신사님, 폴 매카트니의 Silly Love Songs, 또 현호님이 신청하신 링고스타의 No No Song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했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찰순 브라버스님 카펜터스입니다. A song for you 남기고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the ideal.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3: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안수사권과 재수사권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와 관련해 중수청,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소청 설치에 따른 후속입법 6건을 전체 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각종 특검 운영을 위해 107억 2,790만 원을 지출하는 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예비비 지출안에는 선관위 특검 외에도 활동을 마친 상설특검과 종합특검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됐고, 다음 달 2일 출범할 공소청의 개청 준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2068억 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지출하는 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한편 해외 파병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견을 연장하는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내부 자료 유출 경위 질의에 한 전 장관이 공개한 기소 계획서 등을 거론하며 당사자나 변호인도 열람할 수 없는 검찰 내부 보고 자료가 유출됐다며 다른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 사건의 자료도 외부로 유출됐는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선별 수사라고 비판하며

0: 검찰이 확인한 양 씨의 통화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로비 등 내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당시 검찰은 이를 외면한 채 자신과 민주당 인사들만을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갭투자 의혹에는 아파트 매입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2012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는 국제부흥개발은행에 3년간 해외 파견을 나갔다며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했고 그곳에 살고 싶었지만 여건상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서 관사와 관용차 등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했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광고하기 좋아.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오늘 A면 첫 곡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1: 네가 아무리 지금 날 좋아한다 그래도

9월 15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또 많은 송편님들이 오늘 가을하늘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송편님들 오늘 날씨 완전 장원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우리 송편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말을 설명하려면은 먼저 밤티, 요 또 많이 쓰인 이 밤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밤티라는 말이 촌스럽고 어색하고 좀 미감이 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안 예쁘다, 별로다, 이런 좀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가볍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밤티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요새는 장원영이야, 장원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다, 예쁘다, 세련됐다, 뭐 이런 칭찬의 표현으로 쓰는 거고요. 실제로 아이브 장원영 씨도 팬들에게 장원영 하루 보내 라고 했다고 하죠. 자, 송편님들 오늘 날씨 완전 장원영인 거 맞죠? 자, 하늘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특히나 오목교 쪽은 굉장히 맑고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도 좀 많이 떨어졌겠다. 이제 진짜 약간 가을이 좀 왔구나 이런 느낌 좀 드는데요. 잠시 후 A면에서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오늘은 가을에 들어야 제맛인 노래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골드핑거에 도전해 주실 우리 송편님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8: 여행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잊지 못해. I'll never forget, boy. I'll never forget, boy.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 그런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만 흘러. 오늘따라 왜 그렇게 네가 보고

원더걸스 투 디퍼런트 티어스 애프터 스크린 너 때문에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김선화님께서 제대로 된 사례를 가져와 주셨는데 중3 아들이 뿔테 안경을 맞추고 왔더니 연년생 고1 누나가 밤티 같다고 놀리던데 현실 남매답죠?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저도 진짜 처음에 밤티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뭐 밤색 뭐야? 뭐 줄임말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또 밤색 티셔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약간 일종의 고유어 같은 거죠. 네. 하지만 오늘 또 우리 송편님들 하나 배워갔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이 밤티 배워갔으니까 이번에 우리 송편님들의 기운 골드핑거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이 코너는 노래 두 곡 가운데 조금 더 듣고 싶은 한 곡만 골라주시면 되는 시간입니다. 아, 매라운드마다 한 곡씩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긋나면 어쩌나, 다수가 아닌 소수 쪽에 줄 서면 어쩌나, 그런 걱정 하덜덜 마십시오. 네. 선택을 잘한다면 뭐 당연히 선물 드리고요. 선택을 잘 못했어도 그 아쉬움 달래드릴 선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즐기면서 참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 있습니다.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는 우리 골드핑거 송표님 세 분께는 택배로 가는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송편님 세 분께는 아차상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을 노래 특집입니다. 그러면 먼저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은요?

가을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이 그리움, 미련, 아쉬움. 사실 이런 좀 센치한 감정이 이상하게 이제 봄, 여름보다도 좀 이런 가을 무렵에 좀 더 많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어제도 한 송편님이 어떤 가요가 끝나는 게 좀 벌써 그립다라는 이런 아주 시적인 표현을 또 적어주셨어요. 이런 가을 감성 듬뿍 담은 그리움에 이어서 다음 후보곡은 어떤 곡일까요?

자, 팀 이름에 브라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역시나 브라나이즈의 노래는 가을에 들어야 좀 더 제맛이다 이런 느낌도 사는데요. 가지마 가지마, 이 곡은 미련 철철 흘리면서 떠나가는 연인을 애타게 붙잡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떠올리면은 이건 입을 케이크할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말라며 애걸복걸 붙잡고 있는 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1라운드 두 곡, 가을에 들어야 더 진한 여운이 남는 곡이면서 한 번은 아쉬워 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나름의 공통점이 있는 노래들입니다. 자, 송편님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노래 고를지 정하셨나요? 빠른 집계를 위해서 숫자로 한번 받아볼 건데요. 노을의 그리워 그리워가 듣고 싶다면 1번,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가 듣고 싶다면 2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을의 그리워 그리워 1번,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2번, 숫자 정확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나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온 동안 저희는 문자 받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미싱 유 듣고 오는 동안 또 성편님들의 문자 많이 받아봤는데요. 자, 1라운드는 노을의 그리워 그리워,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이 두 곡의 대결이었습니다. 3851번님, 가지마 가지마, 가을에서 브라운 들어간 팀을 이길 순 없죠. 2번! 이야, 이게 참 이 이름이 주는 그 파워가 있습니다. 하지만 7266번님은 2번이 많을 것 같지만 저는 소신껏 1번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노을 선택해 주셨고요. 5824번님, 여름아 가지마 가지마 2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 후니흥님도 2번, 골드핑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오랜 팬인 저에게는 2번이 장원영이에요. 야, 또 이렇게 바로바로 아까 배웠던 거를 써먹으시는 우리 써주시는 후니흥님이었습니다. 자, 박빙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한쪽으로 좀 기울었는데요. 그 결과는요, 7대 3의 비율로 2번 브라운 아이즈 가지마 가지마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이번엔 다음 라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1라운드가 이제 가을 감성, 그 뭔가 아련하고 잔잔하고 그 감성의 포인트를 줬다면, 2라운드는 조금 고독하지만 또 낭만이 있고 치열하지만 아름다운, 이 눈물 한 방울이 이렇게 또르르르르 흘러가는 그 두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곡은요,
1: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0: 김필의 청춘. 우리가 보통 청춘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이제

뭔가 좀 신나고 밝고 이런 분위기가 생각이 나지만 또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새삼 좀 놀라게 되는 곡인데요. 응답하라 1988의 OST기도 했었죠. 이 나지막하게 읊조리듯 부른 김필 씨의 음성이 더해져서 왠지 모르게 좀 더 구슬프고 조금은 처량하지만 아 이상하게 남 얘기 같지가 않고 내 얘기 같아서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여기에 맞설 만만치 않은 후보곡은요?

0: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1: 오늘 이 매치 왜 이러는가요, 이거 도대체.
0: 자, 멜로디도 그렇고 이 주옥 같은 가사가 가슴에 쿡쿡 박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또 작년쯤에 신청곡으로 엄청 많이 들어왔던 곡이에요. 빛나는 별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벌레였더라. 근데 그 벌레가 반딧불이라서 나도 눈부시게 빛날 수 있더라. 이런 심금을 울리는 가사 덕분에 눈물이 또 한 방울 흘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은 가을 발라드, 가을에 들어야 조금 더 제격인 노래들 특집이다 보니까 이 텐션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분위기 오늘 한껏 잡아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송편님들의 선택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수 이름으로 한번 받아볼 건데요. 김필 또는 황가람, 이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춘이 듣고 싶다, 김필 보내주시고요. 나는 반딧불이 듣고 싶다면은 황가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브라운 아이즈 가지마 가지마 듣고 온 동안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을 또 한번 받아봤습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두 번째 후보곡은 김필의 청춘,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이 두 곡의 격돌이었는데요. 일단 다수의 의견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냐,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잼잼님도 그렇고 현이만명님도 그렇고 0710번님도 그렇습니다. 자, 박사 오리온님은 저번 주 반딧불이 보고 왔으니까 김필. 이게 반딧불이 보고 왔으면 원래 반딧불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 반딧불이 봤으니까 이번에는 김필 골라주셨고요. 하늘바라기님, 오늘 같은 가을 날씨에 딱 맞는 노래입니다. 김필 골라주셨습니다. 1931번님도 청춘을 많이 들은 시대라 김필의 청춘 골라주셨는데요. 자, 그 결과는요? 6대 4의 비율입니다. 아, 역시나 이번에도 좀 박빙이었는데 2라운드에서 미끄러진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선택을 받은 곡은 김필의 청춘이었습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마지막 3라운드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참여 부탁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곡은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인데요. 아, 이 3라운드에서는 정말 뭔가 이제 가을의 끝판왕인 노래들이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불리는 건 오직 가을뿐이죠.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은 하늘도 맑고 초목이 결실을 맺어서 먹거리도 풍성하다 보니까 이만큼 좋은 계절도 없다, 이런 뜻인데요. 가을하면 외로움, 쓸쓸함, 그리움 이런 감정의 수식어들도 붙지만 사실은 어딜 다니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또 누굴 만나기도 좋은 그런 계절이 가을입니다. 자,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은 바로 이런 가을의 설렘을 담은 노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강력한 곡에 맞설 다음 후보곡 어떤 곡이죠?

자, 이번 곡은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썹니다. 그룹 동물원의 노래고요. 이때 보컬이 이제 김광석 씨였습니다. 이 제목부터 느껴지지만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여기에 마치 좀 가을바람을 닮은 듯한 이 김광석의 보컬이 더해지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또 가을이 왔구나 이런 걸 좀 알아차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깊은 울림을 주는 명곡으로 우리 송편님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자, 마지막 3라운드 우리 송편님들의 고민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선택하는

해주셔야 됩니다. 빠른 집계를 위해서 가수 이름으로 받아봅니다. 이문세 또는 김광석 정확히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김필 청춘 함께 듣고 오는 동안 또 문자 받아봤습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면 마지막 3라운드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 두 곡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또 고민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후니흥님이 이거는 엄마냐 아빠냐도 아닙니다. 세종대왕이냐 이순신 장군이냐 급인데요. 자, 이렇게 하고 누군가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아, 8927번님 저는 이문세요. 이문세를 진짜 좋아하던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그 노래가 또 어떤 사람과의 인연을 연결시켜주기도 하죠. 소희님도 가을이 오면 골라주시면서 이 노래 전주만 들어도 엉덩이가 들썩, 가을바람 맞으면서 코스모스길 드라이브 안 가고 못 빼기죠. 자,

면에 김광석 골라주신 우리 산재빈님은 야 이거 겨우 하나 맞췄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맞췄을지 안 맞췄을지 그 결과 8대2의 비율로 이 곡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그 3라운드 승리곡은 이문세 가을이 오면이었습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먼저 세 곡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왔다. 세 번 모두 줄을 자에선 우리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을 고르기 전에 우리 사연을 좀 또 살펴볼까 하는데요. 산재빈, 아 깐미님이 너무 어려워서 챗GPT에까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땡GPT는 당연히 가을에 어울리는 보이스는 김광석이다 라고 이렇게 또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아, 일단 아쉽게도 8대2의 비율로 이문세가 선택이 됐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좀 가을이 된 것 같은 게 다들 그 시인이 되신 것 같아요. 산재비님은 괜찮아요. 가을은 내일도 오니까 어떤 가요로. 자, 이 가을의 감성을 다들 만끽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라운드가 조금 다 까다로워서 그런지 골드핑거

입계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방송하는 중에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오늘 결과 발표는 B면에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A면 끝곡은요. 이한철, 박세별이 함께 부른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입니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에서 골드핑거 공개합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할아버지.

0: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단체 협약 관련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있다면 오후 9시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유재호 서울시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브리핑을 열고 7.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5% 이상 인상한 곳도 있어 이를 기준으로 격차를 좁혀갈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최대 쟁점인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와 교통안전 강화에 나섭니다. 고속 시외버스와 여객선 운행을 늘리고 인천도시철도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종점 기준 새벽 2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합니다. 또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 통행료를 24일부터 나흘간 면제하고 연휴 기간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혼잡과 돌발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609 일부 구간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확인돼 공사가 3개월 가까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006 정거장 구간 굴착 과정에서 지표 침하와 지하 수위 개측값이 관리 기준을 초과해 지난 6월 22일부터 굴착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합동 점검과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과거에도 지반 침하로 2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곳으로 시는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와 추가 지반 조사 등을 거쳐 안전 대책을 마련한 뒤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16개 시군 36곳의 쌈지 공원을 12개 시군 13곳의 학교 숲을 조성해 생활권 녹색 공간 49곳을 확충합니다. 쌈지 공원은 도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학교 숲은 학교 유휴 공간에 나무와 식물을 심어 학생들의 자연학습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경기도는 대규모 부지를 새로 확보하지 않고 기존 유휴 저이용 공간을 활용해 주민과 학생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거리 예술 공연 100여 회와 서커스, 마술, 마임, 거리극, 퍼레이드 등이 펼쳐집니다.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19일 개막작으로 국내 최초 공중 뮤직 퍼포먼스 헤이 리슨, 20일 폐막 공연으로

0: 가수 신승훈의 무대가 마련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2도, 습도는 31%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은요. A면 다수의 선택 몇 대 몇의 우승자라고 할까요? 이 상품 당첨자의 발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혹시나 송인찬의 어떤가요에서는 최초인데 그 전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론칭 이후에 최초라고 합니다. 완전 처음이에요. 자, 골드핑거 발표를 저희가 비면에서 하게 된 이유가 다들 잘 이렇게 오시다가 마지막에 조금 미끄러지시거나 또 아니면 2라운드에 미끄러지시거나 세 번 모두 올패스한 송편님들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니요, 아니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는 찾아냈습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먼저 세 곡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세 번 모두 줄을 잘 선 우리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입니다. 아라리오님, 하야맘님, 잼잼님, 이 세 분 모두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모차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록 줄서기에는 실패했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주셔서 우리 아차상 받을 송편님 세 분도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5812번님, 1931번님, 4639번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또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직 저희 퀴즈 하나 또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 비면에서는 슬로우 슬로우 퀵퀵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송편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0: 있습니다.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허책 Some My Way 위치 떴다그녀 두 곡 달려봤습니다. 오서몽님, 아, 한동준님이 삐졌겠다. 오늘은 어떤가요? 계속 듣고 있네요. 가끔 놀러와도 되죠? 아, 그럼요. 매일매일 놀러오셔도 되지만요. 그래도 우리 또 한동준 DJ님도 저희가 같은 한 식구니까요. 아,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오시는 거 어떠신가요? 자리는 제가 이렇게 지금 빠딱빠딱하게 잘 닦아놨거든요. 여기 이제 오서목 이 석자 이름표 잘 달아두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자, 이 코너가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면 나름의 그 노하우도 생기면서 점점 쉽게 느껴지는 그런 코너거든요. 자, 쉽다 느껴지면 하지만 다시 사이가 멀어지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렵다고 느껴지면은 또 풀어볼만한데 마음 놓게 만드는 그런 코너이기도 하죠. 자, 오늘도 우리 승편님들과 문제로 밀당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빠르게 혹은 느리게 변주된 노래 한 소절을 듣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수, 노래 제목 둘 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슬로우 슬로우 퀵퀵 어려운 1단계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뭐 아무리 그래도 1단계는 슬로우든

픽이든 이게 정신이 없죠. 이게 아 뭔가 포인트를 일단 잡아내는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노래 가사보다도 어떤 약간 노래의 그 흐름, 막 어디에서 잠깐 이렇게 튀었다가 당겼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느낌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1단계 일단 한 번만 다시 또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2단계가 아니죠, 사실은. 제 생각에는 거의 한 2.5단계에서 3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서, 우리 송편님들이 모두 다 정답을 맞히셨으면은 저는 싶거든요. 그걸 위해서 2단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힌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송편님들. 정답 알겠다는 송편님들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정답 인정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는 5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노이즈 상상 속의 너, 아리에프 고요 속의 외침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슬로우 퀵퀵 문자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정답 발표하기 전에 쉬운 2단계 한번 듣고 바로 정답 가보시죠. 사실 뭐 정답 발표나 다름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2단계 들려주시죠. 뭐 거의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답은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이었습니다. 자, 원곡하고 한번 또 비교를 해볼까요?

뭔가 저 하여도 하여도 이 음이 맞나? 아무튼 그 박자가 뭔가 살짝 그 틀어지는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조금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답자 먼저 좀

읽어드리면 사랑의 수인님은 풍요 속의 민곤 민곤 보내주셨고요. 0514번님은 풍요 속 빈곤 김부영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조금 네, 계십니다. 자, 바로 그러면은 오늘 정답 맞히신 정답자 발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14번님, 아 그리운 그 시절이여, 풍요 속 빈곤 정답 맞춰주셨고요. 5979번님,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 1996년 유로댄스풍 비트 강렬한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락카페 유행할 때 인기 많던 노래였네요. 옛 생각에 빠져봅니다. 아 참, 한동준의 FM팝송 1부 듣다가 2부에서 넘어왔어요. 퀴즈 맞히려고요.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오셔서 기회를 얻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쟁취하셨습니다. 우리 0514번님과 5979번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중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뉴진스의 OMG.

50-50 큐피드 뉴진스의 OMG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8714번님, 지금 MG 두 딸들과 용산몰 캐릭터샵 쇼핑하러 왔어요. 지난 일요일 12시에 방문했는데 당일 현장 접수 마감돼서 헛걸음하고 다시 방문해서 또 현장 접수했는데 대기 번호가 1021번이요? 1021번. 예상 대기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네요. 젊은 두 딸 포함해서 MG들은 이런 특이한 이벤트를 좋아하는 걸까요? 대기 번호가 저는 대기 번호가 네 자리인 것도 신기하고 예상 대기 시간이 또 1시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좀 신기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작년은 아니고 한 2, 3년 정도 전에 어떤 햄버거집이 이제 미국에서 햄버거집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그때 대기 번호가 한 500몇 번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그런 이제 흔히 또 요즘 팝업 스토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기서만 살 수 있는 내가 약간 희소성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한 시간쯤이야, 뭐 두 시간쯤이야, 여기 근처 돌아다니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가지. 약간 조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방금 그 대기 번호 하니까 저도 옛날에 그 군인일 때 후임이 어떤 그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 전날 미리 휴가를 나가서 첫 차를 타고 6시부터 9시까지 그 줄을 서가지고 그 번호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돈가스 집은 이제 그 제주도에서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예, 말만 해도 아는 그 돈가스 집인데 그때 뭐 정말 후임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살랐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052번님이 사진 한 장 딱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D-100. 이야, 벌써 시간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고백데이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이날 고백하면은 크리스마스 때 100일이다. 뭐 약간 이런 거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었나요? 자, 참고로 수능은 D-65 남았고요. 올해는 108일 남았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제 딱 100일 있으면은 2027년인 거예요. 아, 시간이 진짜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노는 언니님이 송디는 유학파인가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에, 저는 뭐 미국 햄버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햄버거를 좋아하는 DJ입니다. 네, 돈가스, 햄버거, 제육. 렛츠고! 이어지는 곡입니다. 015B 김동규 슬픈 인연.

0: 어, 딸?
1: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아니고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있었던.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전국에서 듣고 계신 우리 송편 여러분, 잠시 의자에서 일어나서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12: 1, 2, 1, 2.
11: Let's stretching time!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자, 이번엔 목 한번 풀어볼까요? 아래도 위로도 한 번씩 땡겨주기. 왼쪽도 땡겨주고 오른쪽도 땡겨주고. 천천히 관절 조심, 근육 조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죠. 주름아 가라, 텐션아 와라. 송기와 함께하는 어떤가요? 4시까지 채널 고지야.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딸기 건행맘님께서 남자는 돈가스랑 제육볶음이라면서요. 여기에 조금 뭐 AS로 추가 좀 하겠습니다. 햄버거, 순대국밥도 추가하겠습니다. 남자는 돈가스, 제육볶음, 햄버거, 순대국밥. 송디는 양념갈비. 아, 제가 아까 후임을 위해서 줄을 3시간이나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후임이 3주였나? 4주였나? 아무튼 진짜 되게 가까이 들어온 친구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후임을 후임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아무튼 저도 이제 의지를 많이 했던, 굉장히 친구처럼 좀 지냈던 후임이었고,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이제 여수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그런 얘기들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 송편님들도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옛날 추억도 많이 나고 그러시죠? 네, 송이찬의 어떤가요? 오늘 2시간 함께 즐겨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면 끝곡이에요. 전람의 기억의 습작.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호수예술축제.

0: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평등위 위원들은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성평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정재 성평등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의 퇴장에도 표결을 진행한 뒤 국민의 권리와 형사사법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연석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회 간접자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승계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과 고령자에게 돌봄주택을 추진하는 고령자 주택돌봄특별법,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강화 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요 택배업체가 추석 연휴인 24일에서 26일 배송 업무를 쉽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는 오는 24일에서 26일 일제히 택배 업무 휴무에 들어갑니다. 한편 자체 물류센터와 배송망을 갖춘 쿠팡은 평소대로 휴무 없이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컬리 샛별 배송과 SSG.com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쉽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난 6월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쏠림과 레버리지 위험을 이유로 낮췄던 신흥시장 주식 투자 의견을 석 달 만에 다시 비중 확대로 되돌렸습니다. 블랙록 투자연구는 주간 보고서에서 AI 붐에 필요한 희소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견조한 실적이 신흥시장 주식의 초과 수익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 한국 증시가 여름철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겪으면서 레버리지 우려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은 지난 6월 30일 신흥시장 주식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추며 특히 한국 증시의 AI 관련 쏠림과 레버리지가 위험 대비 수익 구조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3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6: CBS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9: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9: 주방 싱크대도.
1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9: 어디로?
10: 건축자재

0: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 사인 증정까지 고명환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매듭이 꼬였을 때 이걸 풀려고 계속 당기다 보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여버립니다. 마음 쓰는 일도 비슷해요.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신경을 곤두세울수록 내 안의 조바심만 팽팽하게 당겨지거든요. 그럴 땐 손에 쥔 힘을 좀 푸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잠시 두는 거죠. 애써 바꾸려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움직일 공간도 생겨나니까요. 플리루드 맥입니다. Dreams.

0: Fleetwood Mac의 Dreams, Like It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It Pop 하유진입니다. 오늘 첫 곡 Fleetwood Mac의 Dreams였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되게 힘 빼고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노래가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래 뭐 우리가 왜 좀 잘하고 싶고 그러면 괜히 좀 힘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힘을 우리가 막 준다고 해서 뭐 안 될 일이 되고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이키팝 한 시간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쉬엄쉬엄 편안하고 여유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형중님, 아름다운 가을 하늘 혼자서 감상하기는 너무 아쉬워요 하셔가지고 아쉬우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진짜 하늘이 요즘에 예술이더라고요. 특히나 밝을 때도 예쁜데 해질녘이 하늘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오늘 한번 구경해보세요. 이따가 라이키팝 끝나고. 근데 요즘 해가 좀 빨리 져가지고 한 6, 7시쯤? 하늘 한번 보세요. 진짜 다채로운 색깔이 펼쳐진답니다. 차부예님, 하디 반차 쓰고 왔어요? 라고. 와, 소중한 반차를. 와, 이렇게 쓰시고 너무 부럽다. 갑자기 저도 좀 놀러가고 싶네요. 반차 쓰고.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5: 콜.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Dead or Alive의 Brand New Lover였고요. 발티모라의 Tarzan Boy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1182님이 노을 사진 보내주셨어요. 요새 노을이 진짜 예뻐요. 어제는 눈썹 달과 샛별이 떴더라고요. 라고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하, 진짜 예술입니다.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엔 사진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차마 이 안에 다 못 담겨요. 정말로 이거 두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즘같이 좀 맑은 하늘 있을 때 예쁜 노을도 많이 보세요. 2927님, 모든 운동은 힘 빼는 것부터 배워요. 저는 힘을 못 빼서 수영 못하는 게 슬퍼요. 라고 봤습니다. 이게 특히나 수영도 힘을 빼야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힘을 빼야 물에 뜬다. 막 살려고 버둥버둥 힘주다 보면 그대로 가라앉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여기에서 또 인생의 진리를 배우는 것 같아요. 뭐든지 내가 막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최선을 다하되 이제 좀 나의 어떤 노력을 넘어선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초연해져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학원에 가잖아요.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가도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막 호흡 이런 걸 배우면서 복식호흡, 뭐 발성을 배울 때도 몸에 힘을 빼야 돼요.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뉴스를 하면 소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눌려서 나온다고 해야 되나? 뭐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힘줘서 되는 느낌? 되게 편안하게 이 나의 목구멍부터 이 배심이 이렇게 하나의 호흡 그 관 있죠. 하나 이렇게 빨대 꽂은 것 같이 이렇게 쏙 나오는 그런 느낌을 구현해내야 되는데 그때도 힘을 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딱 이렇게 배에만 힘을 빡 주고 위로는 이제 전혀 힘들어 간 게 없이 말랑말랑해야 된다고. 성대가 말랑말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힘을 좀 빼야 된다. 그죠? 아이고 8946님 이사하고 잠 못 자고 했더니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보름 고생했어.

이제야 좀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탄천 걸으러 나왔는데 함께하니 더욱 좋네요 라고. 아이고 8946님이 힘주셨네 이사하시느라고. 아유 진짜 그래도 나으셔서 다행입니다. 이게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아프기 쉽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도 기온이 진짜 10도 15도 막 이렇게 차이가 나면 몸이 적응을 못해서 이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사도 하시고 얼마나 바쁘셨어요. 아유 그래도 나으셔서 다행입니다. 빅맘님은 반차 내는 것보다 이 시간이 더 좋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좋은 노래 함께 들어보죠.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Author's Theme, 김순철님 청해 주셨고요. 로라 브래니건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함께 들어보죠.

하이오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4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가요. 노래 듣다 보니까. 스팅의 If You Love Somebody, Set Them Free였고요. 사라 맥락클란의 Vox까지 띄워드렸어요. 아, 찰손 브라워스님이 힘을 빼야 홈런도 잘 쳐요라고. 하, 제가 진짜 이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한테 좀 붙여넣기 하고 싶네요. 힘을 빼야 홈런도 잘 친다. 맞습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그냥 톡 쳐야 되는데 막 잔뜩 그 아시죠?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욕망의 스윙이라고 하거든요. 잔뜩 그 힘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저거 치고야 말겠다 하는 하, 결국은 못 치더라고요. 힘을 빼야 뭐든 잘 된다. 네, 날이 좋다 보니까 우리 라이커님들 가을맞이로 뭐 하는 거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올려주시는데 너무 귀여우시거든요. 클레오파트라님은 가을맞이 머리 케어받고 있어요. 머릿결이 찰랑찰랑해서 기분이 좋아요 하셨고요. 호레노츠님은 오랜만에 백화점 가서 쇼핑하셨대요. 계절도 바뀌고 기분도 좀 센치해지고 이럴 땐 금융치료가 최고라서요. 카드값은 한 달 후에 걱정하고 신발도 사셨대요. 아,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절 바뀔 때 뭔가 나도 좀 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럴 때 사지 또 언제 삽니까? CBS 뮤직 차트 43위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Buffalo Springfield의 Rock and Roll Woman이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 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인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전율시킨 감동적인 움직임, 피지컬 시어터 네이처 오브 포게팅입니다. 이 공연은 9월 27일 주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 공연을 꼭 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입니다. Head Over Heels, Tears for Fears의 곡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차트 복권과 함께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카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한동안은 가을 하늘이 구름 맛집이더니 오늘은 구름들을 걷어내고 파란 청명한 하늘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을볕은 따갑게 내리쬐고 있어서 오늘도 미량의 한낮 기온이 30.6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15도, 춘천 13도, 광주 17,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꽤 서늘하겠습니다만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춘천 대구 27도, 광주가 29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좀 더 덥겠고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아침에도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고 제주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4: 마누카 꿀!
1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4: 뉴질랜드!
1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4: 당연히 콤비타죠!
1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6: 콤비타 마누카 꿀.
1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경제연구실.
1: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에서는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중간선거를 짚어봅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도 바빠질 텐데요.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꺼내들지, 우리에게도 영향이 큰 경제 쪽 카드는 어떤 걸지 김광석 한양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2: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안녕하세요.
8: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8: 연두리
7: 잘 부탁드립니다.
9: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0: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앞뒤가 잘 맞지 않았던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십니까?
10: 트럼프가 인기가 너무 없어요.
11: 없습니다.
10: 등을 많이들 돌렸어요. 네. 최근에 보니까 랍스터의 반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여기가 원래 이 지역이 트럼프 만세 이러던 농민들 어민들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되게 흔들흔들 맞아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하원까지 이르면 트럼프는 어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간선거에서는 현재로서는 밀리고 있다. 그리고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시장이.
10: 네. 현재로서는.
11: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밀렸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런 말을 했었죠. 나 탄핵될 거라고. 중간선거 치면.
10: 엄청 겁줬잖아요.
11: 예,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공화당 여러 의원들은 알아서 등 돌릴 겁니다.
10: 그렇죠.
11: 예, 반 트럼프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트럼프와 등지고 그러면 특히 주요 의사결정자들, 장관급들 이들도 뭐 사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들이 있잖아요. 법을 무시한 일들.
10: 아, 너무 많지 그러면, 않아요?
11: 그렇죠. 그런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수장들, 장관급들 이들도 위태위태해지죠.
10: 그러네요.
11: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한 불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선거에 이기기 위한 여러 수단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백 프로그램인데 네. 그 바이백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거, 3배 증액해서 가동하는 게 11월 4일까지잖아요. 그 이후에도 바이백 프로그램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네. 그 동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고
10: 그렇겠죠.
11: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고 그럼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졌을 때 미 국채 매도세는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힘을 많이 잃게 되면 그 레임덕만의 일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나름 터지지 않게 만들었었던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부채를 대규모로 끌어다 쓰잖아요.
10: 네.
11: 끌어다 쓰고 나서 부채 한도까지 증액했는데 물론 얼마만큼 끌어다 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채 한도에 거의 다다를 때까지 실링까지 와가면서 부채를 끌어다 쓸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터지지만 않으면 이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터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부채 위기 상황에 오지만 않으면 그 부채는 유동성입니다. 많은
10: 그렇죠.
11: 분들이 부채 위기 올 것 같아 뭐 이렇게 레이 달리오가 막 얘기하는데 그 부채 위기 올 것 같아 그런 것은 유동성 올 것 같아라고 바꿔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정부의 재정 투입은 민간과 민간 혹은 가계와 기업에게 재정 투입이니까 돈이에요, 돈.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역할을 한다고 보시고요. 부채 위기까지 내몰릴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채를 많이 끌어다가 쓸 것이기 때문에 그 재정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럼 중간선거가 끝나고 레임덕이 찾아오면 그럼 실링을 거의 달랑달랑 할 만큼까지 왔을 텐데 그 지점에는 그러면 과연 부채 한도를 올려줄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의 일종의 디폴트 상황 한시적인 그런 상황으로 또 내몰릴 수도 있는 것이죠.
10: 너무 혼란스럽다. 시나리오가 갑자기 많아지네요. 네. 만약에 하원을 잃게 되면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진짜 하원을 잃어요. 그럼 민주당이 장악하면 민주당은 계속 트럼프가 지금 일으키는 부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그렇죠. 야 재정적자 그렇게 심하게 내면 어떡해 라는 네. 입장이었으니까 갑자기 또 이런 거 부채 축소 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편다든지 네. 이러면은 더 혼란스러워지겠군요.
11: 혼란스러워지죠.
10: 물론 지금도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11: 실제 미국 역사에서 네. 재정 흑자가 있었던 구간이 있어요.
10: 언제예요?
11: 1998, 9, 2000, 2001년. 딱 4년 동안만 재정 흑자 구간이었어요. 근데 재정 흑자가 시작됐을 때 경제가 폭망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재정을 풀고 방만하게 재정을 투입해 나가는 유동성 장치를 해오던 국면하고 재정을 수축해 나가는 것하고 그것은 실제 수축하는 국면으로 간다. 실링을 못 늘린다. 뭐 이런 것들은 미국 경제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10: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빚이라고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만약에 하원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네. 빚 축소로 바로 자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까지 드네요. 그런데 지금 돈을 풀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직접 하고 있는 게 재무부를 통한 거겠죠.
11: 맞아요.
10: 재무부를 통한 엄청난 드라이브 앞서 말씀을 일부에서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엔 또 하나의 장치가 자기가 직접 임명한 케빈 워시잖아요.
11: 네.
10: 케빈 워시 내가 너 믿고 보낼 테니까 예. 금리 화끈하게 내려봐. 앞에 네. 파월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었거든. 이러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케빈 워시가 막상 연준에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트럼프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아. 심지어 잭슨홀의 최근 연설을 보면 뭐야 매파였어?
11: 네.
10: 어 트럼프랑 척졌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1: 아, 이 부분 여러분들 너무 관심 많이 가지실 텐데
10: 네.
11: 제가 오히려 소신 발언으로
10: 궁금해요.
11: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10: 이 오해는 지금 시장은 워시가 약간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한다 이거였는데요.
11: 매파라고 오해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세계적인 석학들도 다 오해하고 있고 당신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저는 소신 발언을 그렇게 해보겠다.
10: 기운은 다양할수록 좋죠. 예, 알려주세요.

0: 리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밌게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재밌는 얘기.
1: 네.
0: 자, 파월 연준 의장이던 시절에
1: 네.
0: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금리 결정하고서 기자회견하고 혹은 어떤 연설하고 잭슨홀 미팅 때 어떤 연설하고
1: 네.
0: 이럴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1: 트윗했죠.
0: 한 번도 빠짐없이. 그죠? 트윗했죠.
1: 네.
0: 너 해고야. 금리 당장 내려. 왜 그러고 있어?
1: 멍청한 녀석.
0: 맞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자, 근데 케빈워 씨 지명 이후 예를 들어서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두 번의 FOMC 회의 연설이 있었,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있었어요. 주요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거. 의회 청문회나 이런 것은 예외로 볼게요.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했나요?
1: 그렇네요.
0: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1: 매파적 발언으로 읽힌 게 있을 때조차도
0: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그것과 달리 약간 나머지 반 트럼프 연준 위원 들으라고 금리 내려야 된다. 안 하면 미국 경제 폭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경고성 발언을 했었죠. 참 이것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아.
0: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한 겁니다.
1: 네.
0: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를 배신해? 라고 했다면 트윗을 안 날릴 수 있을까요?
1: 트럼프의 성정상.
0: 그렇죠. 짜고 치는 것이에요.
1: 어허.
0: 자,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25분 동안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을 함께 했었고 사실 제 채널에서도 70만 명이 같이 하셨어요. 정말
1: 그 정도로 관심
0: 그만큼 관심을 많이
1: 세계의 은행이니까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의 판단을 하는데 케빈 워시가 금리 인상한다고 했었나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케빈 워시가 그 25분 연설 동안 금리 인상했다고 얘기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1: 나는 물가를 이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말이 금리 인상으로 읽히잖아 읽혀 왔잖아요 그 동안은.
0: 그러니까요. 네. 자의적인 해석이죠.
1: 아, 그 동안의 시장 논리에 너무 천착되어 있던 건가요?
0: 저의 의견은 그 자리에 윤계자님이 연설을 하셨어도 뭐 보잘것없는 제가 오프닝 리마크스를 했을지라도. 같은 발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물가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1: 아직 안,
0: 안 잡혔어요.
1: 2%대 그러니까
0: 안 잡혔다는 얘기는 물가가 불안한 거예요? 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물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진단 의견을 줘야죠. 물가 불안한 걸 불안하다고 한 겁니다.
1: 연준 의장으로서 당연한 말을 한 거다.
0: 당연한 발언을 한 거고요. 교과서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연준의 책무가 뭐예요? 물가 안정이에요.
1: 그쵸.
0: 연준의 책무 물가 안정이다라고 교과서를 읽은 것뿐이에요.
1: 아...
0: 단 한 번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더 중요한 얘기할게요. 또 지금 발언만 가지고 제가 쭉 읽어나갈 텐데 연준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책무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 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을 잡는 게 연준의 책무다. 이것도 맞아요. 이게 교과서예요.
1: 인플레가 올 거라는 기대도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다.
0: 원래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인데
1: 네.
0: 만약에 우리 본능이잖아요. 본능스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1: 경제적 본능스럽게.
0: 경제는요,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물이라는 표현을 어렵게 표현할 때 다이내믹 시어리라고 해요. 동태적인 거예요.
1: 네.
0: 다이내믹 시어리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쫙 진행하는데 딱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여기에 구렁텅이가 있어요 라고 누군가 경고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까 안 빠질까요?
1: 안 빠지죠.
0: 안 빠지죠. 네. 우회하죠. 네. 경고하지 않으면
1: 빠지겠죠?
0: 빠지겠죠. 경고하니까 위기가 안 오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으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해서 시장이 금리 인상한대라고 이해하게 만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한대라고 생각하면 기대 인플레가 꺾이거든요. 반대로 금리 인하한대 물가 지금 다 잡혔대. 그러면 기대 인플레가 자극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자극되니까
1: 네.
0: 정작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요.
1: 어허.
0: 반대로 기대 인플레를 꺾어놔야 정작 금리 인상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겁니다.
1: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맞나 좀 봐주세요.
0: 네.
1: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은 케빈 어씨.
0: 네.
1: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금리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는 식의 멘트.

0: 그 분위기를 풍기면 더 오르지 않을 거야
1: 네.
0: 라고 내다보고 말은 그렇게 하고
1: 네.
0: 금리 인하를 위해 애쓴다는 거군요.
1: 그렇죠. 그게 이른바 구두개입입니다.
0: 구두개입.
1: 세계 경제 대통령의 구두개입인 겁니다. 기대 인플레를 잡겠다. 근데 진짜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년, 2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모두 2.4%입니다.
0: 기대 인플레이션이
1: 꺾여
0: 되게
1: 있습니다.
0: 낮네요.
1: 꺾여 있습니다.
0: 실제로는 지금 3%.
1: 그렇습니다.
0: 어허.
1: 자, 이제 더 중요한 얘기할게요.
0: 네.
1: 재밌죠?
0: 아직 중요한 얘기가 더
1: 진짜
0: 남았나요?
1: 중요한 건
0: 네.
1: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중요한
0: 알겠습니다.
1: 거.
0: 네.
1: 케빈 워시가 발언할 때 저는 너무 감동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마음을 울리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도 전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너무 감동적인. 그러니까 내가 이 잭슨홀 연설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의 일부였어서 고맙다. 마지막 연설에 대한 표현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성원들이 저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었고 이번 케빈 워시 연설도 이한 문장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서 있는 이유가 to a disciplin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Not to a decision.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금리 결정의 논하로 온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금리 결정에 대해서 힌트를 받아보고자 내 얘기 듣고 있지. 나는 금리 결정, 디시전을 노래하러 온게 아니에요. 나는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원칙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근데 케빈 워시 연설에서 뭘 얘기했냐면 다섯 가지 통화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 통화 정책 메커니즘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덜 기억해요, 사람들이.
0: 맞아요.
1: 근데 그게 쟁점이에요. 그거 얘기하러 온 거예요.
0: TF를 만들겠다
1: 그렇죠.
0: 그거요?
1: 예. 그 원래 뭐를 바꿀 때 TF팀을 만들어요. 그
0: 네.
1: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게 Forward Guidance 없애겠다.
0: 맞습니다.
1: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두 가지를 제가 주목할게요. 두 가지. 우리 지금 미국의 물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PCE 기준으로 8월 말에 발표된 7월 물가 상승률을 보고 있는 거야. 맞죠?
0: 그쵸.
1: 그러면 9월 FOMC 회의 때 7월 PCE 물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0: 네.
1: 이게 효율적이 아니에요.
0: 너무 늦어요?
1: 그쵸. 너무 늦죠. 소위 운전하는데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전방을 보지 않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케빈 워시가 주장한 게 뭐냐면 실시간 데이터를 개발하고 그 실시간 데이터로 우리는 금리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이건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0: 설득력이 있어요.
1: 설득력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잘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발표하는 달라스 페드도 있고요. 그리고 트루플레이션이라고 민간 업체도 있어요. 그것을 기대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의 정점이 22년 6월입니다. 9.1% 초인플레.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쭉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러다가 중동전쟁 이후에
0: 다시
1: 재급등했던
0: 오르고
1: 거예요.
0: 네.
1: 근데 재급등해서 5월이 정점이고 상승률이 6, 7월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CPI, PPI, PC 다 마찬가지예요.
0: 물가지표 다들 그렇다.
1: 5, 6, 7월이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이건 팩트니까.
0: 네.
1: 그러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8월, 9월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닐 수 있어요.
0: 떨어질 가능성이
1: 아닐
0: 높다.
1: 수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0: 네.
1: 떨어지는 국면이라고요.
0: 네.
1: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시간 데이터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0: 네.
1: 자, 그렇게 보면 지금 CPI 같은 경우 3% 후반인데, 근데 트루플레이션의 9월 물가 상승률, 실시간 물가 상승률은 2.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데이터로 하자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0: 네.
1: 실시간 데이터로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0: 네.
1: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어지죠.
0: 그렇죠.
1: 지금 그거 얘기한 겁니다.
0: 나는 정말 금리를 인상하고 싶지 않아라는 거를 실시간 데이터라는 어떤 명분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군요.
1: 실시간 데이터를 만약에 연준이 그걸 잣대로 미국 물가를 판단하자라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러면 금리
0: 올릴
1: 인상할
0: 이유가
1: 이유가 없는
0: 없다.
1: 거예요.
0: 네.
1: 일시적인 인플레였던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원칙을 얘기하러 온 건데 원칙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원칙을 바꾸면 통화정책 관점에서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금리 인하할 이유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거 그게 절사평균 PCE잖아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0: 네.
1: 절사평균 PCE를 도입한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올라갈 때 덜 오르고.

0: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이게 케빈 워시의 발언입니다. 이야기했던 것들.
0: 그러면 우리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워낙에 이제 기존의 문법과 그 화법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되게 매파적 발언이다.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했지만 다 뜯어다 보면 심지어 인하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원칙 얘기도 하고 네. 그랬다 이런 거군요. 예,
1: 결과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결국은 케빈 워시가 의도한 대로 시장이 잘 오해해주고 있다. 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판단이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그 부분을 댓글 주시면 좋지. 왜 여 세계 석학들은 이랬는데 당신은 그렇게 봅니까? 당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댓글은 남기지 말아주세요.
0: 그럼요.
1: 혹시나. 그거는 네. 아니고.
0: 부탁드립니다.
1: 논리를 보시고 제 논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한번 말씀 주세요. 저도 한번 공부해 볼게요.
0: 네. 그럼 시장은 지금 우리가 봤던 대로 야 금리를 올릴 수도 있나 봐 라고 벌벌벌벌 떠는 걸 보면서
1: 네.
0: 우리 워시는 오케이 좋았어 내가 의도한 대로 됐어 이렇게 하고 있겠군요.
1: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케빈 워시의 그런 연설에 시장이 와 금리 인상을 노래했네 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 SNS를 안 남겼습니다.
0: 아 둘이 아주 역할 분담이 잘 돼 있군요.
1: 같은 생각이라고.
0: 그러면 중간선거 전까지 경제 지표 자체도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상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지표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1: 네.
0: 거기다가 더해 워시는 이미 차근차근 심지어 금리 인하를 위한 길을 만들어놨다.
1: 만들어놓고는
0: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같고 지금 트럼프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좀 특이하잖아요.
1: 네.
0: 금리 인하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저의 의견을 또 드리면
0: 네.
1: 저는 인상도 인하도 없을 거라고 보는
0: 동결.
1: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케빈 워시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요.
0: 나는 인하를 하고 싶긴 해.
1: 예.
0: 그러나.
1: 그렇죠.
0: 네.
1: 그걸 보여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파월은 매의 발톱 그리고 워시는 비둘기 발톱 그리고 신현성 총재는 호미 발톱.
0: 아, 가래로 막을 것을 예. 나는.
1: 네.
0: 그래서 호미로 먼저 막겠다
1: 예, 저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0: 네.
1: 거고요. 다만 여러분께 제가 이건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할 것처럼 얘기하네가 아니라 케빈 워시는 어떤 마음인지를 얘기한 것뿐이고요. 케빈 워시 혼자 금리를 결정하는 게 전혀 아니죠.
0: 연준
1: 그렇죠.
0: 12명.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네. 나머지 위원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들일까. 그건 또 어려운 얘기고요. 적어도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그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금리 인상표도 있고 금리 뭐 동결표도 있지만
0: 팽팽합니다.
1: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가져오긴 절대 어렵다고 보여지고 금리 인하를 가져왔다면 그건 정말 기이한 일인 거예요.
0: 기이하다.
1: 왜냐하면 물가가 전혀 안 잡힌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가기도 지금은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한 대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같아요. 네. 트럼프와 네. 워시가. 그런데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 우리 앞서서 유가 잠깐 짚었고요.
1: 네.
0: 유가의 경우에는 그런 지정학적 갈등들을 최대한 워워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 그 미국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슈 있잖아요.
1: 네네.
0: 아니 지금 미국의 GDP를 무조건 끌어올려서 금리를 압도하는 성장률을 내가 만들어야 돼라는 게 워시와 트럼프의 생각 같은데
1: 네.
0: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가 촥촥촥촥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맞아요.
0: 그런데 요즘 미국민들이 여기다 짓지 마.
1: 예.
0: 이렇게 시위도 하고 막 심지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에서도 막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1: 맞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해관계죠. 모두가 쓰레기 처리장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 집 앞에는 싫다라는 그런
0: 님비.
1: 생각인 거죠. 예. 정확히 님비입니다. 네, 뭐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0: 물 많이 쓰죠.
1: 물 많이 쓰고 전력 많이 쓰고 송전탑 올라오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는 구조물이 아니에요.
0: 고용이 전혀 필요 없고요. 없죠.
1: 거의 없고요.
0: 그냥 웅웅 돌아가기만 합니다.
1: 예,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게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중엔 제일 큰 건데 각세종이라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저 거의 가봤는데 그 완전 산속에 있습니다.
0: 황량해요? 네.
1: 황량해요.
0: 딱 들어가면?
1: 네, 인근이 완전 황량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경비원이 막 나와가지고 막아요. 왜 이상한 왜 들어오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0: 반대하면 정치적으로 당연히 반대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뉴욕주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데이터 센터 행정명령을 아예 내려버렸죠.
1: 여기다 못 쥐어.
0: 못 쥔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걸 포함한 전력 부문이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를 주춤하게 만들어요. 반도체 수요의 증가세가 꺾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요가 꺾여 들어가니까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꺾여 들어가요.
1: 그럴 수 있죠.
0: 그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국의 CXMT, 미국의 마이크론이 조금씩 저사양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려가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생산하는 것이 미국에 수출하고 중국에 수출하기 위험인데 자국이 자국 스스로 자급자족한다고 선언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CXMT 점유율이 되게 무섭습니다. DRAM 시장만 놓고 봐도요. 24, 25, 26년 2분기를 제가 비교를 해보면 24년 1분기에 삼전닉스의 DRAM 시장 점유율이 75%, 그리고 25년이 70%, 그리고 올해 2분기는 63%. 쭉쭉 떨어지죠.
1: 네.
0: 떨어진다는 얘기는 반도체 업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반도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요.
1: 맞습니다.
0: 시장 사이즈가 피자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다만 피자 조각이 비율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피자 사이즈가 커지니까 모든 반도체 기업이 돈 많이 벌고 매출액 실적이 다 좋지만 피자의 사이즈는 점유율은 쪼그라든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에요.
1: 그쵸.
0: 결과적으로 네. 중국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전기차 가져갔고 배터리도 가져갔고 재생에너지도 가져가고 조선업도 다 가져간 것처럼 결국 반도체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 기대가 시장에 더 마음 놓고 삼전닉스에 투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니까 이것도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1: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는 진짜 트럼프조차 못한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0: 그렇습니다.
1: 이 부분은 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미중 정상회담까지 쫙 보고 나면 웬만한 안개는 다 거칠 텐데 그 이후에 한번 또 정리를 좀
0: 정리하러 오겠습니다.
1: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적 본능 김광석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오늘 열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청탁 의혹, 가족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난무하는 막말과 고성 속에 해명에 나선 김 후보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권 2기 개각 인선과 파병 문제 등을 두고 지지율 하락세에 놓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특례를 노사가 직접 논의해 결정하자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0: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 새벽 4시 파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노사가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르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4: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5: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6: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5: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최대 관심사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의혹, 가족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김 후보자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김재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8: 네, 안녕하세요.
7: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죠?
8: 네, 여야는 시작부터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한 건데요. 발단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였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 주 의원이 협동조합을 불법기관이냐 호도한 것에 대해 상처와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 의원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혼잣말로 악마라고 발언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청문회 현장 음성 들어보시죠.
7: 네.
9: 악마라고?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10: 악마라고 했습니다.
9: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오늘 녹취 들었어.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8: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 대단하다. 흉기가 나오고 악마가 나오는데 왜 사과를 안 시키느냐고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발언이 정지될 수 있다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7: 네, 뭐 분위기는 이랬고요. 지금까지 김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많았던 만큼 야당의 검증도 날카로웠을 것 같아요.
8: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이목을 끌었던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의혹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하기 전 김 후보자가 다른 여권 인사와 함께 브로커 양모 씨를 만난 건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당시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가 조작됐고 관련 업체가 주가 폭락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김 후보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양 씨와 만난 적이 없다며 자신은 문과라서 치료제 성능에 대해 알 수 없었고 주가 폭락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7: 네.
8: 여당은 당시 검찰 수사를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민주당 이성현 의원은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을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 기소유예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수사 기록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이 아무런 새로운 사실도 없이 5년 전 종결된 사실을 다시 꺼내 새로운 사실을 꺼낸 것처럼

0: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한동훈, 주진우는 나쁜 검찰 사명제, 독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자 야당이 또다시 반발하면서 청문회가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 자녀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협동조합의 특혜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2: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0: 김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갱년기 세우라고 비난했고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후보자가 야당의 공세에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검찰이 확인한 양 씨의 통화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로비도 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도 포렌식을 할 때 키워드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수사 기록을 공개 중인 한 의원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한 의원이 자료를 왜곡, 짜깁기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참 거칠었던 청문회 현장 상황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재환 기자였고요. 국회에서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두 후보자는 정책 구상을 밝히는 한편 부동산 문제 등을 둘러싼 검증에도 답했습니다. 이어서 김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영일 후보자는 자신의 경제 철학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4: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 후보자는 경제팀의 수장으로 각 부처를 조율하고 정책 결정에 책임지는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은 넉 달에 불과했다는 지적에는 청와대 근무와 세종시 이전, 자녀 교육 등의 사정으로 실거주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형적인 투기 세력이라는 비판에는 특이한 경우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소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비거주 1주택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후솔루션과의 유착 의혹에는 정책적으로 교류했을 뿐 특정 단체를 위한 입법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각종 현안을 두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인사와 정책, 파병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글피인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표어로 한 이번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소 90분 이상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30일, 100일, 신년, 1주년 등 임기 중 유의미한 날짜와 무관하게 처음으로 열리는 현안 기자회견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청와대 성기용 홍보수통수석입니다.
6: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입니다.
5: 국정 현안으로는 국회에서 한창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개각 등 인사와 호르무즈 파병 여부, 공소 취소 등이 꼽힙니다. 지난 프랑스 순방에서 언급된 대통령 연임 도전 여부와 부동산 정책, 대미 투자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주제는 모두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정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현안들입니다. 정상의 겨틈새 속 추석을 앞두고 대국민 직접 설명에 나서는 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하락일로인 지지율 추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1: 대통령이 우선 당면한 고민은 김승원 후보자 최종 임명 여부일 텐데요. 김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 후엔 검찰 조직이 또다시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가장 먼저 신약 청탁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자료 유출 문제가 검찰 내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여권은 신약 청탁 의혹을 폭로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도 장관이 되면 법무부의 지휘감독 기관인 검찰을 상대로 강도 높은 내부 감찰 등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8: 정말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7: 김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대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입니다.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한 모임인 공치모 공동대표인 탓입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찰 조직이 또다시 정치적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자의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최근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 검토에 나서면서 이들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9: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4시 30분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양 씨와 강 씨는 지난 2021년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는 지난 8일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제는 법원에 신변보호를 신청하면서 외부 노출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조금 전 오후 4시쯤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 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 오늘 법정에서야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재판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어 오늘 검찰 구형과 함께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법원은 오는 11월 12일 재판을 다시 열고 최종 변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강 씨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투자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하고 지원금을 타내려 했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데 이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인정된 겁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같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10: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특례를 놓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 예외 등을 놓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노사가 직접 해법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12: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오늘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11: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당정은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극 3특 권역에 성장 거점을 만들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인데 노동특례가 주요 쟁점입니다.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대화에는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이번 사안만 논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각 주체의 의견을 모아 이른 시일 안에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식과 의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1: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2차 조정회의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의에 앞서 7.85% 임금 인상 요구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준 시간을 230시간으로 제시하며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연간 약 5천억 원의 부담이 추가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기준 시간에 따르면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사측의 기준 시간 주장을 적용하면 7%의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대 1,50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하철은 하루 202회 증편하면서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각각 2시간씩 늘려 운행하고 막차 운행을 종착역 기준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중단거리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파업 기간 중 따릉이를 무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1: 포스코 노사가 교섭 결렬 12일 만인 오늘 오후 임금 협상 교섭을 재개하고 임금 협상안 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늘 교섭에 진척이 없으면 내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데 이어 사우디의 대체 수송로인 동서 송유관까지 멈춰섰습니다. 사태가 길어질 경우 오는 11월부터는 원유 수급 차질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사우디가 대체 수송로로 활용해온 동서 송유관까지 최근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호르무즈와 홍해, 육상까지 중동에서 세계로 향하는 핵심 원유 수송로가 사실상 모두 막히면서 선박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 국내 정유업계는 9월과 10월 물량을 전년 대비 90% 이상 이미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는 통상 2, 3개월 전에 계약하는 만큼 11월 이후 물량부터는 차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체 수입 원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우디산 원유 공급이 줄면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데 운송비와 보험료 부담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산업통상부 차관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대체 항로 지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유업계에선 수송로 봉쇄가 장기화하면 겨울철 정제 제품 수요까지 겹치면서 수급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1: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 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는데요. 새로운 이민 규정 시행 직전에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지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5: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외국 유학생과 언론인 비자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9월 15일부터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규정 시행 단 하루 전에 법원의 잠정 중단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번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4년 뒤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체류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석박사 학위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현지 취업길도 막히게 됩니다. 그동안 체류 기간이 보장됐던 외국 언론인들도 최장 240일 이후에 다시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해 취재활동 제약과 언론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일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학생 비자 소지자는 약 160만 명,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 가족은 13,2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체류기한 제한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며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은 본안 판결이 아닌 효력정지 가처분 성격이어서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이 최종적으로 실시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1: 택배 차

0: 갔다가 캠핑카가 되고 이동식 매장이나 작업차로도 변신합니다. 기아가 이런 맞춤형 자동차 전략으로 세계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에서 새로 선보인 PV7 모델도 유럽인들의 시선을 끌어들였습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박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1: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인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에서 기아의 야심작 PV7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전동화 목적 기반 차량 PV5의 성공을 발판 삼아 체급을 한 단계 키운 모델입니다. 탑승자의 이용 목적을 한 가운데 두고 그에 맞춰 쉽게 탈바꿈할 수 있는 차를 승부수로 제시한 기아의 전략은 IAA 현장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PV7이 등장하자 객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기아 부스뿐 아니라 박람회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PV5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기아차를 하나의 오픈 플랫폼으로 삼아 목적 맞춤형 차로 개조한 뒤 전시회에 참여한 겁니다. 맞춤형 차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기아의 행보는 시장에서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PV5는 세계 올해의 벤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5만 3천 대 넘게 팔렸습니다. 정형화된 차종을 똑같이 찍어내던 자동차 공장의 틀을 깨고 맞춤형 유연 생산 체제로 전환한 기아의 선택이 PV7의 성공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CBS 뉴스 박효진입니다.
2: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0: 네, 어텐션 뉴스 오늘은 이윤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소식은요.
3: 네, 48년 만에 전달된 마음의 빛 이야기입니다. 아,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역에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필 편지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조용히 건네고 가셨는데요. 사연은 48년 전인 197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할머니는 전북 정읍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영등포역에 도착했는데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 본인 차표 한 장만 겨우 끊었던 겁니다. 역장님이 아이 차비로 500원을 내라고 했지만 손에 쥔 건 시내버스 토큰 딱 한 개뿐이었거든요. 사정을 들은 당시 역장님은 그냥 가라며 모자를 보내줬고요. 할머니는 그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당시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 최근 암투병 중이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평생 가슴에 품어왔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등포역을 찾으신 겁니다. 영등포역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오래된 빚을 이제야 갚으려 합니다. 라고 편지가 시작되는데요. 영등포역 직원들은 이 할머니께 따뜻한 답장을 써서 영내에 붙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보여주셨다며 저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과 좋은 기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0: 네, 500원의 친절이 반세기 뒤에 500만 원 이상의 그 큰 울림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뭉클하고요.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3: 네, 다음 소식도 양심 이야기입니다. 차 긁고 울던 초등생 그 후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넘어져서 주차된 차량을 긁는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울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도망치지 않고 차에 적힌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차주가 누구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여기에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차를 쳤는데 초등학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고 정중하게 답장을 남겼습니다.
0: 네.
3: 네, 이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오자마자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는데요. 마침내 결말이 공개됐습니다. 아이 부모님이 차주분과 통화를 마친 건데요. 차주는 아이의 정직한 태도가 기특하다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먼저 제안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0: 네.
3: 네, 아이의 정직함과 어른의 너그러운 배려가 만나 또 하나의 따뜻한 결말을 맺은 것 같습니다.
0: 네, 정직하게 용기를 낸 아이도 또 품어준 어른도 참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상 아나운서였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4: 네, 초가을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큰 일교차와 안개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아침

0: 아침에는 서늘하고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4도, 전주 15도, 춘천 11도로 오늘보다 더 서늘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청주, 대구와 부산 28도, 광주 3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좀 더 더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더욱더 크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청명한 가을 하늘을 한껏 올려다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로 인해서 내일도 아침까지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는데요. 출근길 시야 확보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계속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 9월 15일 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손민재,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의혹 검증보다는 충돌이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막말에 가까운 단어를 내뿜으며 고성과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후보자의 자질과 의혹을 따져야 할 청문회가 이번에도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영부영에서는요, 관련 내용도 깊이 있게 짚어보겠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호르무즈의 파병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덕기입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 건설 공제조합 K핑크.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3: 1533-1566 세라하임.
2: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3, 2, 1 Fire.
5: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6: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7: 개항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르노.
1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속에서 딱 부러지게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어영부영 한겨레 하어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어영 기자입니다.
0: 예, 숨이 차신 건 아니죠?
1: 예,
2: 수줍네요.
1: 예, 괜찮으시죠? 네. 아닙니다. 설레어서요.
0: 예, 그럼요. 절대 늦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3: 네, 기대해 주십시오.
0: 예. 정옥임 전 의원 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

0: 후보자를 비롯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목이 집중된 그 현장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을 먼저 듣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1: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긴장하면서 대비를 했던 청문회였고요. 예. 워낙에 장애전이 정말 시끌벅적하게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효과로 정작 중요한 청문회에서는 약간 김이 빠진 느낌. 너무 그 장애가 시끄럽고 청문회 의원이 아니었던 그 한동훈 의원의 활약상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분들의 검증이 그냥 되풀이되고 도돌이표가 돼서 민주당으로서는 아 크게 한 방은 없네 새로운 건 없고 이 정도면은 이제 통과가 되겠다.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도 좀 봐야 되긴 그렇죠. 하겠지만요. 약간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예, 정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2: 우선 그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잖아요.
0: 예.
2: 또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관심 받기라는 게 고마울 수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2: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라기보다는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청문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0: 예.
2: 또 야당 청문위원의 그 소위 청문위원으로서의 성과가 어떻든 간에 김승원 의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그렇다 그래서 가라앉기는 쉽지 않다. 특히
0: 예.
2: 식약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어찌어찌 하여 제가 볼 때 임명될 거예요. 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0: 예.
2: 계속 시달릴 걸요 아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 물어붙이기는 더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18일 날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얼마나 전향된 입장을 발표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긴 하죠.
0: 예. 자,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이 됐다고 보시는지 하 기자께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명이 됐을까요? 해소가 됐을까요?
3: 사실은 이제 청문회를 기대를 하다 보면 어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봐야 하는데
0: 예.
3: 이 빌드업 과정이 있었다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외곽에서 떠들썩하게 빌드업을 했고 오늘은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이 되면서
0: 예.
3: 친한계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 결정적인 한 방이 흘러가면서 꼴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가느다랗고 아주 미약하지만 그런 희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떠들썩한 상황으로만 벌어졌고 그러면 기자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시민한 사람으로도 그렇고 정말 궁금한 것들이 해결되었느냐에 대한 아쉬움이
0: 그렇죠.
3: 있습니다. 아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대변인께서 이렇게 한 방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저는 안전의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특히나 식약청 로비 의혹과 관련돼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로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조금 더 면밀하게 밝혀졌다면 그것은
0: 예.
3: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또한 검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0: 예.
3: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청문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하고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극대화됐다는 느낌도 듭니다. 뭐 감정적인
0: 예.
3: 측면에서 그렇고 소란스러운 측면도 그렇고.
0: 그러니까 예. 감정적인 그 소란스러운 부분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죠.
4: 악마라고요?
5: 악마라고요?
0: 네. 영상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잠시 2부로 제가 전해드린다면은 악마라고 했어요? 뭐 이러면서 서로 설전을 오가는 이게 사실은 청문회 그러니까 질의를 하기도 전부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3: 약간 청문회를 지금까지 지켜보면 바둑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복귀할 때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0: 예.
3: 그것을 정치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0: 예.
3: 그러면서 아주 평화롭게 한 수 뒤지만 사실은 그것을 해석해보면 전쟁처럼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립이 됐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토론도 좀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0: 예.
3: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겠 어떻게 드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자 입장에서는

0: 예.
1: 저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2: 좋지.
1: 사실은
2: 땡큐지 뭐.
0: 아니 지금 바깥에서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소식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더 영상 보고 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3: 악마라고? 악마라니?
4: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3: 악마라고 했습니다.
4: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8달짜리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40%나 가족끼리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 적당껏 해야죠, 적당껏.
5: 저희 아들이 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최근에 들으니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0: 자, 여야의 막말 설전에 이어서 이제 눈물까지 함께 해 주셨는데 그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그 발달장애 돌봄 기관이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었어요. 악마라는 말 여기서 나온 건데 정 그 장 대변인께서는 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6: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서는 야권 내에서도 좀 아쉽다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가족분들이 정확하게 설명해낸 부분이 있어요. 원래 다니던 학교가 경영난으로 없어졌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지니까 가족들이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가족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고 선생님이 계셔야 되니까 그 활동을 했던 김승원 후보자의 아내분을 모셔왔고 그리고 나라 돈을 혈세를 빨대를 꽂아서 먹는다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예. 근데 발달장애 학교 그 특성상 거기가 수익을 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정부 지원받고 어렵게 어렵게 운영되잖아요.
0: 예.
6: 그러니까 지출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 뭐 월급을 빼갔다? 저희가 현실을 알잖아요. 저희가 관련 사건도 하고 그 왜냐면 아동학대로 선생님들이 또 막 고초를 겪기도 하시고
0: 예.
6: 그러니까 오래 못 남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박봉이고 그때마다 아들이 와서 했고 본인이 정확하게 이 받았던 급여도 아내분은 처음에는 한 200만 원, 아들도 근래까지는 한 200만 원대 후반 받다가 이제 조금 올라간 부분. 이거를 혈세를 빨대를 꽂아서 빼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과하시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눈물로 호소한 거예요.
0: 예.
6: 이게 그렇게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기자들이 취재라고 우리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통까지도 좀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0: 예, 정전 의원도 한 말씀해 주시죠.
7: 그러니까는 원래 이 청문회를 하려면 이슈가 몇 개 있잖아요.
0: 그렇죠.
7: 근데 김승원 후보자의 가장 약한 포인트는 바로 식약처 문제였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은 준비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첫 번째 주자가 그 식약처 청탁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0: 예.
7: 그 뒤를 이어서 팔로우업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아마 심리적으로 너무 그 한동훈 의원이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이슈를 발굴한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이.
0: 예.
7: 근데 이게 지금 발달장애 청소년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 또 만약에 장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급여를 뭐 많이 무슨 독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 짚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가 얼마나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결격 사유가 많은지를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예.
7: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급여의 문제가 없고 단지 그 부인이 선생으로서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0: 특혜.
7: 그거는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노력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이 좀 부족했나? 사실 저는 식약처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7: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체로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주진우 의원이 다루다가 오히려 그 소위 뭐라 그러나 뒤치기 비슷한 걸 당했나? 물론 그 과정에서 막말과 예. 설전이 오가긴 했지만 그런 예. 느낌이 있어요.
0: 알겠습니다. 하 기자님께는 그럼 이런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19 치료제 그 동물 실험이 조작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문과 출신이라 치료제 성능은 잘 몰랐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1: 예. 문과 출신이 많죠.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0: 이과 출신이셨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는 더 적절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예.
0: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국회 추리를 해보면 의원들이 예. 민원이 뭐 제가 취재 간 현장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냐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단 그 접수를 하고요. 보좌관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있거든요. 보좌관들에게
1: 그렇죠.
0: 요청을 해서 이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요즘 뭐 챗GPT나 AI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전문가들한테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1: 예.
0: 이 앞단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앞단이 없는 것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앞단에 대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뭐 대변인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말실수 하나가 그런 것들을 좀 가리고 본심을 가리게 된다. 이래서 메시지가 좀 정제되지 않지 않았냐 뭐
1: 예.
0: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예.
0: 예, 기자가
1: 상 대변인께서는 이 예, 답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러니까 직문즉답 과정에서 딱 떨어지는 답은 아니었어요. 이게 김민전 의원이 물으시잖아요. 이거 판결문에 쥐가 폐사했는데 아니야 모르냐. 그 맥락은 이 대답이 정확히 어떻게 나왔어야 됐냐면 그리고 본인도 아마 그 뜻이라고 보는데
1: 예.
2: 이게 시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식약처장에게 한번 전화하고 한번 문자한 거예요. 이거 임상시험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 빨리 국내에 신약이 개발되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이제 전달했다는 거. 그런데
1: 예.
2: 그 이후에 시험 과정에서 뭐 쥐가 폐사되고 이런 거는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려면 그걸 알았는지도 그냥 물으면 돼요. 그 맥락이었는데 그거는 몰랐거든요. 그거는 알았다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시점도 안 맞고. 그런데
1: 예.
2: 그것이랑 혼용이 되면서 판결문에 나오는데도 어쩌저쩌 이러니까 저 문과 출신이라서 이 말의 함의는 더 정확했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제가 이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이후에 그 경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른다라는 게 포함돼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1: 예.
2: 문과 출신이라니까 어떻게 읽히냐면 마치 이런 걸 실험 경과는 알았는데 문과 출신이라서 그 엄중함을 몰랐다는 거야 위중함을 이렇게 오독되도록 발언한 건 조금 아쉽다.
1: 예.
2: 말씀드립니다.
3: 청전 의원께서도.
4: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1: 예.
4: 저는 이 문과 출신이라 몰랐다 성능을 몰랐다 그러는 데서 이런 인사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1: 예.
4: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여성과 그 교신을 하면서 내가 너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야. 내지는 뭐 수십억을 벌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나흘 만에 식약처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빨리 좀 처리해달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물론 거기 국부 유출이라는 말도 있기는 했었지만.
1: 예, 예.
4: 그러면서 한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 이거 식약처라는 건 인간 생명을 다루는 곳인데 단순히 사적 관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도와준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내가 자료를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읽어봤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난 문과 출신이라 이 치료제 성능을 몰랐다. 몰랐을 거예요. 제가 봐더라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식약처에 보고한 거에도 그 부분을 조작했다. 즉 그 쥐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누락시켰어요. 고의적으로 강모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아무것도 아닌 법부가 한 그 개인적으로 아는 여성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전화를 하면 식약처장이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했겠어요? 동네 아저씨가 한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4: 국회의원이니까는 압박을 받았겠지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처리가 돼가지고 2상 3상 실험을 하게끔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1: 예.
4: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지금은 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일단 그 신약으로 허가를 못 받았지만 2상 3상으로 승인을 받는 바람에 이 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그때 산 사람이 나중에 폭락했을 때 엄청나게 피해를 받아서 지금 소액 주주로서 피해받은 사람이 3만 몇천 명이라는 거잖아요.
1: 예, 예.
4: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게 코로나 신약인데
1: 네.
4: 이런 식으로 무책임할 거면 애초에 그럼 저기 청탁을 받지 말았어야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고 이게 법리적으로는 몰랐으니까 이 사람이 죄를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4: 법무장관으로서 이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해서요 수사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 잡겠다라고 말한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데 이건 다분히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 기자님
0: 뭐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예. 아마 당 전체의 기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응단이나 그러니까 당 내부에 있는 대응단이나 아니면은 청문회 준비단에서도 이렇게 기조를 잡았을 것 같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려고 하면 본인들이 지금 이슈에서 이슈 전환이 필요했고 여론의 반전이 필요했다라는 측면에서

0: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더 진도를 나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1: 예.
0: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앞단에서 본인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아주 소상하게 이 상황을 밝히면서 억울하다라는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됐다.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억울할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명을 해야 하고 이것을 납득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아,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동훈 의원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장외에서 여론조사를 펼쳤다. 우리가 모두 예상했던 대로 SNS 저는 기네스북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아주 활발하게
1: 예, 예.
0: 조금 이따 이 공관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1: 예, 예.
0: 기자들이 놀랄 정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여론조사를 펼쳤거든요. 이건
1: 예.
0: 또 기법이라는 생각 전략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론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예.
1: 알겠습니다.
0: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죠.
1: 그 예. 김승원 후보자를 비롯해서 그 여당 내 의원들도 지금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역공에 나선 건데 장윤미
2: 네.
1: 그 전 대변인께서는
2: 저는 네. 이 행위 자체도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청문회에도 어려움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2: 기본적으로 저희가 형사기록은 직업적으로 보게 돼요. 이건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민감정보를 정리를 해낸 겁니다. 추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 예.
2: 중요한 게 그 결과값인 거예요. 검찰이 그럼 기록을 다 보고 어떻게 내렸는지 기소하지 못했어요. 관련한 사실관계를 판단했던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 청탁과 관련해서 알선 대가는 없었다고
1: 예.
2: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있는 걸 취사 선택하고 본인 입맛대로 쪼개서 공개하는 걸 왜 법적으로 처벌하겠습니까? 인격살인하고 한 사람을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검증은 허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나중에 여당이 돼서 국무위원 후보가 됐는데 똑같은 검증의 대상의 방식이 되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검증이 아니에요. 그냥 인격 말살을 의도하는 거고 의유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시끌벅적하니까 정말 본론에 들어갔을 때 맹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내용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고 다 팔로우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의힘이 뒷심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1: 예. 자, 한동훈 의원의 그 장외 공격도 거셌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뭐 SNS뿐만 아니라 기자회견도 열면서 여러 가지로 모습을 보였는데 청문회장 바깥에서의 존재감 강하게 드러낸 모습. 한동훈 의원이 좀 나와 계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막 적는다. 50개 썼고 막 그래 얘기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실한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게으른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제 페이스북을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생각을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숨기는 사람 국회에 있지 않나요? 저는 국회에 있습니다. 민주당 비겁하게 뒷담화하지 마시고요.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건 어떻습니까?
1: 예.
3: 제가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홍준표 시장님도 나와 계시죠?
4: 안녕하십니까? 홍 시장이 아니라 홍변입니다. 변호사를 개업했어요. 한동훈이 그자는 저거 핸드폰은 20자리 이상 비번을 걸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남의 핸드폰은 얄팍한 법지식으로 훔쳐봅니까? 그런 야비하고 비열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방자하고 간족된다. 네, 그래 봅니다.
1: 예.
4: 왜 웃어요?
2: 아, 너무 똑같으셔서.
4: 장윤미도 저 째째하게 웃을 거면 빵 터져서 웃지.
2: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출연하신 줄 알아요.
1: 그러니까요.
4: 진짜. 감사합니다.
1: 예, 진짜 똑같네요.
4: 출연료 두 배로 주이소.
1: 알겠습니다. 제가 예, 피디님한테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 고맙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여당에서 뭐 김승원 사수, 야당에서는 김승원 낙마 총력전에 벌어졌는데 청문회 단 하루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예측하는지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정 전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5: 아 이거 통과죠. 애초에 다 계획하고 하는 건데 그리고 뭐 국회의 동의가 있어도 통과해요. 지금 민주당 숫자로 보면 그래서 그 사수는 할 거예요. 장관은 될 건데 얼마나 가느냐 또 지켜볼 부분이라는 거죠.
1: 네. 네. 장전 대변인께서는요?
2: 저도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0: 이 청문회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막 불거지거나 되게 국민 눈높이에 태보족이라는 평가가 있으면 그 파고는 넘기가 어려웠을 텐데 오늘 지금까지의 경과는 그렇지는 않아서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명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1: 예, 하 기자님.
2: 그 기자들이 취재할 때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 결정적인 증거는 저녁 때 나오기 쉽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보통 후보자들이 약간 방심하거나 방어하는 쪽, 특히 여당에서 방어하는 쪽에서 약간 방심하는 건 점심 저녁을 먹고 나서거든요. 돌이켜보면 예. 사실은 윤석열 씨의 거짓말이 문제됐던 검찰총장 청문회라든가 그 이전의 청문회들이 대부분 저녁 방심했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1: 예.
2: 하지만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영부영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3: 어영부영.
1: 아니 근데 저희 어영부영도 이제 종반전을 향해서 가는데 뭐 네. 좀 추가적으로 뭐 특종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오셨습니까?
2: 네, 그런 걸 갖고 왔으면 지금 쓰고 있겠죠. 근데
1: 알겠어요.
2: 예, 예, 쓰고 있겠죠. 그런데
1: 아쉽네요. 예. 예.
2: 기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정말 가만히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다면 해가 지고 나서 정말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빌드업 과정에서 그게 있기 좀 어렵다. 하지만 정말 승부수는 마지막에 걸린다. 뭐 청문회 취재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예. 그러면 밥 먹고 나서 한동훈 의원이 기자회견할 가능성이 있어요?
2: 그런데 기자회견을 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본인이 꺼리가 나오면 나오겠지만 그런데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의 이전의 성정상 보면 오늘 아침에 했을 가능성이 높죠. 본인이
1: 그렇죠.
2: 들고 있었다.
1: 그렇죠.
2: 예, 예. 왜냐하면 예. 특수수사를 하는 검찰들이 하는 어떤 여론전은 보통 당일날 오전에 신문 일면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1: 예.
2: 물론 한동훈 의원이 검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 예.
2: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여론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나.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어영부영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종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10: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9월 15일 박정희 한판 승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덕희고요. 자, 청문회 이슈가 아닌 민주진영 내부 갈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민석 대표의 충돌도 대단한데요. 우리 장윤미 전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권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추미애 이제는 경기도지사신데
1: 예.
0: 그 민주화 추모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김지웅 그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대단히 높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왜 대통령이 이런 내량 세력 게 전전긍긍하냐라는 취지의 표현이 나왔어요.
1: 예.
0: 일단 그 표현만 놓고 봤을 땐 수위가 상당히 높고 적절하다고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고, 다만 추미애 지사는 이미 이제 당대표도 지냈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지금은 지자체장을 하고 있어서 다음 이 행보를 당연히 고민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미 대권 주자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해서
1: 예.
0: 그 선택의 기로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정확하게 짚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아요. 그것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본인의 전략적인 선택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발언으로 이런 생각들.
1: 예, 정전 의원님. 그 검찰 개편을 놓고 친명계와 그 강경파 간의 노선 갈등이 재점하는 모습인데 미래 권력 간의 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4: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2년 차잖아요. 취임 2년 차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그 미래 권력의 다크호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는 이게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일인 것조차도 알면서 하는 일인데요. 제가 지금 방금 뭘 찾아봤냐면
1: 예, 예.
4: 지금 이제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 김지용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 예.
4: 그러니까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이게 민주화냐. 뭐 되게 잘못한 것처럼 들리는데 이 김지용이라는 사람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검사장 승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승진시킨 거잖아 어찌됐든.
1: 예.
4: 그랬는데 그래놓고선 이 사람은 한동훈 계고 내란 세력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미래의 권력으로서 일단 뭔가 두드러져 보이는 하나의 궤적을 만드는 과정이다. 본인은 경기지사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불만이 부글부글 해가지고선 지금 뭐 그 소위 사인한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고.
1: 예,
4: 도지사 구만두라는.
1: 예.
4: 그런데도 지금 중앙 정치에 지금 완전히 지금 그 매몰되어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도에는 순기능을 안 하겠죠.
1: 예.
4: 그거 알면서 추미애 지사는 다 하는 거예요.
1: 예. 하 기자님.
2: 뭐 정치적 노선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6.3 지방선거 시절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1: 예.
2: 시간표를 그때로 되돌려보면 각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뽑혔느냐라고 하면 선거의 기본적인 특히 지방선거의 기본적인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여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각 도지사들. 각 시장들이 당선이 됐고 도지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실 민생이에요. 경기도민들은 아마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왜 답답하냐.
1: 예.
2: 이 국정 동력이 생겨야 하고 도정 동력이 생기려면 사실은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팩트가 좀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지금 관심사보다는 좀 다른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은 이 당내 투쟁에 대해서 2030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들이 많거든요.
1: 예.
2: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지지율을 또 깎아먹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1: 예. 예. 그럼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서 김승원 후보자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생각을 했던 그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보세요?
2: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이제 검찰개혁이 완성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반은 이미 1년 전에 결과는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에 완성이 됐다 아니다라고 의견은 갈려 있고
1: 예.
2: 그때부터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아마 끝까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에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2: 그중에 한 분이 또 추미애 지사인 것 같고요.
1: 그렇죠.
4: 오히려 지금 김승환 후보자가 이제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개혁보다도 화두는 공소 취소에 더 방점이 찍혀 있을 것 같아요.
1: 예.
4: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소 취소도 장관이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 공소 취소도 사실은
4: 네.
2: 동력이 그러니까 여론이 뒷받침이 되어야
4: 그러니까.
2: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공소 취소를 만약에 뭐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1: 그렇죠.
2: 근데 만약에 실행을 예, 예. 한다고 하면 지금 지지율 반전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기자회견도 지금 예고 되어 있는 상황도
4: 맞아요.
2: 예, 그것과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예. 우리 장윤미 네. 전 대변인께 질문할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를 했어요.
4: 네.
1: 임명 철회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0: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이게 행안부 장관이 어쨌든 그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시기도 그렇죠. 했던 네. 그 엄중함도 있고요. 이분이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항상 단서를 달아서 몇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로 이 발족하는 게 중수청이야.
1: 예.
0: 그 역사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 그럼 검찰개혁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정확해야 돼. 왜냐하면 그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가져야 그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조직의 운영이 될 수 있고.

0: 과거에 검수완박에 네.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었어요.
1: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해명하신 내용도 제가 좀 찬찬히 봤더니 본인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검찰 조직 안에 있었을 때 혹시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좀 결여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졌었다는 그건 민주당 구성원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0: 예.
1: 그렇다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이제 민주당 구성원들한테 시켜드려야 되는 숙제가 이분 앞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부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철회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예. 결국 이런 철회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지율 때문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하면서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매주 전해지고 있는데 조국 원장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2: 예, 한마디가 아니고 여러 마디고요. 아, 조국입니다. 아, 김민석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0: 예.
2: 뉴 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문조 탈레유라는 집단을 쳐내다가 지지율도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옆에 간신이 누구인지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국이었습니다.
0: 예.
2: 여러 마디죠.
0: 역시 똑같네요. 예. 제가 꼭 PD님한테 출연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고
2: 인상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 연구원장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정전 의원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그 아마 이제 문조 털레유로 대변되는
0: 예.
3: 그 소위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A그룹을 소외시켰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0: 예.
3: 또 막상 이제 여론조사에서 내려가는 거 보면 이제 진보 세력에서도 이반이 나왔다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그냥 저는 그 제 관점으로 보면 아마 중도가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에서. 그거는 몇 가지 정책, 특히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위 주식과 관련해서 또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일은 잘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0: 예.
3: 그런 부분이 자기네들의 그 이해관계에 그냥 직격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나한테 어떤 타격을 주느냐 나한테 무엇을 정부가 해주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데서 지지율 타격이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 효능감.
3: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그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비록 그 1년은 안 됐지만 히스토리가 있어요.
0: 예.
3: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가다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소위 그 특검 그게 뭡니까? 조작기소 특검을 하면서 여기에 공소 취소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문제로 지지도가 그때부터 꺾이고 그러면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줬거든요.
0: 예.
3: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윤건영 의원이 막 거의 그 뭐라 그래 진언을 하듯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반전과 같은 그런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지지도를 많이 그 깎아먹었고 그 과정에는 진영 내 갈등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0: 예.
3: 단순히 문조 털레유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0: 예. 그 리얼미터 이번 주 조사에서 보면은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인사 논란에 대한 일시적인 반사효과로 보십니까? 하 기자님.
4: 저는 반사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0: 예.
4: 복합적인 요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제 손에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기관에서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매주 밝혀요. 밝히는데
0: 예,
4: 첫 번째
0: 예.
4: 얘기하는 게 늘 얘기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다음에 주식시장이고요. 그다음에 민생 문제 중에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였는데입니다. 지금 뭐가 들어갔냐? 인사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0: 예.
4: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말씀하신 문조털레율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문항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 문항 안에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 이런 멘트가 저는 왜 나왔는지 좀 기자들도 궁금하거든요.
0: 예.
4: 왜 지금 이 문조털레율이라는 이름을 꺼내는지 저희 방송도 그렇고 아마 지상파 공중파에서는 이 단어가 금기어입니다.
3: 그러니까 적절,
4: 예, 네, 적절히 그렇죠.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왜 스스로 꺼냈는지에 대해서는 이 프레이밍을 다시 한번 꺼내면서 아,

0: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결집과 피해를 호소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우리의 상황과 지금 현재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못되면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0: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 조국현 원장의 말씀은 과학적이진 최소한 여론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좀 추정됩니다.
1: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고지를 하고 가야 돼서 제가 조금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에서 11일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3.8%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지난 10에서 11일 조사한 정당 지지도 결과도요. 더불어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이 42.1%를 각각 기록해서요.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이번 주를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반등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묘수가 참 고민일 텐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금요일로 예정이 됐습니다. 예.
2: 네, 그러니까 저도 앞서 쭉 말씀 주시는데 제가 여러 뭐 토론 프로를 가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서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또 하려고 한다, 대통령이. 그 확인되지 않은 그 사실상의 정치적 마타도어를 계속하면서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긴다는 인상을 받고
1: 예.
2: 공소취소도 명시적으로 한다는 입장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진단을 해요.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다수 때문이다. 이것도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지는 셈법이 아주 단순한 원인 진단은 진실과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다 복합적인 거예요. 앞서도 그러니까 말씀 주셨지만
1: 예.
2: 객관적으로 진단이 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민생, 부동산, 경제. 거기에 대한 효능감을 느껴서 지지하셨던 분들에 대한 약간의 어떤 실망감. 이런 거를 그냥 몰각하고 아 이게 기성 우리의 지지층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원인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4050 정확하게 민주당을 뒷받침해주던 세대에서의 이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1: 예.
2: 그런데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건 전제해야 돼요. 본인 입맛대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 결과물로서 지지율이 떨어져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경제, 부동산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언짢아하고 계세요.
1: 예.
2: 거기에 대한 해법은 뭔지 그리고 공급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구체성을 띈 대통령의 설명 그리고 또 연임에 대해서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 왜 말 못하냐는 저는 국민의힘의 공세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이젠 정확하게는 더 확실한 입장이 나올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1: 예, 지지율 반등의 묘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들이 명확하게 언급이 돼야 되는지 정 전 의원께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3: 아니, 너무 상투적인데 연임, 그다음에 공소취소 이거는 아마 질문 본인이 하시든지 질문이 반드시 나올 주제고요.
1: 예.
3: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호르무즈 뭐 많죠. 지금 굉장히 예민한 얘기들이 인사 문제에도 또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때 이미 임명을 할까요? 아, 또 뭐 청문 보고서 왔다 갔다 해야
1: 그렇죠,
3: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 예.
3: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돌파한다라는 인식을 어떻게 줄 것인가. 오히려 대답하기 쉬운 건 연임하고 공소취소예요. 나머진 더 어려워요. 호르무즈 어떻게 할 거예요.
1: 네. 네?
3: 보낸다.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데 보낸다고 하기도 어렵고. 지금 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해결됩니까?
1: 예.
3: 두 개를 먼저 그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어요.
1: 예. 하 기자님 이번 기자회견.
0: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되게 궁금하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메시지의 종류는 사실 정해져 있고요.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메시지를 정제해서 전달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쉽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당장 현안부터 말씀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0: 인사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사실은 용혜인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승원 후보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1: 예.
0: 이것이 이번 금요일에 모든 여론조사로 다 쏟아질 겁니다. 영향을 미쳐서.
1: 예, 예,
0: 그렇다고
1: 예.
0: 한다면 사실 금요일 날 잡은 것도 이번 기회에 반등을 위해서는 이번 여론조사는 자 겪고 가자. 김승원과 용혜인은 겪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 반등을 이루려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먼저 털고 가고 그러면 왜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지라고 임명을 한다고 한다면
1: 예.
0: 간곡하게 설명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게 난이도가 높은 게 지지자들 향해서도 해야 하고요. 그 지지자 중에서도 강경한 지지자들 향해서도 해야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향해서도 국민을 향해서 해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데
1: 예,
0: 그것부터
1: 예.
0: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번 기자회견이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1: 예.
0: 사실은 호르무즈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병이 난이도는 또한 가장 높고
1: 그렇죠.
0: 결정적으로 지지율을 뭐 20을 간다라는 뭐 사람들도 있는데
1: 예.
0: 이를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변곡점 또한 이 파병이기 때문에
1: 예.
0: 이것 또한 좀 주목이 되기는 합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정옥임 전 의원에게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입장 어떻게 지금 셈법에 대해서 보세요. 이게
2: 지금
1: 단순히 우리 입장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 예, 청와대는 있을 거예요 결론이.
1: 예.
2: 지금 근데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파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 예.
2: 저라면 뭐 이제 반대하는 정당 있잖아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3: 네네.
2: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저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겠어요.
3: 아.
2: 무슨 뭐 한미 동맹을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사실 우리나라 지금 투자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래를 이렇게 가고 싶은데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 근데 내 대통령으로서 진짜 정말 국가적으로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1: 예.
2: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내가 가랑이를 그 안고 들어가는 심정으로 이거 진솔하게 얘기한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게 지금 국가적인 프라이드만 강조해가지고 내가 지지자 여러분들한테 지지는 더 오를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제가 볼 때 지지자로부터 지지를 받기는 만약에 가야 되는 거라면
1: 예.
2: 사실 얼마나 명분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
1: 그러니까 미국의
2: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1: 예, 미국의 절대 우방이라는 뭐 영국도 그렇고
2: 프랑스.
1: 호주도 그렇고 프랑스 다 지금 예 동참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2: 그런데
1: 예,
2: 영국이나
1: 예.
2: 프랑스 호주는 당장에 지금 우리가처럼 핵을 머리에 이고 앉아가지고서 그런 어떤 그 돌발 그런 그 도발이나 그런 어떤 그 소위 위협이 없는 거잖아요.
1: 예.
2: 강대국이고.
1: 알겠습니다. 파병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한판 인터뷰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0: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1: 예, 예,
0: 저는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사실 열쇠가 하나 있기는 하다라고
2: 예,
0: 생각이 듭니다.
2: 해보세요.
0: 뭐냐면
1: 예.
0: 청년을 위한 청년을 위한 결정이다.
1: 예.
0: 우리 청년을 이 올바르지 못한 침략 전쟁에 보낼 수 없다. 난 청년을 위한 전쟁이고 한번 버텨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2030에서 빠지고 있는 지지율뿐만 아니라
1: 예.
0: 2030 그리고 2030의 부모들까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그러니까 버텨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정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네. 안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버텨보자라고.
1: 그러니까 일단 11월 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상황을 봐야
0: 사실
1: 되는.
0: 사실 이거는 현실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1: 예.
0: 지금 쏟아지는 트럼프 정부의 여러 압력이나 압박에 비견한다면 현실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잃어버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반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1: 예.
0: 사실 이런 서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1: 아니, 정전 의원께서도 강하게 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2: 아니 고개 끄덕이지 않아요.
0: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얘기죠.
2: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지지도를 올리는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지지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이걸 안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 미래에 이러한 타격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오히려 솔직히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0: 그러니까
2: 자기가
0: 얘기하면서.
2: 정치적인 예. 그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나 우리 젊은 애들 내 아들 딸 보낼 수 없어. 말은 쉽지.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경제, 안보 정말 치사한 일이야. 트럼프한테 그런다는 게 그렇긴 하지만
1: 예.
2: 그걸 나는 오히려 진솔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의 지지를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0: 나는 오히려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1: 지지율을 오히려 밝히는 게요.
0: 지득히 하면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예. 내 반전의 드라마를 어렵네요. 쓸 수 있지만 내 국가 이익을 생각하니까 내가 돌에 맞는 한이 있어도 미래를 위해서
2: 파병한다?
0: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파병하고 FTA도 결국 FTA 잘한 거잖아. 그때 얼마나 난리들을 쳤어.
3: 예.
0: 뭐 그런 식으로요.
3: 알겠습니다. 그 18일 기자회견 때 어떤 그래. 내용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로 위기에 빠진 개혁신당 이기인 전 사무총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요 여전히 파열 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천하람 원내대표 여러 가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와 계시죠?
4: 아이고 천하람이고요.
3: 네.
4: 이기인 신임 비대위원장은요. 왜 웃으시죠? 워밍업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해보겠다고 한판 승부 같은 방송도 하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켜봐 주시고요. 유능한 인재입니다. 예.
3: 예. 지금 이 개혁신당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하 기자님.
5: 이준석이란 키워드를 계속 버리지 못하는 게
3: 그렇죠.
5: 같습니다.
3: 예.
5: 예. 그러니까 문제는 자강이고 또한 연대나 통합인데 이 가닥을 잡으려면 사실은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하거든요.
3: 예.
5: 자강이나 연대나 통합이 또 다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각자가 살아남는 각자 도생의 방법을 찾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개혁신당으로서는 지금의 지지율로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3: 그렇죠.
5: 좀 어려운데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3: 예. 예. 장전 대변인께서는요?
2: 네. 아니 코아가 되는 몇몇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들 같이 있잖아요.
3: 그런데
2: 완전 사분오열됐구나.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인터뷰를 보고도 패널 정치하지 말라고 직격해서 이거 이기인 사무총장을 직격하나라고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기인 사무총장을 이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니까 김철근 실장이 바로 이 이준석 전 대표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가까운 분이 이게 무슨 쇄신이고 이게 무슨 비대위냐고 어떻게 보면 네 분이 왜 일부러 이제 다 가열차게 보여지는 이 양상 그러면 자강은 어렵다 이런 생각하죠.
3: 예. 이게 사실 조금 힘이 약한 정당일수록 그 자강에 대해서 결국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2: 어렵죠.
3: 없잖아요. 예. 총선이 다가올
2: 않죠.
3: 때일수록 정전 의원께서는요.
0: 저는 다른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3: 예.
0: 정치권에서 이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똑똑하거나 머리 좋은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성공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으면서 같이 이렇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랠리 비하인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좀 희생하는 이게 혼자만 영특한 사람이 꽤 많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게 정치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를
3: 예.
0: 이 작은 정당에서 아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2: 너무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 계시진 않을까요?
6: 성대모사가
2: 끝났습니다.
3: 오늘은 제가 피디님한테 올려달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2: 아직 인상까지는 아니래요.
3: 예, 요 정도로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영부영 여기까지고요. 하어영 기자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당분간은 가을 옷 옆에 여름 옷도 조금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부쩍 더 서늘해지고 있습니다만 한낮에는 아직까지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남아있어서 가을과 여름이 공존하는 듯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4도, 전주 15도, 춘천 11도로 오늘보다 더 서늘하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 춘천, 청주, 대구 28도, 광주가 30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좀 더 덥겠고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청명한 하늘이 가을색을 더하겠습니다만 아침까지는 경기 남동부, 강원 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0: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고요. 당분간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8: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9: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8: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나아가는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덕희고요. 자, 논란이 되고 있는 호르무즈에 이어 파병 논의의 분수령 이번 주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국방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의 파병 요구 거절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 김준영 원내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요즘 참 생각이 많으시죠?
1: 네, 많습니다. 걱정도 예. 많고요.
0: 그러니까요. 의원이시기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정치적 입장보다는 그 전문가적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시는 점 뭡니까?
1: 미국이 벌인 전쟁 중에 또 파병을 요구한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예, 가장 불법적이다. 네.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는데 네네. 그때는 생각보다 쑥 끝났거든요. 네.
1: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네타냐후일 겁니다.
0: 예,
1: 속았거든요.
0: 예,
1: 베네수엘라의 이스라엘에. 재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란은 예.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속은 거죠.
0: 예. 사실 뭐 정부가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네. 예, 공식적으로 최종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직접 밝히기는 했는데 정부가 지금 신중한 태도로 보이는 것 같은 그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세요?
1: 저는 오히려 제가 듣는 소스는 거의 결정을 하고 근데 이 파병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이나 위험도 때문에 이게 쉽게 국민들한테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0: 예.
1: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결정해놓고 자꾸 무슨 뭐 시쳇말로 간을 보듯이 매우 구체적인 방식을 정보를 흘리고 있다. 저는 지난주부터 그렇게 의심했었습니다.
0: 구체적인 정보들을 흘리고 있다.
1: 뭐 초계기니 뭐 지뢰제거기니 그다음에 UAE에 가서 실사하잖아요.
0: 그렇죠. 실사를 했죠.
1: 아니. 누구든지 호르무즈는 세계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데 안 가려면 실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가서 혹시 여지라도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는가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살펴보러 간 거잖아요.
0: 예.
1: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미국의 압박이 너무 세니
0: 예.
1: 갈 수밖에 없다는 데를 전제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형식 논리적으로는 뭐 안보실 회의도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도 예. 하지 않았고 동의안도 만들지 않았지만 그런 정황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예, 실제로 파병은 하진 않았지만 하진 않고 있지만 그 미국에는 뭔가는 우리는 하려고 어떤 준비나 액션을 하고 있다라는 건 보여주기는 해야 되니까
1: 뭐 그런,
0: 그런 차원에서 있어요. 뭐 조금 시간 끌기용은 아닐까요?
1: 근데 그게 얼마나 끌 수 있으며 저는. 미국의 압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구체적인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나게 압박을 하니까 사실 굉장히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1: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지금 공식적으로 파병하지 않는데
0: 예.
1: 그러면 왜 미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압박을 할까요?
0: 예.
1: 먹힐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을 먼저 노려서 무너뜨리면 이걸 계기로 다른 나라도 압박하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겠죠.
0: 예.
1: 그럼 거꾸로 우리가 세계에서 세계적 민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먼저 들어갔다면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란은 우리를 집중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 우리가 먼저 선례가 돼서 다른 민폐를 주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가장 위험한 저는 역대 우리 파병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이란이 실제로 SNS에 글을 네. 올렸잖아요. 네. 예, 신중을 기하라고. 그 정부가 비전투 방식이나 기술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1: 일단 두 가지가 예, 문제가 예. 됩니다. 첫 번째 미국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걸로 미국이 소위 말하는 미국이 원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이 안 되면 파병을 해놓고 우리 모양만 빠지는 거고요.
0: 예,
1: 그다음
0: 예.
1: 그게 이제 트럼프한테 먹힐 거냐고 두 번째는 지금 비전투를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자, 이라크하고 비교하면 이라크 예. 파병 때는 일단 이라크 정권이 괴멸됐고요.
0: 예.
1: 위험하긴 했지만 재건 복구입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상대가 서슬프게 살아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명의 희생도 없었던 겁니다.
0: 예, 예.
1: 그럼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0: 예.
1: 근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2003년이었죠.
1: 네.
0: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라크 파병과 지금이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1: 그렇죠. 다릅니다.
0: 다시 한번 더 예, 예. 그 부분을 짚어주신다면.
1: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예. 그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이란 소위 말해 혁명군이 살아있잖아요.
0: 그러니까 전쟁이 진행 중인 거고.
1: 진행 중인 거고. 물론 전력의 격차는 크지만 계속 지금 드론 공격이나 지금 미국이 공격을 받고 있다. 미국한테 공격을 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예. 당시에는 완전히 괴멸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냥 잔당만 남았어요.
0: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네. 재건을 하는 맞습니다. 상황이라는 거.
1: 실제로 파병의 명분도 재건과 복구였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미국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거라는 게 그 당시에는
1: 그래도 예. 여지가 있었죠.
0: 그렇죠.
1: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죠. 설득의 여지가 예. 있었죠.
0: 그리고 우리가 정한 임무와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하려고 그 그렇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갔었고.
1: 그리고 그때도 전투병 파견을 먼저 요구를 받았는데 예. 전투병 위험하니 우리가 공병이나 그다음에 이런 재건 복구를 하겠다고 얘기한 게 미국한테 받아들여진 이유도 미국이 그때 지금처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요. 결정적으로 그때 48개국이 갔습니다.
0: 아, 48개국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였던 네. 거고. 아, 이게 그 당시에도 2003년 그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았었잖아요.
1: 받았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계속 받을 때마다 조금씩 파병의 수가 좀 줄긴 했었지만.
1: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넘어오지 않는 것이
0: 예.
1: 그 청와대가 정부가 안 넘기는 게 최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0: 예.
1: 국민의힘은 이미 찬성을 할 것이고
0: 예, 예.
1: 민주당이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거부하기 힘들다면 저는 동의를 넘어오면 이게 통과될 것 때문에

0: 때문에 안 넘어오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인 그 실익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게 이 파병은 안 돼. 무조건 반대. 이렇게만 할 수 없는 입장인 게 이라크 전 당시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 그 원유 수송로가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었는데 호르무즈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0: 그렇죠.
1: 예. 지금 원유 수입하기 위해서 호르무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0: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론 이제 그 이란이 거기를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의존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지금 미국의 통상 압박부터 포함해서 압박이 우리한테 국익에 위협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른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연스럽게 경제적 이해관계로 예. 이야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미 관계나 대미협상에 미칠 악영향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당장 18일에 있는 그 대미 투자 관련 서명 일정이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어요.
0: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1: 예, 예.
0: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파병을 해서 미국한테 투자를 받는다면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1: 예,
0: 그러면
1: 예.
0: 주고받는 게 맞는데
1: 예.
0: 지금 파병도요. 그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파병을 이렇게 하면 미국이 뭘 들어주고
1: 예.
0: 우리가 이 정도 파견하면 뭐 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 데잖아요.
1: 예.
0: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고 그럼 그거 우리가 국익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미국 쪽에서 사실상 정식으로
1: 예, 예.
0: 요청하는 규모도 없고 뭘 하나 보냐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미국이 만족할 주조차도 가늠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 안 들어주면 너들 망할 거다. 한미동맹 파탄 날 거다. 이런 식이거든요.
1: 예. 예. 아, 근데 이게 참 상식적으로 통하는 인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0: 네.
1: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뉴 노멀입니다. 협상의 틀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교적인 그런 문법으로는 상대를 할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0: 맞습니다. 그게 트럼프의 자기 방식이기도 하고 제가 대통령 입장이면 외로우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해서 전반적이게 모두 파탄 난다는 일종 공포가 될 수 있는데
1: 그렇죠.
0: 역설적으로 또 생각하면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또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1: 언제든지.
0: 언제든지 바꾸고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그냥 11월 중간고사 끝나면 전쟁 끝난다고
1: 끝난다.
0: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를 보내놓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미국은 이란하고 뒤에서 합의하면 어떡할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저항하고 견뎌야 된다. 이게 우리 혼자 힘들면 지금 미국에 맞서는 국가들 캐나다나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1: 예.
0: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반대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을 저저께 오히려 저는 한국의 이 병사의 피해보다 우리의 투자를 올려서 이 부분을 오히려 트럼프를 설득시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 내일부터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장 피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
0: 저는 여기서 나오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주 보통의 이 과정처럼 미국이 뭐뭘 구체적으로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이건 한다 이건 못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파병해라 하고 우리한테 맡겨놓은 상황이라서
1: 아, 그래서
0: 여기
1: 참.
0: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예. 그래도 이런 비슷한 그 입장을 묻는 자리가 네. 있다면은 우리 정부에 조언을 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0: 저는 모호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국회 통과가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고민 중이다. 시간을 끌어야 돼요. 모호하고 지연작전을 해야 된다.
1: 전략적 모호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후반에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0: 원래
1: 이
0: 제가,
1: 자리에서도 네. 분명히 파병 문제가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0: 원래 제가 듣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는데 17일에 NSC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제가 다 최근에 듣기는 밀린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부담이 돼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안 열리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1: 예.
0: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1: 예.
0: 되면 18일 날 대통령께서
1: 이제 기자회견.
0: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전에는 결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거나 또는 국민한테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프랑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1: 예. 그러면 시각을 조금만 넓혀서 해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미국으로부터 절대적인 우방

0: 대강으로 평가를 받았었던 영국이나 뭐 프랑스, 호주 같은 국가들은 지금 현재 어떤 그 전략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0: 예, 트럼프 향해
1: 어느 나라도 파병을 받아들인 수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왜 자꾸 언급되느냐 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0: 예.
1: 원래 프랑스는 지부티라고 아덴만에서 자기 항공모함 순찰이 있어서 이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도울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0: 도울 수도
1: 영국은
0: 있다.
1: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인도양 옆에 인도양과 아프리카 사이에
0: 예.
1: 미국과 공동기지를 사용해서 이 두 국가가 약간 임무를 변형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 임무가 미국을 돕는 게 아니라 또는 미국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항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국제법적인 공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아마 프랑스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0: 그 우리나라랑 그나마 비슷한 입장인 게 일본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본 역시 그 대외적으로 석유를 수입해서 네.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1: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면전에서 거절했습니다. 일본은
0: 예, 예.
1: 이 자기 헌법 사실 이 평화헌법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을 못하잖아요.
0: 예.
1: 일본이 예외적으로 참전하는 그것도 사실 논란이지만 유엔이 승인한 PKO만 갑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극우 정부인 다카이치 정부가 사실은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파병을 적극적으로 밀 수 있는 기회인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다는 걸 일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갖고 있는 평화헌법을 내세워서 우리는 법 때문에 못 간다.
0: 여기선 또 예, 예, 평화헌법을 사용하는군요.
1: 그걸 우리는 또 이용해야죠. 일본도 못 가고 우리도 못 가고 우리는 일본하고 보조를 맞추겠다고 하든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오히려.
0: 예. 예. 미국 내 그 정치 상황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지금 강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때문일 텐데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오는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지금 공화당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1: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0: 예. 예. 그런 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선거 판세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요구도 좀 달라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1: 그래 지금 11월 10월 말 11월이 고비인 것이 뭐냐 하면
0: 예.
1: 10월 27일에 네타냐후의 총선이 있습니다.
0: 아,
1: 그리고 11월 3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0: 예.
1: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두 침략 국가가 정권이 바뀔 수 있거나 약화될 수 있는 고비예요.
0: 예.
1: 그래서 지금 후티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쟁을 더 확전시키고 있습니다.
0: 아.
1: 반면에 트럼프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자기가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고 그다음에 유가를 잡아야 하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11월까지다. 그럼 우리는 11월까지 역설적으로 좀 시간을 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0: 예.
1: 딱 두 달 남았습니다.
0: 예. 그럼 그 중간선거가 혹시라도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간다면은
1: 네.
0: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건 어떻게 봐야
1: 지금 보기에는 하원은 거의
0: 내준다.
1: 아. 예, 그다음에 상원도 심지어 뒤집어질 수 있다. 상원은 이제 반반이라고 얘기합니다.
0: 예.
1: 그런데 상원이 안 뒤집어지다도 하원이 되면 트럼프는 바로 수많은 청문회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원의 가장 큰 무기는 불러서 귀찮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미국의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것을 좀 만회할 만한 돌파구로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연내 만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지금 저는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거는 2018년 이후로 트럼프가 자기 외교의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에 북한 문제를 끌고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0: 네.
1: 그만큼 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0: 예, 예.
1: 것처럼 반전을 적어도 중간 선거에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1: 중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레거시 메이킹.
0: 그렇죠.
1: 정치적 업적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북한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럼 북한은 이건 북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은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한테 조건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예.
1: 미국이 그것을 수용할 경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북한이 그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무기 추가 개발 등을 막는 소극적 형태의 스몰 딜
1: 예.
0: 이런 제안하고 미국이 받을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이미 하노이 때를 자꾸 연결시키는데요.
0: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죠.
1: 하노이하고 싱가포르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북한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인데 그럼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예. 첫 번째가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재 해제하라는 것이고요.
0: 예.
1: 세 번째는 합동 군사훈련 중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트럼프가 최근에 했죠. 한 겁니다. 앞에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0: 예.
1: 이걸 받아들일 트럼프는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국무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바뀐 정책 하나도 없다 그랬고
0: 예.
1: 그러니까 북한이 기다리는 거는 봐라 지금 국무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럼 트럼프는 누구 말을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아마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0: 북미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때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1: 2018년 때는 예. 한국이 주도를 했고 중국이 패싱을 당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중국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실상의 약간의 방해 공작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다릅니다. 오히려 한미일 북중러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중국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러가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0: 예.
1: 오히려 지금은 북미 관계나 또는 중미 관계에 이 관계를 위해서 오히려 지금은 북미가 만나는 게 조미가 만나는 것이 낫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0: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주선한다.
1: 주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아, 이게 좀 또 셈법이 복잡해지는
1: 그래서,
0: 게 왜 그러냐면
1: 그래서 이제 예, 예. 그 중간 선거 이후가 되거나 또 할 때 뭐 저기 중국에서 열릴 수 있는 이제 APEC을
0: 그렇죠?
1: 전후해서
0: 예.
1: 아마 시도될 가능성이
0: 11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1: 예. 중국이 예. 중재 역할을 기꺼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한다면 또 여기서 걱정스러운 게 그럼 우리나라는 예.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1: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패싱을 저는 걱정해서 북미가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0: 그렇죠?
1: 일단 우리 입장은 북미가 만나서 길을 터면 한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 상대에서 미국이 G7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붙잡고 예정에도 없었던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0: 예, 예,
1: 했단
0: 예.
1: 말이에요. 저는 결국 나중에 북한한테 된 도움을 주거나 무슨 경제적 도움을 이럴 때 한국이 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한국을 제외하고 북미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합의할 수 없다라고
0: 예.
1: 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북미가 열리는 게 먼저다.
0: 예.
1: 지금 패싱을 논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보다는
0: 예.
1: 일단 열리면 우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저는
0: 예.
1: 생각합니다.
0: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예. 또 언급해야 될 국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거든요.
1: 예, 예,
0: 러시아의 역할은 어떻게 보세요?
1: 러시아가 사실은 북한하고 자기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진 건 맞지만
0: 그렇죠. 파병까지 북한이 하고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전적으로 한국만 하고 하다가 지금 북한으로 이제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도 버릴 마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북러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관리해야 된다. 지금 사실 대러 외교가 없거든요.
0: 예.
1: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가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점에서는 중국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 대러 외교를 조금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야, 이게 참 진짜 이야기를 듣다
1: 방정식입니다.
0: 보니까 예, 고차 방정식도 야, 이런 고차가 없을 만큼 네. 대단히 여기저기 얽혀설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될지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그 기자들이 파병 문제를 언급하고 질문할 거니까 그게 대해서 대통령 어떤 질문을 대답을 할지 보면서 저희가 좀
1: 대통령 생각이 예.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니까 NSC를 기자회견 뒤로 미루신 것 같고요.
0: 예.
1: 한 번 더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대략 한 4에서 5분 정도만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국내 정치로 좀 오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우리 김준형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민주당과의 합당.
1: 네.
0: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아니 저희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진정성을 가지고 또는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합당을 얘기한 적이 없고요.
0: 예.
1: 지난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번에 김민석 대표도 다 민주당 안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알린 거거든요.
0: 예.
1: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굉장히 모욕당하고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대표가 기구를 만들었으면 그 기구에 우리와 잘 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은 적도 없고요.
0: 예.
1: 오히려 기구는 만

0: 지분을 원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든단 말이에요. 저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회복하시라. 진정성 있는 협상 대상자로 생각하시면 방법을 바꾸시라.
1: 예. 조국 혁신당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거듭 비판하면서 새 후보자 지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예.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 후보 추가 검증을 지시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은?
0: 뭐 저는 일단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그러면 근데 뭐 그나마 인명 강행이 아니라 그래도 재검증을 한 건 다행인데
1: 예.
0: 사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검증을 왜 안 했느냐 제대로 안 했느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본인이 사퇴하거나 검증을 참 후보자를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금은 입장을 바꿨지만 네네. 그 전에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어떤 지점을
0: 지금
1: 가장
0: 뭐 예. 사실은 자기가 공소와 그 수사를 분리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동안의 이력이 그걸 말해주지 않고 있고요.
1: 예.
0: 본인이 좌천을 당했다는 것도 속내를 뜯어보면 사실이 좌천이 아니거든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논란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청문회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0: 예, 봤습니다. 예.
1: 청문회 예,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
0: 일단 우리 저희는 당론으로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몇몇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뭐 또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이분은 계속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적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그 조국 혁신당 이재명 정부의 우군입니까 아니면 왼쪽에서 견제하는 야당입니까?
0: 저는 우군입니다. 일제 우군인데 우리의 왼쪽 운동장이 워낙 비어 있고
1: 예.
0: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는 창당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참 길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현안이 워낙 빠르게 네. 돌아가고 있어서 어떤 것을 진짜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진실을 예,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질문들을 드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김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9월 15일 박정희 한판 승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서울 시내 버스 노사가요 오늘 밤 9시까지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서울 시내 버스가 멈추게 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협상 결과를 잘

0: 확인하시고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희 한판 승부 김덕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CBS
2: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 호 11번째 페이지. 약 4년 전 어두컴컴하기 짝이 없었던 잡지사에 찾아오시어 빛을 밝히고 광명을 찾아주신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여러분 요즘 선선하니 밤에 산책하기 딱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은 참 화려하죠. 요새는 뭐 궁궐도 밤에 문을 열고 청계천도 조명이 켜지면 또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조선시대 한양의 밤은 어땠을까요? 해가 지고 나면 한양의 밤거리엔 어떤 모습이 펼쳐졌을지 문득 궁금해져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의 밤거리 풍경 지금과는 당연히 많이 달랐겠죠.
2: 그렇겠죠. 일단은 가로등도 없었고 가로등이 1900년 4월 10날 생겼으니까
1: 불 밝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나요?
2: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 등을 달았다. 그러니까 청사초롱을 달았다.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할 때 집집마다 등을 달아라. 이렇게 해서 뭔가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행사가 지금으로 치면은 자정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도라면은 약간 뭐 한양이 약간 밤에 네. 불도 있고 흥겨운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
1: 조선 말기네요.
2: 그렇죠. 1897년이니까. 네. 그런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아마 조선의 특히 한양의 밤은 정말 조용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개가 콩콩 울고 예,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스르륵 하고 막 목면한 사람이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궁궐에 막 어두운 상황에서 어디선가 뭐 물개 괴물 같은 게 막 튀어나오고 요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전반적인 배경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네. 바로 조선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인 야금법을 시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입니다.
1: 야근법이 있었군요.
0: 네. 한양에서는 이제 치안을 이유로 밤통행을 제한을 했으니까 결국은 한양 거리를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정한 허락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닐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이 야간 통행 금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지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약간 떠올릴 것 같아요. 밤 12시가 막 될까 말까 할 때 집안에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시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11시 59분 세이프 하듯이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1982년까지 네.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1: 82년까지 있었군요.
0: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당시 한양 상황들을 조금 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렇지만 대한민국 시기에 통행 금지가 있었을 때도 뭐 설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럴 때는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1: 예. 크리스마스 때 설명해 주셨다.
0: 맞습니다. 맞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몇몇 특별한 날에는 야금을 풀어주어서 드물지만 그 귀한 밤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지 네.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 특별한 날의 풍경도 이따가 또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요.
0: 네.
1: 그럼 조선에서 한양에서 이제 야간 통행을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치안?
0: 치안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양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 통행 금지를 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다른 지역은 없어요?
0: 없습니다. 그만큼의 이제 어떤 뭐 병력이라든지 필요성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통행 금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왕과 그다음에 한양이라는 수도를 지킨다라는
1: 왕 지키려고 한 건데
0: 국방과 치안의 문제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그러네요. 하지만 한양의 밤거리에도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직업상 돌아다녀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0: 네.
1: 술라군?
0: 네.
1: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0: 그 술라군이지만 이제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은 술락군이라는 말이
1: 술락군.
0: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이긴 합니다.
1: 네.
0: 야금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할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1: 잡는 사람들이구나.
0: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술라꾼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술라 담당은 이 포도청이 맡게 됩니다. 좌포도청, 우포도청이 맡게 되는데
1: 네.
0: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 포도군관만으로 또는 포도군만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있었던 세 개의 군대가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훈련도관, 금의형, 어영청. 이 그래서 다섯 개 부대가 이제 그 4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던 한양성 그다음에 한양성 밖까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40명의 패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장교를 배치를 하고
1: 예.
0: 한 6명에서 7명 정도 해서 장교가 이제 한 260명 정도의 군사를 한 팀당 그러니까 장교 한 명 그다음에 군사 6, 7명.
1: 네.
0: 이렇게 해서 40팀으로
1: 야간 순찰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네요.
0: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순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0: 군사 배치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한성부라고 하면 한양 도성 안만 생각하기 쉽지만
1: 예.
0: 성저 심리라 그래서 왕십리라든지 용산까지도 한성부 관할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면적은 바깥쪽이 더 넓습니다.
1: 아 그럴 것 같아요.
0: 네. 예. 그런데 안쪽에 한 그 67% 한 70% 정도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도성 밖에는 한 30% 40% 정도를 배치를 했으니까 이 술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1: 왕 지키려고
0: 짐작해
1: 보세요. 왕 지키려고 백성들 못 나간 거네. 아 그러네. 도성 안에 오히려 더 많은 술라 분들이 배치됐다. 자 그러면 야간 통행 금지는 이게 조선에서 시작된 제도인지도 궁금하고 또
0: 네.
1: 이제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행이 금지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0: 야간 통행 금지는 조선 초기부터 태조 때부터 시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부터 시작된 것 같지는 않은 게
1: 네.
0: 고려 공민왕 때 통금 기록이 나와요.
1: 고려 말에.
0: 그러니까 고려도 일상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를 하진 않았지만 개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통행 금지를 상당 부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조선에서도 이제 통행 금지를 시행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거는 태종 때입니다.
1: 그러니까 태종.
0: 그러니까 태조 때는 이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한양으로 도읍을 했다가 다시 그 정종 때 개경으로 갔다가 1405년에 다시 서울로
1: 돌아오죠.
0: 오니까
1: 예.
0: 한양이라는 데를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배경은 태종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시기에 또 정변이 많잖아요.
1: 아, 태종이 자기 불안했구나.
0: 자기가 자기 앞에 정변이 많았잖아.
1: 아, 그래.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거 야간 통행 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니까.
1: 예, 예, 예.
0: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됐던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세종 세조 때 통금 시간이 조절이 이루어지고 정조 때도 이제 통

0: 시간에 조절이 이루어지는데 네. 대체로 조선 후기의 기록을 보면은 1경 3점부터 5경 3점까지를 야간 통행 금지 시간으로 봤는데 해가 지고 나서 30분 그다음에 해 뜨기 전에 30분 이때가 살짝 밝잖아요. 네. 요거를 다섯 조각을 내자. 네. 라고 해서 요거를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일단 자릅니다.
1: 해가 진 뒤 30분과 해 뜨기 전 30분까지 기간을 다섯 조각을 냈어요.
0: 다섯 조각을 내요.
1: 네, 1경부터 5경까지.
0: 그렇게 내고. 예, 예. 근데 또 1경 하면은 너무 그 단위가 크니까 예. 그거를 다시 다섯 개씩 쪼갭니다.
1: 그럼 그 밤 전체의 길이도 그렇고 1경과 1점의 길이도 그렇고 매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 하지 때는 네. 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짧아져요.
1: 그렇죠.
0: 근데 동지 때는 밤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1: 근데 짧든 길든 그 다섯 조각 내는 게 경이니까 그렇죠. 경도 짧아졌다 길어졌다
0: 그렇죠.
1: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간 격차가 4시간, 5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예. 밤의 길이가. 예. 그러니까 여기에 시차 보정표를 두자라고 네. 했고 조선시대에 11개의 시차 보정표를 둡니다. 그 11개의 시차 보정표를 두는데 네. 그거를 매번 계산을 해야 돼요.
1: 아, 그렇죠.
0: 계산하니까 네. 머리가 터지잖아요.
1: 터지죠.
0: 그 머리에 터지는 거를 네. 그럼 아예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그걸 네. 물시계에다가 적용을 시키자.
1: 아, 물시계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15장치랑 연동이 된다고?
0: 그렇죠. 그래서 2경 3점이 되면은 네. 북 두 번 치고 그러면은 아 그 북 두 번 치고 네. 그다음에 징을 세 번 치면 2경 3점.
1: 아 경이면 북을 치고 점마다 징을 쳐요.
0: 그다음에 3경 3점이면은 북 세 번 치고 그다음에 징 세 번 치고 요거를 시계 안에 집어넣자.
1: 와, 물시계 대단하네.
0: 이게 자경로예요.
1: 한양의 밤에는 뻐꾸기 소리 대신에 예. 거의 사물놀이패 수준으로 북과 징 소리가. 예. 그러면 초경부터 5경까지 내내 사람들이 바깥에 나올 수 없었던 건가요?
0: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경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날이 밝을 때가 종종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보통은 네. 초경 3점 그러니까 초경에서 절반 이상이 지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네. 약간 느낌이 그런 거죠. 자 지금 6시부터 통금입니다라고 하면 6시에 막 사람들 후다닥 하니까 그 들어가는 여유 시간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 반부터 이제부터 우리
1: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체포한다. 그 여유 시간에 맞춰서 또 후다닥 합니다. 사람들이.
0: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통 결정된 게 보면 5경 3점부터 초경 3점부터 5경 3점. 그러니까 네. 5경도 5점이 있지만 3점 정도에는 좀 풀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의 변형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 초경 시기에는 즉 1경 시기에는 남성들만 통행이 금지됩니다.
1: 아 남성이 금지돼요?
0: 네. 그 이유는 조선 전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여성들이 길에 나다니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보게 되는 사람들, 친지를 뭐 이렇게 방문해야 되는 사람들이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뭐 쓰개치마도 쓰고 이렇게 다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다닐 수 있게 초경 시간 일부를 할애를 해줍니다.
1: 여성 전용 통행 시간.
0: 그렇죠. 여성 전용 통행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경은 여성 전용 통행 시간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실질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통행 금지 시간은 네. 2경부터 시작되었으니까 2경부터 5경 3점 정도까지가 통행 금지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 한밤중에 뭐 가족 중 한 명이 위독해졌다든지 이런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도 밖에 나가면 위법인 건가요?
0: 원칙은 이제 위법인데 네. 사전 신고를 하거나 사후 신고를 하면은
1: 허락을 받아서
0: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긴 것이 아닌 게 되는데요. 네. 한양 안에 이 술락꾼들이 머무는 초소가 있어요. 이 초소를 경수소라고 하는데 네. 이 경수소가 16곳이 있습니다.
1: 아, 16곳.
0: 그러니까 아마 지점들이 다 정해져 있었으니까 네. 사람들이 경수소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2경인데 네. 갑자기 우리 애가 아프다. 네. 의원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하면 경수소로 갑니다. 지금 우리 애가 아파서 한밤중이지만 그 지금 운전가 있는 의원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러면 허락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몰래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은 네. 처벌을 받습니다.
1: 처벌을, 어느 정도의 처벌인가요?
0: 처벌을 받는데 처벌도 약간 재미있어서 네. 정산품 당상 이상은 주로 종을 잡아요. 네. 하인이 잡혀 있고 네. 그 밑으로는 이제 잡혀서 그 다음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는데 네. 여기에 경중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1: 시간에 따라서.
0: 그래서 예. 1경과 5경에 이 통행금지령을 어겨서 네. 잡혔다 그러면 곤장이 10대입니다.
1: 10대. 비교적 밝은 밤 시간대는
0: 그렇죠.
1: 10대.
0: 근데 예. 2경과 4경에 잡히면 20대예요.

0: 네.
1: 그러니까 네. 삼경에 잡히면 삼경은 가운데잖아요. 가장 네. 가운데. 네. 보통 우리가
0: 가장 깊은 밤이죠.
1: 깊은 밤이잖아요. 이때 잡히면 서른 됩니다.
0: 아, 이게 밖에 나오면 가장 수상쩍은 시간대일수록 매를 많이 맞는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 느낌상 예전에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잡힌 건 2경이라니까 저 북소리 못 들었어. 아니 영감 지금 북소리가 지금 3경 벌써 북이 세 번 쳤잖아.
0: 열대가 오가요. 그 차이로. 예.
1: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랑이를 서로 이제 그 처벌 수위를 낮추고 높이려고 재밌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조선의 야간 통행 금지는 그렇다면 언제 없어졌습니까?
1: 1895년에 폐지가 됩니다. 이 시기쯤 오게 되면 야금법이 사실은 유명무실화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1895년에 아직 가로등은 생기지 않았지만 궁중에는 전기로 전등이 세워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0: 건청궁.
1: 건청궁에 예, 1887년에 예.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각 궁궐에 이제 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켜지게 되니까 술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줄어들기도 어렸죠. 했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결정적으로 1895년부터 1896년 사이에 잘 알려진 것처럼
0: 가보게요.
1: 음력에서 양력으로 시간이 바뀝니다. 24시 체제로 바뀌죠.
0: 아, 그때는 국가 공식 역법이 양력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양력과 그리고 얼마 24시. 지나지 않아서 시간 제도도 이제 서양의 시간 제도를 쓰게 되니까
0: 그때부터는 그러면 지금과 똑같이 말했어요. 3시입니다. 4시입니다.
1: 그렇죠. 이제 예. 그 시간법이 됐고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899년의 전차입니다.
0: 전차.
1: 전차가 시간별로 다녀야 돼요. 그렇죠. 시간표가 있으니까.
0: 아,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한성전기회사 사옥을 보면은 네. 시계탑이 있어요.
0: 시계탑?
1: 네, 건축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두 번째 서울의 두 번째 쓴 시계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시간체계가 근대 시간체계, 서양 시간체계로 바뀌기도 하고
0: 네.
1: 또 한편으로 이렇게 야간 통행금지 약간 정근대적인 풍습인데 근대적인 풍습은 외국에 가보니까 좀 자유롭더라.
0: 네.
1: 이런 것들이 또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같이 공감대가 알려지면서. 형성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 야금제가 폐지가 되면서 서울 사람들은 일상에서 새로운 시간 그러니까 밤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까 초반에 그 특별한 날은 야금을 풀어주는 날도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0: 뭐 가령 어떤 날들이 있었을까요?
1: 네. 야금을 풀어주는 날은 기본적으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보면 뭐 정월 대보름 초파일 섣달금음 새해 동지 이럴 때 이제 야금을 풀어줬는데요.
0: 네.
1: 흥미로운 건 과거 시험과 관련해서도 야금을 풀어주기도 했었고요.
0: 과거 시험 있는 날에?
1: 네, 성균관에서 과거를 늦게 보는 날이 있으니까 그 과거가 답안지를 내는 게 밤에 내요. 그럼 그거 내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하고 하는 걸 보통 당일에 다 끝내거든요.
0: 네.
1: 이런 별씨들은.
0: 네.
1: 그럼 그 과거 시험 합격을 듣는 순간이 오히려 한밤중이 되니까
0: 아.
1: 이날은 아예 그러면 과거 시험 보러 수십 명, 수백 명이 올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은 그 수십 명 수백 명 다 집에 들어와서 다 범야 물금점 주기도 애매하고
0: 그렇지.
1: 그럼 그날은 아예 오늘은 풀어준다. 없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0: 네.
1: 또 한편으로 큰 과거가 있을 때 3일 육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서와
0: 아.
1: 그러면 이게 구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0: 아, 급제자들 행진하는 거요?
1: 네. 예. 그러면 이제 급제자들이 일가 친척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3일 육아라고 하는 그게 밤까지 이어지니까 그러면 사람들 그거 보면서 이제 나라 사람들이 서로 뭐 축하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0: 예.
1: 왕이 능행을 갔다가 보통 봄 가을에 능행을 갔다 오거든요.
0: 네.
1: 그럼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행렬을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해요.
0: 그렇겠죠.
1: 왜냐하면 수행 군사들만 3천 명이 넘습니다.
0: 장관이네.
1: 평균적으로.
0: 예.
1: 그러니까 그거를 또 왕이 보여줘야 위엄이 살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럼 이날은 밤에
0: 나와라.
1: 라고 해서 포도청 앞에 그러니까 정기적인 오늘 명절에 그 통행 금지가 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0: 네.
1: 이렇게 비정기적인 통행 금지가 풀려 날 때는
0: 네.
1: 포도청 앞에 통소기라는 깃발을 겁니다.
0: 아, 오늘은 풀렸습니다.
1: 네, 오늘은 통행 금지 없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오늘은 나가자 하면서 아마 이제 먹을 거 싸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명절 같은 때 야금이 풀린 밤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양산들이 뭐 하고 놀았을까요?
1: 생각해 보면 노는 게 특별한 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보통
0: 그때 뭐 밤에 나와서 뭐 하는 거?
1: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술 마시고 그다음에 걷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니는 거리를 다니는 것만으로 흥겹잖아요.
0: 새롭고 뭐 네. 밤에 다니니까.
1: 그런데 이제 그때 사람들에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0: 네.
1: 다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당신에게도 이롭고 우리의 전통적인 풍습이다. 이거를 알려줬던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답교놀이.
0: 그러니까 답교놀이.
1: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튼튼한 다리를 밟으면

0: 당신도 다리 아프고 다리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다리가 서울에 두 개가 있는 게 광통교하고 수표교가 있어요.
1: 돌다리.
0: 이 돌다리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합불이 되는 거죠.
1: 거기를 밟고.
0: 네.
1: 그러니까 다리 밟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밤에 모처럼 사람들이
0: 그렇죠.
1: 썸남썸녀 얼굴도 보고
0: 그렇죠.
1: 그러면 그런 이제 게 재밌는 거지.
0: 이른바 청계천을 기준으로 강남하고 광북 사람들이 네. 서로 지나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지나치는데 예. 특히 다리 밟기는 이제 여성들도 못 나갔다가 이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선녀들이 나오면 선남들도 같이
1: 그렇죠.
0: 분위기에 어울리면서
1: 아, 재밌겠다.
0: 그게 즐겁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서
1: 예.
0: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여성들은 답교를 금지한다 이런 영이 내려지기로 하면 분위기 썰렁.
1: 분위기 싸우죠. 남자들도 다 탄식하죠.
0: 왜? 왜 그래? 그러면서 아마 반대를 했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다음에 연말 그다음에 새해 한 3일 정도를 전부 다 야간 통행 금지를 풀어 줍니다. 묵은 세배, 새로운 세배를 다니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는데 이제 밤마다 두드리면서 다녀야 됐었으니까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1: 네.
0: 이제 더불어 이제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도 풀어 주기도 해서 이런 명절에 즐기는 방법은 그렇게 즐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뭐 특별한 날이 간혹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평소에 야간 통행이 제한되면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금지됐을 때 더 뭔가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몰래 밤거리를 다닌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0: 당연히 예. 있었을 겁니다. 예. 기록에는 많지 않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즐기러 나가고 싶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밤에 사람들이 못 나오잖아요.
1: 못 나오죠.
0: 그럼 내가 나가면
1: 내 세상이죠.
0: 내 세상이잖아요.
1: 그렇죠.
0: 나만의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1: 그 당시 로미오와 줄리엣
0: 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1: 아 그래요, 그래요.
0: 그리고
1: 미래.
0: 어디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네. 화원이었던 신윤복이 달려갑니다.
1: 신윤복이요?
0: 네.
1: 아 그림이 있구나.
0: 네.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남녀가 뭔가 은밀한 밀담을 나누는데 왼쪽에 보면은 달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보통 저 그림을 이제 월하정인 달 아래에 이제 서로 이제 정인이 이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 그냥 밤 풍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야금을 배우고 나니까 저게 굉장히 좀 모험적인
0: 그렇죠.
1: 미래 현장이네요.
0: 그렇죠. 거기다 이제 등도 들고 나왔어요.
1: 그러네.
0: 등도 들고
1: 과감하다.
0: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화제라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1: 뭐라고 적혀 있나요?
0: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달빛이 침침한 삼경.
1: 삼경 아까 제일 나오면 안 되는 시간 서른대짜리
0: 그 서른대를 무릅쓰고 나온 거예요.
1: 찐사랑이네.
0: 네,
1: 삼경이면 찐사랑이에요.
0: 그러니까 남자도 남자지만
1: 네.
0: 또 여자도
1: 그렇지.
0: 그러니까 어느 삼경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술락군의 동선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요?
1: 그렇죠. 아 근데 등불까지 켠 건 굉장히 과감한데.
0: 굉장히 과감한.
1: 고위집 자제인 것 같아요.
0: 고위집 자제거나 아니면
1: 지금 약간 유전무죄 무전유죄 믿고 있는 눈치예요. 저
0: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1: 예,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삼경 아래 달빛 아래에서 이렇게 정인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비록 야금이 있지만 그것을 무릅쓴 사람들은
1: 새롭게
0: 어디에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1: 그림 한 점이 더 있습니다.
0: 네.
1: 네. 야금 모행이라는
0: 여기도 다리, 예, 여기 다리 있습니다.
1: 다리
0: 왼쪽
1: 있네요.
0: 위에 보면 다리 있으니까 예. 밤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저 그림의 이름이 야금 모행입니다. 나는
1: 야금 때도 모행?
0: 야금을 무릅쓰고 다닌다.
1: 아, 무릅쓰고 다닌다.
0: 이런 네, 뜻입니다. 네. 야금 모행은 그러니까 무릅쓰고 다니는데 아까 거기는 약간 조용이라도 만나잖아요.
1: 여기 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저기는.
0: 여기는 뭐냐면 네. 지금 아마 그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야금과 관련해서 단속하러 온 술락꾼 내지는 관련자로 보여요.
1: 아 그래요? 예.
0: 그런데 이 그 갓쓴 사람이 네. 눈빛을 교환하잖아요.
1: 술락꾼이랑.
0: 네,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그저께.
1: 네, 어제 좀 챙겨줬잖아.
0: 아니, 오늘 뭔 모임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봤고, 네. 심지어는 저 기생과 그 앞에 있었던 길을 안내하는 이가 지금 등을, 아이가 예. 지금 등을 들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저 그 아이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 남자.
1: 당연해 보이는데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미 어느 정도 사전에 정리가 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제 그 신윤복이 이제 그 캐치를 해서 여기다가 그려낸 그림.
1: 있는 그러니까 집 사람이네 저 사람도.
0: 역시 네. 있는 집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1: 에이 더러운 세상.
0: 그래서 치안을 위해서 밤을 통제했지만
1: 네.
0: 이 사람들에게 이 밤 시간을 이용해서 다녔던 사람들 역시 있었고 그게 화원이었던 신윤복에게조차
1: 네.
0: 이제 들어가서 그게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1: 역사를 아니까 그림도 달리 보입니다. 예. 자 마치면서 조선 한양의 밤을 이야기할 때 유명했던 굉장히 화려한 밤놀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승전 노름
0: 맞습니다. 승전 노름은 별감들의 놀이를 가리킵니다. 별감들이 이제 보통 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네. 이 사람들이 보통 신분이 중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네. 왕과 그다음에 왕비, 세자 옆에 있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안고 있고 권력도 많고 부를 취할 수 있지만 승진에는 한계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지향점이 뭐냐면 네. 즐겁게 살자. 그러니까 네. 돈은 벌었지만 내가 어차피 높은 벼슬 못 올라가니까 예, 예, 예. 유리천장이 있으니까 네, 네. 못 올라간다. 즐겁게 살자 하는 이 별감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모일 수 있는 방법을 네. 만들자. 예. 그리고 제일 즐겁게 버리면 우리 근데 이 별감들이 이제 승정원에다가 전지를 넣는다 그래서 별명이 승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전 노름이지만 사실은 별감들의 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승전들이 수십 명 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오늘 밤 진하게
1: 파리파리
0: 한번 예. 놀아보자라고 예. 하니까 이 승전들이 논다는 게 굉장히 특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노는 게 아니라 뭘 노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연예인들을 부릅니다.
1: 연예인들 불러요?
0: 네. 예. 그래서 그 한양가라는 그 식구에 보면은 네. 뭐가 나오냐면은 거문고의 김종철, 노래의 양사길, 계면의 공득 이런 방식으로 당시 한양 최고의 연예인들을 불러서 공연, 아,
1: 실명이,
0: 연주,
1: 실명이
0: 실명이에요.
1: 아, 계면도 악기예요? 네. 악기예요?
0: 계면은 아마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아, 어떤 노래 부르는? 노래조를 계면조로 아.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검은고 하면 이제 김종철 선생님이 띵띵띵띵
0: 그렇죠. 그다음에 노래 양사길 그다음에 계면의 공득
1: BTS 광화문 콘서트 같네.
0: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하면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예. 무대까지 만들어요. 와. 왜냐하면 자기네가 50명 100명 되니까 예, 예, 예. 관객석을 만들고 예. 저쪽에 무대를 만들어요.
1: 네.
0: 그러면 야 이거 오늘 별감들이 논대, 승전들이 논대, 그럼 이제 한양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낮에 놀기도 하지만 별감들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느 밤 시간, 그러니까 네. 어떤 묘하게 어떤 야금에 걸리지 않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1: 네.
0: 밤 시간에 이거를 즐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양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 오늘 승전 놀이가 어디서 벌어져? 수표교 앞에서, 육교 앞에서 그러면 거기로 다 모이는
1: 그러니까 거. 나라에서 허락한 지금 밤놀이인 거죠?
0: 자기네끼리 이제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야금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네. 여기에 이제 뭐 여러 장식을 넣은 무대의 연예인의 또 승전들도 네. 이제 관객이지만 인플루언서들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옷을 최대한
1: 아 뽐내고.
0: 네, 네. 뽐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느 유명한 뭐 패션쇼 같은 걸로 보면은 패션쇼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나온 그 어떻게 보면 초청된 사람들을 보기
1: 네.
0: 위해서
1: 네.
0: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만들어져서 당대 최고의 공연 가운데 그렇네. 한양에서 이 승전 노름은 밤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었던
1: 최신 유행 문화를 두루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0: 네,
1: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한양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밤에 즐기고 싶었는데 그런 제약들을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했고 또 네. 극복하지 못하면 그 범위 안에서 즐기려고 했던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뭐 지금 한밤중에 다녀도 가장 안전한 나라로 예, 세계에서 호평이 자자한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서울의 밤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양의 밤 풍경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낸 기록을 보면 조선 후기 한양에 생각보다 술집과 주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마포와 용산처럼 나루가 이어진 경강 일대에는 무려 6,700곳에 달하는 술집과 주막이 있었고요. 술 빚는 데 들어간 쌀만 수만 석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방에서 상경한 상인들의 쉼터이자 물건 거래의 장이자 숙박업소이자 식당이자 또 고급 정보가 오가는 정보 교환소의 역할을 했던 주막. 외출이 어려웠던 조선의 밤, 야심한 시각에 어쩌면 가장 열기가 뜨거웠던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김태훈의 CBS 라디오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서울 시내 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 막판 협상회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늘 밤 9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데 노조는 올해 4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약정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 증편과 마을버스 확대 등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협동조합의 특혜 논란을 해명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달장애 돌봄을 하는 아들이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아니며 급여 지급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아내가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버지로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들이 연대를 나와서 지금 대학원 석사 과정도 공부하고 있고 더 좋은 곳에 혹은 공부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0: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브로커 양모 씨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한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엽니다. 회견은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분야로 나눠 약 90분 동안 진행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과 국정 방향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체벌하도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 8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교사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에게 주먹이나 책상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학용품 사용이나 화장실 이용 등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2.7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사라지는 것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이렇게 해야만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1970년대 100만 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20년 25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이대로면 한 지자체에 살 수 있는 2022년생은 고작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고민해봅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0: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조영태입니다.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건 아마 대부분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기술, 과학은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회 제도나 관행은 좀 늦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격차, 그거를 우리가 이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혹시 이 단어도 들어보셨나요? 인구 지체 현상. 이거 못 들어보셨죠? 이거 못 들어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을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저게.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저출산이고 고령화고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너무 집중이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지방에는 사람이 많지 않고 특히 청년이 적어요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인구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정부의 정책들이 나왔고 그게 거의 20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정책보다 언제나 먼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뒤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현상을 제가 볼 땐 이거는 인구 지체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런데요, 최근에는 이 인구 지체 현상이라는 표현이 좀 무색한 그런 새로운 개념이 정부로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에요. 먼저 이 생활인구를 알기 위해서는 인구학에서 인구, 이 사람들이 이 집합체죠. 이 인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인구학에서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the population이라는 게 있고요. the factor population이 있습니다. the라는 거는 어디 사세요 하면은 우리 집 주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집 주소라는 거는 내가 주민등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적으로 내가 위치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the population이에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행정인구라고 하고 혹은 주민등록인구라고 합니다. the factor라는 거는요,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 하면 내가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데요? 라는 presence, stay, 어젯밤에 어디 있었는데 현주하고 있는 곳,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the factor population입니다. 지금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은요, 드저하고 드팩토하고 저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생활인구 그러면. 저거는 드팩토 인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혹은 뭐 서울시의 인구가 얼마예요? 부산시의 인구가 몇 명이 살고 있어요? 하면은 그건 다 드저 파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은 드저가 아니라

우리는 거의 사용해 오지 않았던 드팩토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를 한번 보면 어떨까? 왜 봐야 하냐면은 그게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지역에 인구가 없어서 지방 소멸이에요라는 이야기들 막 되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 생활 인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활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커진 이유가 제가 볼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226개의 기초 지자체가 있습니다. 시군구라고 하는 그 시군구의 기초 지자체에 드저 파퓰레이션으로 다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인구 숫자가 너무나 부족해요. 표를 보시면 저게 각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1971년에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어났었어요. 그랬다가 뭐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82년생 김지영들이 한 85만 명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또 역시 이몽택 작가가 썼던 90년생이 온다의 그 90년생들이 한 65만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25만 명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226개 지자체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드저 파퓰레이션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 226개 지자체에 44만 명, 2005년에 태어난 44만 명을 흩어뿌려야 돼요. 혹은 작년에 태어난 25만 명을 226개 지자체에 뿌려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만약 그거 한다 그러면은 한 지자체에 이제부터 1,000명만 살면 될것 같아요. 이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구가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주민등록을 다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지자체의 인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죠. 생활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또 커졌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통 과학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발전하는 중심에 사실 KTX가 놓여져 있는데 2000년에 KTX가 개통되기 전에는 전 국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경부선이 개통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도가 저렇게 바뀌어요. 같은 시간에 갈수 있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도가 압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5년에 보시면 저기 호남에 KTX가 대통이 되면서 호남 쪽이 또 압축이 되죠. 그리고 2017년에 강원도의 강릉 쪽에 KTX가 개통이 되면서 국토가 다시 또 압축이 됩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이랬던 국토가 사실은 같은 시간에 갈수 있는데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응축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떨 건데요? 현재의 KTX라면 서울에서 2시간 안에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300만 명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입장에서 가보면은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2시간 안에 교류할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예요, 저게. 그런데 만일에 저 속도가요, 400km 이상이 넘어가는 순간 서울에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700만 명. 그리고 부산에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4,200만 명. 그러니까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특히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통신은 이미 많이 발전을 했고,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기술이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게 더 발전되면 될수록 우리의 국토는 점점 응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갈수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아지는 게 서울도 서울이지만 사실은 저 밑에 보시면 그 부산에서 갈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생활 인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게 된 원인입니다. 즉, 첫 번째는 주민등록 인구로 흩뿌릴 수 있는 절대적인 수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갈수 있는 곳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현재 어느 연령대가 국토를 좀 넓게 쓰고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은 저희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그 일부분입니다. 빨간면 빨갈수록 밀도가 높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전체 연령대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대, 30대입니다. 딱 보시면 어디가 더 빨간색이 더 많은가요? 전체 인구가 더 많을까요? 20대, 30대가 더 많나요? 오른쪽에 20대, 30대가 빨간색이 더 많잖아요. 저 이야기는 20대, 30대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인구를 누가 가장 많이 생활 인구로서 돌아다니고 있나요? 하면은 20대, 30대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국토를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면요. 전 국토에 청년들이 가서 사세요가 목표가 아니라 청년들이 전 국토를 가지고 활동을 하세요라는 걸로 목표를 바꿔주자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지역에서 생활을 해야 될 청년들이 어디서 오는지라.

알아야죠. 그렇죠? 청년들이 어디서 주로 오느냐? 1981년생은요, 37.9%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생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49%가 수도권에서 이미 태어났어요. 그리고 2003년생은 50%가 넘었고,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53%가 수도권에서 이미 태어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수도권에서 자랄 가능성이 큰 거고, 수도권에서 학교를 갈 거고,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사람들 보고, 아, 이게 지역이 좋으니까 지역에 가서 사세요. 그럼 지역에 가서 살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지역에서 출신이면은 지역에서 사는 거가 당연히 내가 경험한 거니까 거기서 태어났으면 할 수가 있지만 수도권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고 아, 지금 지역이 뭐 문제니까 지역에 가서 사세요 혹은 지역에 가면 살기가 좋을 거예요 라고 그냥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22년생은 25만 명밖에 안 태어났고 그중에 53%가 수도권에서 태어났는데 저 친구들이 한 2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정책을 내면은 한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내야 되는데 20년 뒤에 저 친구들 중에 몇 퍼센트가 지역에 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 53%가 아마 한 60%로 바뀌어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생활인구를 받아야 돼요. 생활인구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을 가져오려면 우리 지역은 뭘 준비할 거냐? 아, 역시 지역은 지역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먹힐 것이냐? 먹힐까요? 경상북도 영주시라고 아실까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예, 경상북도 영주시를 우리 여기 계시는 많은 청년분들은 경상북도 영주시가 어디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베트남 다낭시는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죠? 지도로 찍으라 그러면 어디 있는지도 아실 거예요. 영주시는 어떻게 찍느냐? 몰라요. 왜냐하면 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주에서 만일에, 아, 우리는 생활인구를 받을 거고, 생활인구는 주로 청년이고, 청년들은 수도권에 많고, 수도권의 청년들을 우리 영주시로 데리고 들어오겠어요. 해서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오세요. 갈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제부터는, 로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로컬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람들은 로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생활을 더 우리 지역에서 쓰게 할 사람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특히 수도권에 제일 많고. 그렇다면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좀 맡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아이디어가 좋고 이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리고 들어와야 할 수도권에 있는 사람 혹은 다른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아이디어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냥 자원 썼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을 잘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그 스타트업들은요, 한번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요, 이 스타트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또 다른 스타트업을 낳게 됩니다. 그게 또 다른 스타트업을 낳는 게이 네트워크 생태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지역에서 청년들을,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느냐, 딱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관광이나 여행이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또뭐 당연합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관광이나 여행을 스타트업들이 생태계를 구축을 해 놓으면요. 그 관광이나 여행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정주까지도 이어지려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혹시 예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저런 프로그램을 엽니다. 저게 2023년 배터리라는 건데 영주시가 저거를 했어요. 영주에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스테이 해야 되고요. 여기 와서 리사이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를 하게 하고 근데 그 스테이 하는 게 서스테이너블 해야 돼요. 왔다가 지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하는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그러다 보면 아, 그래 확실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착할 수가

쇼핑을 하러. 그럼 양양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일까요? 아니면은 힙스터들의 성지일까요? 당연히 힙스터들의 성지인 거잖아요. 보시면 저게 어디냐? 왼쪽에 있는 건 삼천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무진장입니다. 무진장 아시죠? 무주진한 장소. 우리 무진장 하면은 아 벌써 뭔가 지금 저기는 우리랑 안 맞을 것 같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힙스터들이 모이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인구를 지역 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갑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는 청년들, 오늘의 청년과 미래의 청년들이 시간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모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또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누구랑 어떤 오케이션에서 서로 조우하고 만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지역의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에 Always With라고 저게 동그라미 있죠. 저분은 지역 상인이십니다. 예, 지역 상인과 우리 아주 힙한 친구들이 저렇게 앉아서 같이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저게 삼천포의 무진장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오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스테이너블 해야 됩니다. 서스테이너블하게 간다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와서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저것들이 좀더 나아가면은 여행과 관광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그 스타트업들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그게 또 다른 산업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는 문제고, 인구는 소멸이고, 특히 지역 인구는 큰일 났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개념만 바꾸면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우리나라 진짜 그래서 없어질까요?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의 오늘까지의 제도와 정책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렇게 안할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까지의 제도와 정책이 앞으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그걸 바꿔주면 됩니다. 그 제도와 정책을 바꾸면 충분히 우리는 서스테이너블하고 아마도 우리 여기 계신 청년분들 그다음에 후속 세대의 삶이 훨씬 오늘보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며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사라지는 것을 되살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이렇게 해야만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조영태 센터장이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아이유와 김창완이 부른

0: 너의 의미,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 편안한 삶의 소통 방법, 체인지 메이커가 되라. 공공소통연구소장이자 광운대 교수인 이종혁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이종혁 교수는 일상에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신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작은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하는 사람을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체인지 메이커는 대단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상 속 나의 작은 실천으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세상을 바꾼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실천이 변화를 만드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편안하십니까?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안 하고 오늘 편안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죠. 왜 그런지는 아마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편안하다. 자, 일상 속에서 좀 나의 편리를 넘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좀 주제로 오늘 말씀드릴까 해요. 체인지 메이커라는 표현을 썼는데 체인지 메이커 그러면 벌써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와는 좀 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실 체인지 메이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체인지 메이커가 막 세상을 위해서 막 뭐가 대단한 거 하자는 의미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 불편한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꿨는데 그것을 생활 실천으로 내가 이끌어내는 그냥 그 실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체인지 메이커가 됐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치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좋든 싫든 여러분들 끊임없는 개발 담론 속에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대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많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개발이요. 뭐 스마트폰도 개발되고 또 뭐 김치냉장고도 개발되고 여러분들 뭐 맨날 뭔가 신제품도 나오고 그럴 때마다 우린 여러분들이 받는 가치는 뭡니까?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편리한 삶을 위한 변화. 그래서 막 편리하게 살려고 막 모든 것도 내가 사기도 하고 어떤 선택도 하는데 편리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부작용과 함께합니다. 새로운 부작용들을 막 일으켜내요. 그 가운데서 우린 나도 모르게 어떻죠? 나도 모르는 뭔가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중에서 편리를 막 한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 불편해요. 자, 여기까지 딱 우리는 멈춰 있는 겁니다. 개발되는 세상 속에서 뭔가 개선 과제를 찾아 나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불편이라고 하는 데서 살짝 한 발짝만 탁 편안함으로 옮기는 이런 어떤 감각들. 자, 생각해 보세요. 공공 문제, 환경, 인권, 안전. 와, 이거 뭐 나 유엔에서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수많은 대담론의 의제 앞에서 무기력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현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입니다. 예. 내가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뭐 대단한 거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일상 속에서 찾아보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는 편리함과 제가 말씀드렸던 비례해서 수반되는 수많은 부작용의 불편과 오히려 친숙해져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저도 캠페인을 했었지만 우리 일회용을 좀 사용을 줄입시다 막 이런 얘기했었는데 지난 3년간 코로나 겪으면서 일회용 사용하는 불편함이 오히려 나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뭡니까? 더 편하게 느껴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위한 변화에 가치를 두려고 하지 않는 현실과 마주하면서 약간의 불편한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불편함을 끌어안고 사는 이게 바로 뭐죠?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자, 체인지 메이커가 되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저 불편함,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요만한 불편함을 좀 이렇게 팍 한번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 편리한 일상을 살면서 무언가 모를 불편함, 그런데 또 이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게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이 막 나 등 떠밀면서요. 야, 우리 이렇게 선한 활동하자 막 했을 때 또 그거 막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

알고 그냥 일상 속에서 불편한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뭔가 해보자. 자, 그러면 작은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저는 그걸 작은 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편안한 삶을 위한 소통, 바로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 만약에 카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페를 편하게 드나들면서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알고 있는데 20년간 불편했던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 가르치던 학생들이 함께 불편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드나든데 출입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반려견 픽토그램이네. 그쵸? 반려견은 데리러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금지 픽토그램이에요. 이게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불편한 사람은 몇명안될 거예요. 또 불편해도 아주 조그마한 내 가슴속에 불편일 겁니다. 늘 편하게 이용하는 카페를 드나들면서 왠지 불편하다. 그 불편함을 끄집어내자는 거죠. 자, 살펴봤어요. 20년간. 기사는 넘쳐납니다. 근데 다 똑같은 기사예요. 와,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20년 동안 똑같은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려견 출입이 거부당했어요. 뭐 요번에는 카페에서, 이번에는 식당에서, 이번에는 시내버스에서, 이번엔 지하철에서, 이번엔 케이블카에서. 이거 뭐지? 20년 동안 왜 아무도 이 작은 불편함 하나를 탁 끄집어내지 않지?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때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법이 무색했던 현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학생들은 차이점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교수님, 제가 해외 잠깐 연수 갔을 때 보니까 해외 무슨 카페에는 서비스 애니멀, except 서비스 애니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요.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인데 여기에는 except 서비스 애니멀이 붙어 있네요. 자, 우리 하자. 맞아. 작은 한 줄이 뭔가 우리 작은 변화를 줄수 있는데 이게 세상 변하는 게 아니야. 네 불편함을 끄집어내자 이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같은 반려견 출입 금지 픽토그램 마트 아래 뭐가 있죠? 말해요. 안내견은 예외라고 하는 이한 줄이 만들어낸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새로운 안내견 픽토그램이란 걸 우리 사회에 투입할 수가 있는 거죠. 나 이제 다닐 때 편안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막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점점 많은 곳으로 확산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커피 마시러 가셨을 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기존의 반려견 출입 금지가 안내견은 예외, 안내견은 환영합니다로 바뀌어 있네요. 이 작은 변화가 과연 작은 변화일까요? 예, 그리고 이것이 거창한 누군가의 어떤 체인지 메이커들이 막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체인지 메이커라는 겁니다. 2010년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미국의 한 교수님이 1960년대에 개발됐던 장애인 픽토그램 하나를 50년 만에 제안해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아래에 있던 픽토그램을 위에 있는 픽토그램으로 살짝 디자인을 바꿔준 사라 핸드렌 교수의 2010년도에 저 시도는 지금은 저 픽토그램이 오히려 뭐가 되죠? 국제 표준화되는 거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죠. 자, 환경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해야 할 일상 속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 5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캐나다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옐로우 피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왜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 막 슈퍼맨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비저모염은 우리말로 또 뭐죠? 빗물바지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막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예. 근데 거길 보존하자고 해서 1972년에 캐나다에서 시작된 작은 노란색의 물고기를 저 비저모염원에 그려주는 캠페인인데요. 이것이 뭐가 됐냐면 학생들을 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장장 72년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50년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자, 똑같은 반색이에요, 반색이. 그렇죠? 예. 이게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옐로우 피쉬로 그려지진 않지만 때로는 스마일 마크가, 때로는 어떤 표시를 통해서 우리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죠. 작은 실천으로 내가 내 불편함을 싹 걷어냈을 때그 작은 하나의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이 때로는 한 줄, 때로는 뭐 노란색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뭔가 했을 때 사회와 환경, 다른 누구뿐 아니라 나를 되살리는 활동들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불편한 게 있을 때 내가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걸 해본다? 근데 그것에 누군가가 공감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들과 함께 뭐가 되죠? 사회로 확산하는 거를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저는 뭐냐? 셀프 액션 캠페인, 즉 자기 실천 캠페인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실천 캠페인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힙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쿨한 일상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쿨한 생각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생각일까요? 맞아요. 그냥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쿨해요, 요즘에. 예, 힙하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 제가 힙한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힙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카페에 편하게 드나들고 있는데 혹시 불편함 느끼신 거 없습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카페에 앉아서 왜 일회용 컵에 커피를 그렇게 마시고 있지, 우리? 2017년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었는지 아세요? 예, 우리 서울시에 있는 어떤 청년들, 자원봉사하는 청년들과 함께 여기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야, 불편하니까 좀 편하게 좀 우리 커피 마시자. 탁 제안했을 때이 젊은 청년분들이 아, 그래서 뭐 했냐면 머그컵 전용석이라는 걸 제안했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드나들고 있는 카페에다가요. 지금은 여러분들 당연히 머그컵 먹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남들이 다 일회용 컵에 커피 마시고 있을 때 카페 앉아가지고 머그컵에 먹고 있으면 되게 나름 힙했습니다. 예. 예.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앞으로 변화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불편할 때 캠페인 했던 거예요. 저는 이들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지금 우리가 머그컵 잔에 먹고 있는 우리에 앞서서 당시에 이 의제를 던졌던 체인지 메이커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그냥 등 떠밀려서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뭐 다회용을 사용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북극곰만 생각나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편할 수 있는 선택, 내가 힙할 수 있는 선택을 하자라는 게 사실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개의 텀블러를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왜 텀블러가 없어서 이렇게 일회용 얘기합니까, 지금? 제 연구실에 제가 선물로 받았던 텀블러들 다 꺼내놔서 사진 찍은 겁니다. 와, 이 중에 한개 빼먹었거든요. 제 가방에 있는 거. 그래서 12개예요. 제가 연구실에 있는 것만 12개더라고요. 어우, 와, 이거 정말 어떡하나. 근데 왜 맨날 뭐 텀블러 쓰자 그러지?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제는 이런 텀블러 뭐 이런 거에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저도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40%가 일회용이고, 심지어는 학생들하고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지구 반 바퀴 돌아온 물을 한 500배 비싸게 사서 먹어요. 왜 그러는 거지? 예, 흔히 얘기해서 Why are you doing this? 너왜 그러고 있어? 이런 걸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해외에서 워터 파운데이션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뭐하죠? 여기 이렇게 숫자를 표기해요. 벌써 보니까 여기 뭡니까? 26,429. 와, 이걸 보니까 이게 500ml씩 딱딱 나오는 물인데, 와, 벌써 26,429개의 텀블러가 아껴졌네. 하나를 더 보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걸 했던 사람들, 워터 파운데이션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제안이 가능했을까요? 2011년도에 캐나다의 카톨릭 관련 단체에서 3월 11일 날 플라스틱 없는 날을 맞이해서 제안했던 아주 발칙한 캠페인입니다. 그렇지만 뒤통수한테 팍 맞는 느낌인 거예요. 뭐죠? 바를 도어 프리 존. 예, 우리 요 공간은 바를 도어 없는 공간으로 만듭시다. 학교 캠퍼스 자체를 바를 도어 프리 존으로 만듭시다. 안 된다면 강의실 하나를, 안 된다면 내 연구실 하나를, 안 된다면 우리 집은 뭐 이런 식이에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근데 실현이 됐었습니다. 자, 플라스틱병 없는 공간, 일회용 컵 없는 공간, 나름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아까 제가 머그컵 한잔 먹을 때 힙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아마 지금 플라스틱병 없는 공간이 된다면 나름 힙한 공간이 될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상식적인 행동, 쿨하게 행동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체인지 메이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보십시오. 야, 나 오늘 일상 속에서 긴급구호 활동 하나 실천했어라고 하는 거. 일상 속 긴급구호 활동이요. 예, 지금은 그냥 플라스틱 하나 안 써주면 긴급구호 활동을 내가 하는 게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내가 무언가 편리하게 이용하다라고 하는 물음표가 아니라 내가 편해지자라고 하는 느낌표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냥 우리 집 찬장에서 수많은 텀블러를 꺼내보고 찌그러진 텀블러 좀 까진 텀블러에다가 내가 뭐 하나 나만의 신호도 한번 보내보고 그냥 써보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이 스티커도 하나 만들어서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캠페인을 해서 플라스틱 병 없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제 연구실 앞에다도 붙이고 또 때로는 저희 오늘 학생들에게도 우리 강의실에서 한번 이거 실천해보자 그래서 강의실 앞에도 한번 붙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자, 이러한 제안들이 바로 뭐냐면 내가 딱 하나 저 스티커를 붙이고 났을 때 뭘 할 수 있죠? 맞아요. 오늘 밤에 가서 자기 전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야, 그래도 오늘 잘했네. 야, 너 기특하다. 야, 내가 잘한 거야 라고 나 스스로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불편했던 것들 하나 탁 끊어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나랑 얘기했던 한두 사람이 얘기해주고 뭐 거창하게 대단하게 막 확산 안 됐더라도 우리 강의실에서 아니면 우리 공간에서 아니면 우리 뭐 저희 공동체 시설에서 우리 회사에서 아니면 회의실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너무 당연한 너무 쉬운 캠페인 활동들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냥 제가 보여드렸던 몇 가지 사례만 보시더라도 이게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주십사 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꾼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조금 편안해지는 겁니다. 대중에서 탈출해서 체인지 메이커가 되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강의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사라지는 것을 되살리는 방법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이렇게 해야만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조영태 센터장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편안한 삶의 소통 방법,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라. 이종혁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레나 마리아가 부른 Put Your Hand in the Hand, 조 대생이 부른 샹젤리제 감상하셨고요. 라디오 세바시, 아트 가펑클 다이아나 크롤이 함께 부른 Morning Has Broken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지혜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늘 밤 9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데, 노조는 올해 4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약정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 증편과 마을버스 확대 등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협동조합의 특혜 논란을 해명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달장애 돌봄을 하는 아들이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아니며 급여 지급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아내가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버지로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들이 더 좋은 곳에 혹은 공부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브로커 양모 씨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한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엽니다. 회견은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분야로 나눠 약 90분 동안 진행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과 국정 방향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0: 체벌하도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 18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교사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에게 주먹이나 책상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학용품 사용이나 화장실 이용 등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오른 68개 문항이 모두 문제와 정답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154건 가운데 실제 심사 대상인 68개 문항 130건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했으며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1.2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마약에 빠진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다. 이선민 이사장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 피폐해지고 가슴이 다 문드러질 때까지 문드러지지 않았어요.
2: 제정신이 아니죠.
1: 그쵸?
2: 그러니까 보통 한 명의 중독자 가족이 있으면 네 다섯 명이 피폐해진다 하는데 우리는 다섯 명이 다 피폐해졌어요.
1: 그렇죠.
2: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1: 네
2: 다 피폐해졌죠. 그래서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공동의전이라고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아는데
1: 네
2: 집에 중독자가 있으면
1: 네
2: 그 아이는 마약에 중독되지만 부모는 그 아이에 중독되는 거예요.
1: 맞네요. 맞네요.
2: 그래서 이제 희생하고 구원 역할을 하다가 이제 또 말을 안 들면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희생자, 구원자, 박해자를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돌아가면서
1: 그러네요.
2: 피폐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여력이 없어요. 둘째, 셋째 그냥 빈 껍데기 엄마인 거예요.
1: 그렇죠.
2: 그냥 엄마 자리에 있는데 둘째, 셋째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2: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둘째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1: 네
2: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보통 이제 이메일로 입학 통지서 나오잖아요.
1: 네.
2: 그래서 막 박수 치고 정말 잘 됐다.
1: 네.
2: 막 그리고 우리 이제 잔치 분위기였는데 네 갑자기 태국에서 잡혔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1: 긴박세죠.
2: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집은 정말
1: 다 우울해지죠.
2: 예, 장례식 분위기가 되는
1: 그렇죠.
2: 거예요. 축제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정말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정말 행복함을 느낀다?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아이가 뭐 교도소를 가거나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밥을 먹거나 뭐 행복해 하거나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거예요.
1: 네, 무슨 얘기.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피폐해지는 거죠.
1: 다른 두 동생들도 참 힘들겠지만 두 분이 네.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입맛도 없으실 테고
0: 네.
1: 뭐 사는 낙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냥 늘 우울감에 빠져 있었을 것 같은데요.
0: 저하고 남편하고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기 시작을 했죠.
1: 예, 예.
0: 그러니까 대화도 단절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아빠가 한 3년 정도 회사 일을 뒤로 하고 이제 뭐 호주,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렇게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에 다시 돌아오면서 더 망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남편은 이제 이 너무나도 큰 좌절감을 맛보고 나서 이 아이가 교도소 가면서 2년 반을 단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교도소라는 곳이 저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근데 이게 교도소가 6개월 간격으로 돌더라고요.
1: 아.
0: 근데 집에서 뭐 대부분 5시간 거리예요, 왕복.
1: 네.
0: 그러면 10분 면회를 하기 위해서 그 5시간 거리를 가야 되는데
1: 네.
0: 가면 또 방 바꿔달라, 뭐 민원 할 거 많고 뭐 누구 안에서 싸웠다 뭐 이제 이런 걸로 제가 너무 힘든데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너가 알아서 해 라고 이제는 내가 둘째 셋째 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큰 아이를 보려면 자기는 다른 곳까진 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큰애는 너가 맡아서 해 하는데 거기서 저는 또 너무나도 상처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뭐 양육하는 게 뭐 기간제도 아니고 3년 받다고 다 이게 치료된 것도 아닌데 그런 섭섭함도 있고 힘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그때 그 예배소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 예배소서를 통해서 주 대하듯이 남편한테 복종하고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남편이 안 보는 남편이 오히려 우연이한테 더 갇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 면회를 가서 그 아이를 보지만
1: 네.
0: 안 봄으로 상상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 남편이 더 힘들고 아팠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1: 네.
0: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교도 생활 많이 힘들어 하죠?
0: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절대 제가 신고를 했지만
1: 네.
0: 교도소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네.
0: 교도소는 교화나 교정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특히 약물사범들은 거기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냥 단순히 가둬 놓고 그 안에서 말로 계속 약물 이야기를 함으로 갈망만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단순 투약자하고 마약 판매자를 같이 놓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더 좋은 방법을 배우고 오죠.
0: 그렇죠. 뭐 부산에 뭐 삼촌, 뭐 대구에 뭐 형님 이렇게 좀 네트워크가 퍼지면서
1: 더 싸게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0: 맞습니다.
1: 방법을 수년 동안 아주 합숙 잘 배워서 나오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법을 피하는 방법이라든가
1: 법을 피하는 방법.
0: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약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핸드폰을 10개 팔아서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돈으로 현금화해서 마약을 산다라든가 그런 나쁜 방법을 그다음에 이제 뭐 소변 검사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도망 다닐 때는 뭐 닌겔 맞고 그러면서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다 배우는 거죠.
1: 그럼 뭐 또 향정신 그 약물도 복용하게 되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도소에서 문제가 뭐냐면
1: 네.
0: 또 이제 그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서는 제일 머리 아파해요. 왜냐하면 이 정신질환이 와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 마약으로 인해서 희노애락 중에 그 즐거움과 행복은 없어진 거예요. 그 분노하고 슬픔만 남아있으면 그 아이들은
1: 그 안에서
0: 얼마나 싸우겠어요.
1: 그러겠네요.
0: 그러면 그 본인들도 힘드니까 본인들이 처방을 해달라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해요.
1: 예.
0: 그렇지만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커트를 쳐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달라는 대로 더 많이 줘요. 예를 들자면
1: 예.
0: 쿠에타민 같은 약 같은 경우에는
1: 그 어떤 약입니까?
0: 약간 그 향 정신과 약으로 좀 분노 조절을 내리고
1: 잠도 좀 잘 자게 하고
0: 그렇죠.
1: 신경

0: 안정제
1: 그렇죠,
0: 비율이군요.
1: 그렇죠. 네네. 그런 약인데 그 약이 보통 저 같은 여자 같은 경우 0.25g 뭐 이 정도인데 800ml 이렇게 줘요. 그러면 코끼리도 잠재울 수 있는 그렇게 약을 줘서 하루를 약간 멍하게 보내도록. 왜냐하면 그 안에서 1, 2년 있는다는 거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니까 차라리 그 멍하게 있는 향정신과 약으로 지내는 그 시간을 그분들은 바라는 거죠. 약물 사범들은.
0: 큰 소동 없이.
1: 그렇죠.
0: 조용히 좀 있어라.
1: 그렇죠. 네.
0: 아, 우리에게도 짐이니까.
1: 맞아요.
0: 너희 그냥 닥치고 조용히 2년 맞습니다. 때우다 나가서
1: 맞습니다.
0: 죽든가 살든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1: 그렇죠. 거네요. 어차피 그죠? 다시 돌아올 건데.
0: 다시 올 거고. 예. 뭐 내 인생
1: 그러니까
0: 아니
1: 재활이라는 개념이 없기
0: 거죠.
1: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거기도 또 다른 합법적인 약물 소굴이구나.
0: 예. 예.
1: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진통제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약물 판매자들은 본인이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허리가 아프다 해서 진통제를 받아서
0: 네.
1: 그 아이들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면 진통제를 먹으면 그 진통제는 마약성은 아니더라도 그 바로 밑에 좀 준 마약성 진통제를 네, 네. 마실 경우에는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네.
0: 아휴, 참 정말.
1: 그러다 보니까 교도관들도 힘들어 하시고.
0: 힘들죠.
1: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미국의 사례들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은 약물법원이 네, 따로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3,500개 정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약물법원에서 단순 투약 그런 약물 사범들은 거기에서 이제 처벌 대신 치료 기소 유예를 받고 병원에서 거주용 그런 재활센터에서 한 1, 2년 정도 치료를 받는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한데 아직 한국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0: 아직 멀었죠.
1: 네, 네. 뭐 맞습니다.
0: 음주 상태도 뭐 심신이 미약하다고 봐주는 세상인 나라인데
1: 맞아요.
0: 뭐 오죽하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건가요?
1: 맞습니다.
0: 아, 어떻게 처음?
1: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 코로나 때
0: 네.
1: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는 뭐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 예. 성경이 있었는데
0: 네.
1: 또 이제 코로나 때 열심히 또 다가가시는 목사님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0: 네네.
1: 교도소에.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좋았나 봐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들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갔는데 엄마 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0: 네.
1: 처음에는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모태 불교거든요.
2: 아, 모태 불교.
0: 아, 모태 모니. 네. 모태 석가모니. 예.
1: 그러니까 친정 뭐 시대.
0: 아, 가족이
1: 전부 다 이렇게 불교였고.
0: 예. 원래 고향이 부산 쪽이신가요?
1: 원래? 예, 예. 네. 부산이 아니에요. 저는 서울이고.
0: 아, 서울이고요?
1: 예. 저는 일본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0: 아, 네.
1: 15년가량.
0: 네.
1: 예, 있었었고. 거기는 또 신들이 많았었었고.
0: 많죠. 예,
2: 많죠. 예.
1: 신사의 신들이 너무 많았었었고.
0: 많죠.
1: 그래서 집에서 뭐 제사도 많이 했고.
0: 예.
1: 그리고 결혼하니까, 장손 집안에다가.
2: 예.
1: 뭐 정말. 그 유교 사상에
0: 네네.
1: 제사를 열심히 모시는 네. 그런 집이었었어요. 12월에 제사가 4개였으니까
0: 네.
1: 뭐 다 합하면
2: 한 달에 4번이요?
1: 아니요.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뭐 총 다 하면 한 10번 넘게.
0: 네. 한국 주부들이
1: 네.
0: 기독교를 좋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 제일 크죠.
0: 제사 안 지내도 좋지 않아요?
1: 아,
0: 전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1: 네.
0: 다른 친구들 뭐 제사 차례 지내는데
1: 네.
0: 전 지내본 적이 없어요.
1: 아.
0: 전 그게 너무 좋던데.
1: 저는 제사 음식 하다가 죽는 거 아닐까라고
0: 그러니까,
1: 생각했어요.
0: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1: 그러니까 저의 인생은 제사 인생이다.
0: 아.
1: 25년 동안 제사 인생이다 해도 야. 가원이 아닐 정도로.
0: 장손 씨라고 했으니까 또.
1: 예, 또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직계만 한 뭐 5, 60명이다 보니까 상을 차려도 한 5번, 6번 차리거든요. 할아버지상, 뭐 또 할머니상, 뭐 고모상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0: 예.
1: 길어지면 이상하지만 예.
0: 오히려 마약을 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었네요. 그럼 어떻게 감당해요?
1: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때
0: 네.
1: 아, 이게 마약쟁이의

0: 예수쟁이까지 되면 우리 집은 아, 이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마약도 감당이 다 안 돼서 어르신들도 다 우울증에 속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할까라고 되게 걱정스러웠어요. 얘가 마약을 했더니 정신이 좀 온전치 않아졌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그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뭘까? 성경이 뭘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10대 유명한 설교 잘하는
1: 목사님들 국내용? 국내.
0: 보니까 쫙 나오지 않습니까? 리스트가.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잠언 말씀도 너무 좋고 막 전도서 말씀도 너무 좋고
1: 그리고 막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고 그 제일 좋았죠.
0: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다 좋은데 와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로 말씀들이 이렇게 귀에 이렇게 쏙쏙 박히고 찬양도 저는 찬양이 굉장히 제가 불가를 들었거든요.
1: 찬불가.
0: 그러니까 불가는 들었는데 불가는 좀 이렇게 느려요. 근데 약간 찬양도 그럴 줄 알았는데 요즘 뭐 CCM이라
2: 좋죠.
0: 아 제일 처음에 제가 못 모르고 진화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찬양하시는 분들의 찬양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도 다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하나하나 들어봐도 너무 귀에 쏙 들어오고 찬양이 성경이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보면 10편, 23편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기쁘게 다가왔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수영료교에 다니는 이선희 언니라고 저하고 친한 언니가 있는데
1: 제 얘기 이선희 씨 아니고
2: 여기서 지금
1: 그냥 물어본 거예요.
0: 그 언니가 저기 수영료교를 다닌다는 게 기억이 나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교회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다 그랬더니 오늘 가자라고 그날이 주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 약간 절차가 복잡해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랬는데 딱 갔는데 막 우리가 십상교구인데 십상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다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언니가 VIP로 이미 제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1: 있었어.
0: 이분이 꼭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이선민 씨라고 그래서 가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에 둘러싸여서 새가족 그 코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첫날에
2: 그분들이 그 상황도 아들 상황도 알고
1: 있으니까.
0: 그래서 딱 앉아 있어. 근데 그 상황은 알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은 그냥 집안에 우환이 있다 정도로
1: 많이 어렵다 심적으로
0: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힘들다
1: 그렇게
0: 그러니까 아들이 좀 아프다 이 정도까지. 근데 이제 마약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1: 너무 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상처받고 돌아와요. 다 나가 소문낸다고 또 상처받아요.
0: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갔는데 그날 이제 첫 교회 그다음에 첫 설교 를 이제 수영료교에서 한 거죠. 그 새가족 그 코너에서 이렇게 여기 꽃이 막 달려 있어요. 새가족이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거기 딱 앉아서 있는데 이규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제 호주에 오래 계셨던 분이신데 이제 그 이규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느닷없이 마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독은 영적 전쟁이다.
1: 어머나.
2: 소름.
0: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거기 10만 성도거든요. 아무리
1: 많아요.
0: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이규원 목사님을 만날 수 없는 정치인들이라도 잘 못 만난다는 그런 분이신데 설마 내가 오기도 전에 소문이 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그래서 어떻게 이 설교를 하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약에 관한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불교에서는 너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이가 저렇게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가 모든 짐을 나한테 맡기고 쉬어라.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데 아 이게 뭐지?

0: 정말 눈물이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의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나라고 생각했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너의 죄가 아니다, 너 탓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아들이 귀한 만큼 너도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아 정말 그날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에서 눈물이 튕겨 나오는, 또 이제 눈이 너무 붓는 거예요. 거기 네. 한 시간 있는데 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나한테 맡기면 이제 너도 편해진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죽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더 이상 세상의 방법도 없고 그 정말 모퉁이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가셨을 텐데
0: 네.
1: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많은 눈물이 왜 안 터졌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겪었던, 사실 뭐 우리가 외부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겪은 것에 사실 10분의 1이나 될까요? 100분의 1이나 될까요?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 줄거리만 이렇게 했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있고 그것은 절대 너의 탓이 아니다라는 음성으로 다가왔을 때 이게 얼마나 눈물콩을 쏟아졌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그렇게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어떻게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0: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교도소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네. 2년 반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네. 단 일주일 만에 재발이 되더라고요. 그 황망함은 또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왔는데 아 일주일 만에 또 없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도 계속 기도를 하고 했지만
1: 네, 기도 많이 하셨겠죠.
0: 네, 기도를 네. 하고 했지만 그렇게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또 재발되고 그리고 이제 숨어서 이제 또 돌아다니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마약 중독자들은 네. 2차 범죄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요즘 잘못하면 뭐 성 문제로 갈 수도 예. 있는 거고
1: 또 망상을 가지고 있고
0: 네,
1: 조현병에 이르기까지 하니까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자살할 수도 있지만 네. 가해자가 될 수도 그럼요.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그 중독자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자해를 많이 해요. 자기 네. 본인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 아이도 뭐 손목도 끊어보고 그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경찰하고 또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폐쇄병동 정신병동에 동의 입원을 시키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의 입원을 시킵니다. 네.

0: CBS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안

0: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2: 19세기 말에 처음 출범한 기호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언어학에서 출발했는데 언어와 과학, 철학, 모든 문화현상을 포괄하며 소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문은 언어를 포함한 기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호학의 대표적인 학자 소시루는 기호를 겉으로 드러나는 기표와 그 대상을 의미하는 기의가 합쳐져서 언어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이 기표는 같지만 기의는 다를 때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사춘기 자녀 사이의 소소한 갈등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 자기가 입고 싶은 청바지가 아직 빨래통에 있으면 그냥 다른 바지 아무거나 입고 나가도 되는데 굳이 그 밤에 세탁기로 돌립니다. 아침까지 마르지 않았으면 드라이로 말리다가 그냥 축축한 걸 그냥 입고 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아무거나 입고 나가라고 잔소리를 하고 자녀는 고집을 피웁니다. 이 갈등에서 청바지가 기표입니다. 그런데 엄마와 자녀가 바라보는 청바지에 대한 기의가 다릅니다. 엄마에게 청바지의 기의는 여러 바지 중에 하나고 아이에게 이 청바지의 기의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 꼭 필요한 옷입니다. 요즘 말로 인싸템입니다. 기의가 다르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교회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기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기표를 바라보는 세상의 기의는 사랑을 베풀고 자기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또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보는 교회의 기의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하면 복받는 곳, 예수님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기표와 기의가 일치되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암흑기로 불리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던 시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세상만 추구하다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봐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얼굴에 숯검댕이 묻어 있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올 때 자신의 실체가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죄를 통해 실체를 발견한 자는 이제 사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삶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사명을 발견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0: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요즘은 누구나 전도사입니다.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알리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맛있는 빵집 하나를 발견하면 가만히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진을 찍고 별점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꼭 가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맛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맛본 사람은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소식을 전파하는데 정말로 천부적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남의 집 며느리 소식도 잘 전파하고 누구네 집 아들 소식도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잘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좋은 소식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무관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누가 전하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나가 전파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케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도덕의 원리에 대하여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여 있는지 나가서 전파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전파하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나가서 전파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왕이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신의 죄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이십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십니까? 회사에서 부장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세움받은 것은 여러분 그곳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들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마귀가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쓰겠습니까? 불신앙 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할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터에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처럼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하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 해가 미쳐서입니다. 사마리아 성문 밖에 네 명의 나병 환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번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굶주림이 백성들을 덮쳤고 끔찍한 궁핍에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성경의 이 기사를 차마 읽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사를 보내사 백성들에게 내일 사마리아 성내 음식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해질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한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해질녘 아람 진영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거 바퀴가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말 발굽 소리였습니다. 엄청난 군대에 진군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신 소리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마침내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돈 주고 사서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 저희들께 상상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막을 버렸습니다. 금과 은을 버렸습니다. 먹던 밥상을 버렸습니다. 쌓아둔 군량미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신발끈도 매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휘관들이나 사병들이 다 도망을 치고 마침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마리아 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들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백성은 더 이상 웅크리지 않고 적들이 남긴 풍성한 양식으로 배불렀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히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굶주린 배를 더 움켜쥐고 오직 배고픈 고통을 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그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들 양식이 풍족한 가운데 굶주리고 있으며 잔치를 벌일 수도 있을 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를. 그들은 굶주려 그들의 자식을 해칩니다. 그들의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사회가 붕괴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람 군대가 도망친 것을 알고 그 진영을 두루 다니며 금과 은을 챙기던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진영을 다니며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아람 군대를 흩으셨으며 사마리아 성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네 병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컷 먹고 실컷 금과 은을 취하고 그리고 문득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우리가 내일 아침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음식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도 그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기 아들 잡아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이것은 벌받을 일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자, 여러분, 대문 밖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넘치는데 빵 한 조각을 주지 않아서 그가 죽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굶어 죽어가는 동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벌이 자신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이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의 피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성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우리는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음식 먹은 곳에 그곳에 가서 여러분 배불리 먹으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위한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다. 나와서 실컷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문지기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 네 병의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그럴 겁니다.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믿으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성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나일스라는 선교학자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란 거지 한 사람이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자, 굶주려 있는 거지가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면 그는 또 다른 굶주린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먹을 수 있는지 마땅히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나 혼자서만 누리고 주여 가는 사람이 뻔히 있음을 보고 있는데도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일터에서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 기뻐서 그의 벗과 이웃들에게 우리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했습니다. 동전을 찾은 여인은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 초대했습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손을 붙잡아 주었던 그 사람과 함께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수고는 반드시 기쁨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 어깨를 다독이시며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찾아가고 설명하고 재촉하고 그 손을 붙잡아 이끄십시오. 성경에는 두 명의 천사들이 롯의 네 명의 가족을 손잡고 소돔성을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과 손을 잡아 끌어내었던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그 사람들이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한 친구가 있다면 그는 필경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 누군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 이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은 저녁 시간에 차를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막 도로를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차가 번개같이 저를 추월하여 난간과 충돌하고 튀어나와서 그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0: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가 급히 차를 갓길에 세우고 달려가 보니 사람이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선가 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하여 차 유리창을 깨고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것을 보고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순간이 이같이 절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려가듯 그렇게 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손이 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손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손에 손을 잡고 이끌어 내십시오. 여러분, 가서 늑장 부리고 있는 죄인들의 손을 잡고 도망쳐 나오는 천사의 손길이 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지체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라면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끄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늑장 부리고 있는 죄인들의 손을 잡아 끌고 오늘도 생명의 주께로 인도하시는 자비의 손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힘을 다하여 하십시오. 다윗은 왕이면서도 그런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열심히 천국 잔치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인도하십시오. 이 가을 한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의 하늘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살뜰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마음을 다해 아끼고 정성껏 보살핀다는 뜻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선물보다 살뜰한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무리하지 말아요. 오늘도 잘 하고 있어.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참 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듯이 돌보시듯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조금 더 살뜰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 하나가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영진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살뜰한 말 한마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 그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오늘도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김민식의 음성으로 오늘 피었다지는 최명자 그리고 박종호 듀엣곡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요 전해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알뜰살뜰하신 분들이 또 와주셨습니다. 0491님께서 딸내미들이 들깨 넣은 고구마순 먹고 싶다 해서 사와서 고구마순 벗기며 듣고 있어요. 열무도 저리고 내일 손주 보러 오라 해서 오늘 밤 다 음식 준비해놓고 가야겠지요. 치과 치료도 받으시고 저도 살뜰하고 알뜰하단 말 잘 듣는 편이에요. 천상 여자래요 하셨습니다. 0695님도 예전에 자주 듣던 알뜰살뜰이 집안 살림을 꾸린다는 말이 있어요. 주로 어머님들께 붙여주는 말인데 이걸 보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챙기자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멋진 해석 해주셨어요. 알뜰살뜰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5025님 기도에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선포하고 싶네요 하셔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0491 명가님 신청곡 워시페스티벌 찬양

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쁜이 님도 저도 찬송가 신청할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곳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TP워십 미니스트리에서 함께했고요. 워십 페스티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정말 완연하게 가을 날씨, 낮에는 좀 파란 하늘에 깨끗한 공기, 아 9월이 정말 금방 지나가면 아쉽겠구나 싶을 정도로 참 좋은 그런 날씨. 아 그런데요, 지금 토론토에는 가을비가 오고 있다고 황태규 아빠님께서 가을 분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하하호호님, 아버지께서 입원하신 지 13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기도로 응원해준

모든 분들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오늘 마침 신혜숙님 비롯해서 감사 위에 감사 신청곡 써주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 딱 어울리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태연님 내일 갑상선 검사 결과가 나오신다고 걱정되시나 봐요.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추억님 매일 밤 10시에 은영님을 집에서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어제 조이포유 또 11주년 생일 축하하는 정말 파티였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CCN 캠프는 퓨전 FM으로 동시에 또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공중파로도 방송이 되고 CBS 조이포유 채널로도 양쪽에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너무 행복한 생일 파티를 한 것 같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님께서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마커스 워십 찬양을 인상 깊게 들으셨다고 요즘 이 찬양을 쭉 자주 듣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마커스 워십 찬양부터 전해드릴게요.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감사 위에 감사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김인식, 소뉴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 접속곡 김정임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이어봤고요. 체리님, 찬양이 어쩜 이리도 좋을까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감사 위에 감사, 마커스 워십의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찬양도 함께 하셨고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이클 W. 스미스의 아뉴스데이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뵐게요.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하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늘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이던 서울숲교회 권유영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권유영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자랑스런 통합교단의 영적 공복으로서 생명과 진심을 다해 헌신하겠다며 목회적 환경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 말씀과 기도, 전도로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2차 결선 투표 끝에 강원노회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일 후보로 나선 영등포노회 시온성교회 박기상 장로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예장 통합 111회 총회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11회 정기총회에선 부총회장이던 정영교 목사가 새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정영교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교회의 권징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 교육과 영적 갱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동막교회 송기선 목사가 826표를 얻어 602표에 그친 설화교회 전승동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손원재 장로가 선출됐고 총회 총무에는 박용규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110회기 총회장 이종화 목사는 새 회기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 전환과 소외된 이웃과의 연대 그리고 교단 내 소통과 일치에 힘쓰길 권면했습니다. 개회 직후 진행된 임원선거에선 신임 총회장에 직전 부총회장 김종희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제99회 총회 이후 12년 만에 경선이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선 장효수 목사가 당선됐으며 장로 부총회장은 단독 후보로 나선 황진 장로가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총회에선 목회자 수급난 해소를 위한 은퇴사형 목사 제도 신설과 교단 재정 자립을 위해 600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서대문 교육원 부지 개발 사업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오늘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6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전임총회장 김상성 목사는 국가와 교단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총회 개회에 앞서 고려신학대학원 강당 앞에서는 손현보 목사의 정치설교가 고신신앙과 충돌한다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보고서의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리는 등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양측이 맞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제 영산 조용기 목사 5주기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조 목사님이 평생 강조해온 좋으신 하나님, 절대 긍정의 믿음, 희망의 복음, 성령의 역사를 되새기자면서 이 신앙 유산이 교회 안에 뿌리내릴 때 한국 교회는 물론 세계 교회를 향해 희망과 복음의 영향력을 더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계 뉴스 최경배입니다.
1: CBS 매년 한국 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 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하자.

0: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병식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리고 러브가 부른 주가 일하시네로 전해드렸는데요. 7488님께서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시며 지난 7월에 당뇨 판정을 받고 약을 먹던 중에 부작용으로 약을 못 먹는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오직 기도의 힘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체혈 검사를 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7.5에서 5.2로 정상 수치로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애청자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주가 일하시네 찬양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요즘 성경필사 전시회 참여하신 그 88세 되신 권사님 너무 놀라운 간증 중간중간에 방송 하다 보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간증처럼 들려서 와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두 달 동안 또 몸을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쓰셨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 이런 삶의 기적 같은 일들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서로서로 간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자, 오예수님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오랜만에 최인혁, 그리고 오늘은 꿈이 있는 자유가 함께 부르는 찬양, 추억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고요. 조대경 최종길의 바다에 뜨는 별.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간 추억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설악산 금강초록님도 그렇고 뭔가 오늘 찬양이 약간 추억에 잠기고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8183님 바다에 뜨는 별, 조대경 최종길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들으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은 조나단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었어요. 오랫동안 중단했던 공부를 재개했습니다 하시며 사연 주셨거든요. 최여사님께서 오늘 화요일인데 두 번이나 주말로 착각을 해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정신줄 잡자 정신줄 잡자 했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예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만화 제목 중에 놓치마 정신줄 이런 거 있었는데, 오늘 우리 모두 놓치마 정신줄 외쳐야 될것 같습니다. 유리정은님께서 하루 늦었지만 조이포유 11주년 축하드려요 하시며 박요한의 찬양 오늘이 선물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박요한의 오늘이 선물입니다. 조대경 최종길의 바다에 뜨는 별, 꿈이 있는 자유 최인혁의 오예수님을 전해드렸어요. 9057님께서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준하와 나의 찬양을 써주시면서 갱년기 탓인지 따사로운 가을 햇빛과 선선한 바람도 공허한 마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네요. 주님 함께 하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제키리님께서는 운행 영업 잘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쉼하면서 방송 듣는데 제이어스의 주의 사랑으로 신청해 봅니다 하고 써주셨어요. 고윤희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들으며 따라 부르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버전으로 찬양 따라 부르시기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전해드리고요. 제이어스의 주의 사랑으로 그리고 준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함께 나눈 찬양 유은성 로뎀나무 아래서였습니다. 이 곡은 주니비인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신 찬양할찬님을 위해서 써주신 신청곡이기도 했고요. 또 오늘 러브유님 학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지친 몸으로 들어온 딸을 보니 울컥하네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품쌤님도 고3 첫째 논술 준비 중인데 주님 지혜 주시고 둘째 12살 서연이 오빠만 챙긴다고 삐졌는데 이름도 불러주세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연도 보내오셨어요. 오늘 찬양할 찬님께서 아주 긴 지금의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응원하시면서 잘 이겨내실 또 힘을 주십사 응원하는 사연들도 보내오셨어요. 구체적인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10월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또한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저희 같이 응원합니다. 신청하신 곡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먼저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타 연주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장윤식의 기타 연주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배경이 참 든든해. 네, 이렇게 배경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뒤에서 도와주는 어떤 힘이나 세력을 뜻하기도 하죠. 어떤 의미의 배경이든 스스로 만들 수 없고요.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만들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공기의 파동을 타고 우리 귓가에 흘러오는 이 배경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순식간에 바꿔놓죠. 잊을 수 없는 향기처럼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자, 뭔지 아시겠죠? 두 시간 여러분의 배경을, 주변 공기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오프닝을 하고 들어온 사연들을 제가 눌러보는데 단양로가 시작하길 기다린 여러분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기다리는 자리에 온다는 게 참 행복하네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가로 좋은 곡들 여러분의 배경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 김태홍이 부른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부음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괜찮아요 님께서 다시 12살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 봅니다. 맞습니다. 어제 조이포유가 11살 맞았으니까 오늘은 11살 플러스 1일이잖아요. 12살을 향해 나아가 봅니다. 청소하는 영배시인님이 그러므로라는 곡을 신청하셨어요. 이무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현아임맘님 조이포유요. 매일매일 저의 배경음악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무하 그러므로.

다빈치님과 함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Always Worship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긍휼하심님 반갑습니다. 이만하면 행복님도 오셨고요. 수인님도 출석체크 잘 됐습니다. 아니 화요일인데 왜 이리 피곤한 걸까요? 담대한 믿음님. 주말에 좀 무리를 하셨나? 아니면 명절 앞두고 있어서 정신적인 피곤함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기도의 조잉이 약 접는 집사님께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연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안젤라님과 함께 존영, 배영호가 부른 감사까지 들었습니다. 우빌님께서 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신청하고 싶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알고 오늘도 소풍처럼 즐겁게 설레게 살겠습니다. 네. 원래 당향로는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다행입니다. 또 듣고 싶으신 곡 들을 수 있어서. 장미님, 어제 조이포유 11주년 축하드립니다. 좀 생뚱맞죠? 축하 사연 많아서 저는 글쓰기 참았어요. 아유, 생뚱맞기는요. 원래 생일 축하는 일주일, 한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생일이라도 축하해. 어제 생일이었다며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초록애님도 아니 조이후유가 벌써 11살 생일이 지났군요. 11년 전 그때 채널 이름 정한다고 공모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랬었어요. 이름 공모 참여하시기도 했대요. 그때 뭐라고 이름 적으셨어요? 이 조이후유라는 이름도 공모에서 당첨된 건데 당선된 이름인데 우리 초록애님은 어떤 이름을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만큼 나이를 먹은 거겠죠. 조이포유 제 삶을 풍요롭게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채널이에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초록애님. 이렇게 꾸준히 11년 함께해 주셔서. 플루트님도 어제 11주년 축하 인사 남기고 싶었는데 일하느라 듣기만 했거든요. 매일 위로가 되는 방송이고 그중에 당향로 정원님 오래도록 함께해 주세요. 그럴게요. 예.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이제 다시 사랑이야기가 부릅니다.

막막함과 희뿌연 삶의 무게 앞에 바쁘고 분주함으로 주름진 이마, 희끗해진 머리, 처진 어깨, 갈라진 손톱, 삐뚤어진 무릎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저 그날 하루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예수 나라를 사랑하시는 조웅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장드보라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랜만에 이 시간대에 오셨군요. 권명숙님 반갑고요. 차인님께서 어르신과 같이 계시는데 어르신이 아이고 이쁜님 오셨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주아랑님 출근길에 백일옥나무 가로수길을 달리는데 물론 당향로를 배경으로 이제 달리시는 거예요. 그냥 아 행복하다 찬양도 너무 좋다 하고 달리다가 쭉 그냥 직진만 하셨대요. 그럴 때 있죠. 뭔가에 심취해서 너무 좋아서 막 달리다 보면 오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터널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볼 수 있는 이런 이름들에 예 반가움이 더하네요.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하신 0491번님 준비해놨고요. 아 개편 있다는 얘기를 살짝쿵 누군가가 흘렸군요. 반가운 이름이라는데 누가 어떤 시간대에 맞이할까요? 이거를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요. 오후, 남자. 예, 저는 딱 이 두 단어만 던지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또 더 설레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려주고. 예전에 광고 중에 선영아 사랑해 라고 크게 광고가 붙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게 뭐지? 저거 뭘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를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그때 결혼정보회사 광고였나?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뭔가 단어를 딱 던져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 예, 저도 한번 그 효과를 보겠습니다. 오후 남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부릅니다. 여러분

오미셸 하나님의 열심은 1058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 필사전 다녀오셨대요. 제가 정원이가 2014년에 필사한 역대한 말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 오셨다고. 아, 어쩜 그리도 글씨를 예쁘게 또 고르게 쓰셨던지요.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정원님한테 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만큼 예쁜 하루로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진짜 하늘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오수량님 살짝 고개 들어서 하늘 한번 바라보세요. 파란 가을이 하늘 가득히 펼쳐져 있습니다. 하얀 마음에 물이 들 것만 같아요. 와, 이 시적 표현. 오늘도 당양내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제가 이곳에선 잘 볼 수 없지만 꼭 오늘 방송 마치고 나가서 하늘 계속 눈에 담겠습니다. 9027번님은 어제 조이포유 생일이었잖아요. 저는 어제 네팔 후원했답니다. 작년 조이포유 생일 때부터 조이포유 정기 후원도 시작했고요. 매년 조이포유 생일 때 특별 후원을 하리라 결심을 했거든요. 잘했죠. 진짜 잘하셨어요. 왜 자녀들 생일 때 후원이라든가 다른 좋은 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9027번님이 주유포유를 내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나씩 생일 때 결심하시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터널님의 신청곡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곡이 아가파 워시 버전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곡 요청해 놓겠고요. 이 곡을 오늘은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하지 말기. 저희 진행자들이 다 마음이 약해서요. 예, 안 됩니다. 일단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힘날 밴드 오신실하 신주 연주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S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이번 하반기부터 시니어 다락방 순장으로 새롭게 섬기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지난주 첫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순원님들이 얼마나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예뻐해 주시는지 정말 감사했어요. 남은 하반기 제가 잘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영의 가족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미선님이 신청하신 곡 은희의 지선, 이윤화, 하니, 강찬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이 곡대로 은희였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순장의 자리가 세워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어렵고 힘들지만 또 기도로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찾는 그런 자리.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멜로디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오늘 하루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주님. 아멘. 하얀고래님은 좋은 날이에요. 제가 거의 2년여 만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실은 집에 가까운 곳을 좀 쭉 다녔었는데 본교회 가니까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그런데 그만큼 또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셨으니까 예전 같은 그런 익숙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디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게 예전에 있었던 곳이든 아니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 가면은.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익숙함으로 변하죠. 어쨌든 감동이 있는 교회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니까. 하이디 8529님, 집안 환기로 시작하는 요즘인데요. 날씨도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노동요로 당양노만한 게 없다더니 맞네요. 정말 이건 장담합니다. 노동요에 당양노에서 흐르는 곡만한 게 없습니다. 태영이와 속초 가려고 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날씨가 좋고요. 속초는 3도 정도 낮은 것 같습니다. 바다 보면서 마음 단단해져서 올게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하늘도 많이 보시고 바다도 많이 보시고요. 이병희님과 함께 듣고 싶어서 걸어놨어요. 물론 태영님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동해 가는 길 아침입니다.

예준이 병원 정기진료가 있어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조금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예준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다녀오려고 합니다. 많이 나아졌다는,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행지기님의 이번 주 성가대곡이네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데이비드 그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기로 해서 쓸고 닦고 장 보려고 합니다. 기다려지는 시간. 네, 김정임님과 함께 박성규 내려놓음.

박상규. 아, 박상규님을 개인적으로 아셔서. 예, 한동안 연락도 못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건강하고, 목양에도 전념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쓰셨네요. 네. 근데 이름이 같아서 약간 푸삼구님과 이분의 이름이 같아서 갸우뚱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폴라리스님 천천히 찬양 들으면서 걷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집니다. 하늘은 구름 한점 없는 파란색이고요. 바람은 산들산들 그 속에서 들리는 듯 주님의 음성. 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니 켈리님, 오늘은 친정언니 생일입니다. 친정엄마 모시고 또 오빠도 챙겨주고 본인도 아픈데 식구들 챙기는 언니가 너무 고맙고요. 저도 더 챙겨줘야 되는데 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애틋해지는 거 있죠? 언니, 생일 축하하고 우리 건강하자. 늘 주님 안에서 평온하길 기도해. 아멘. 네, 언니분 건강하시고 다른 사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언니분이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오늘은 생일이니까 더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길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생일 축하곡 띄워드립니다. 가득할 거야. 러비미 불러요.

김관호 님의 여정. 어제 퇴근하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데 왈칵 할 뻔했거든요. 네, 이 곡은 범사의 감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상하이 곰돌이 님, 오늘 제 여동생도 생일인데 늘 저보다 더 지혜롭고 어려운 일들 척척 해결해 주고요. 가장 좋은 친구고요. 무엇보다 10년의 기도로 완악한 제 마음을 돌려세워 복음 안에서 은혜로 기쁨으로 살게 해준,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모두 복음 안에서 살게 해준 복덩이 내 동생입니다. 신앙의 어머니이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세상 친구고요. 이렇게 자매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건강하게 우리 곧 만나자. 저 추석에 한국 가거든요. 아, 예, 저도 기다려지네요. 왠지 필사전도 꼭 갈 거예요. 동생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자매가 있는 집을 참 부러워하거든요. 여동생이든 언니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다른 거는 불만이 없는데, 아, 그건 좀 아쉬워요. 이렇게 신앙으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고 또 믿음 생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생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동생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잘 태어나셨고요. 건강하고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찾고 있는 곡인데 지선의 충만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나의 나댄 것은 허유미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언니 동생이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하니까 애니 김미라님도 또 명가님도 아유 당양너 언니 동생 있는데 그러네요. 푸상구님 아 동명

후임이시구나. 그리고 학교 선후배로 만나셨군요. 예. 바둑이님도 아이디 바둑이님도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반갑습니다. 장수 웰빙님 농장에서 땅콩 캐면서 찬양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님 아까 산책하실 때 바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어떤 음성이요? 내가 다 안다. 아멘. 현규유진부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오랜만에 휴가여서 아미산 주변을 거닐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힐링이 됩니다. 바람도 선선하고요. 밤도 좀 떨어져 있어서 한개 주워봤습니다. 이제는 가을이에요. 네. 바람이, 그리고 햇살이, 하늘이, 나 가을이다.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오님이 새벽 예배 시간에 들으신 하나님 선하시다. 이 곡이 저희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에 나서 이번 주 안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614 김주현 님도 모셨는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목포로 이사하는 거였거든요. 인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남편 고향이 흑산도여서 목포에서 명절 연휴 때 자주 또 왔었는데 좋았어요. 또 살아보니 좋습니다. 진도도 1시간이면 가거든요. 울림 삼방 세 번째 갔는데 또 가도 좋은 곳이에요. 어제 우리 그 얘기 했었는데, 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이루셨네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아보기. 그곳에서 더 건강하게, 또 주님 주신 자연을 누리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딱따구리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곡이 맞나 모르겠어요. 지금 새싹 표시로 하늘바다님께서 오신 분이거든요. God is enough를 신청하셨어요. 채널을 탐색하다가 선곡이 좋아 출첵을 처음으로 합니다. 예,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프레임과 지, 이자이. 함께 부르는 곡 God is enough라는 곡을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곡은 이 곡인데 말씀하신 곡이 맞나 모르겠어요. 주님으로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에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이길 원합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이명직은 1890년 서울 충정로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으로 유학해 동경 성서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인 경성성서학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그 후 경성신학교 교장, 서울신학교 교장, 서울신학대학 초대학장을 거쳐 명예학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53년간 서울신학대학에서 헌신했습니다. 이명직 목사는 또 교단 기관지인 활천의 주필을 맡으면서 성결신학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중복음과 성결론을 체계화했고 적극적인 저술 활동으로 성결교단의 신학적인 토대를 쌓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명직 목사는 성결교단 총회장과 재단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 찬송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는 시편 18편 2절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0: 사실을 알고는 지룡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룡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1: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뭉쳐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을

0: 1.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16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품고 오늘을 견디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 흘릴 힘조차 없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폭력과 증오가 멈추게 하시며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가슴이 무너진 자들이 외면당하지 않고 치유되게 하소서. 힘 있는 나라의 욕심 때문에 약한 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전한 피난처와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관심과 나눔을 통해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평화와 온전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위로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작은 평화 하나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화를 선택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자리교회 김은득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 16일 수요일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윤화가 부르는 찬송가 229장 듣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민호기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김형미가 전합니다.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94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94편. 주님,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정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문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무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시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의 허무함을 아신다. 주님,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악한 재판장이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윤례를 빌미로 재난을 만드는 자가 주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의인의 생명을 노리며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 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성경 낭독 시편 94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CL 여성중창단입니다. 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트리니티 승어즈입니다. 찬송가 468장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이어서 김동연의 찬양입니다. 치유하소서.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개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본문으로 진정한 친구 있습니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저는 소셜미디어에 함석헌 선생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의 한 부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말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거든 그도 행복이니라.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시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선배 목사님께서 짧은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꿈 깨세요. 짧지만 아주 정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와 명언에 감동을 받지만 그것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는 주님의 말씀은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고귀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거나 더 나아가 내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왼밤을 내밀기보다 먼저 분노하고 법적 대응을 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좋은 사람인가?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과 명언을 계속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석헌 선생의 이 시는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경은 진정한 친구, 참된 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잠언 27장이 그 해답입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의 본질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첫째, 진정한 친구는 편안함만 주는 관계가 아니라 불꽃 튀는 도전을 주는 관계입니다. 한번 대장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다. 무뎌진 쇠를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쇠가 필요합니다. 망치로 내리치고 거칠게 부딪히고 강한 마찰과 열 그리고 불꽃이 튀어야 비로소 날이 살아납니다. 이 과정은 결코 부드럽거나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구란 그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긴장감 있는 대화를 서로 나누며 서로 무뎌진 생각과 영적 나태함을 일깨워주는 관계입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 서로가 더 선명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둘째,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인격과 영혼을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본문에서

0: 얼굴로 표현된 히브리어 파님은 단순한 외모나 표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 존재, 영적 상태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말의 표현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 전체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체면을 세워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삶 속에서 인격과 지혜, 영혼의 깊이를 세워줍니다. 함께 있을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관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관계, 곧 책무 관계입니다. 책무 관계, accountability라는 개념은 원래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내리지 않고 여러 단계의 검토와 책임을 통해 오류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많은 금융사고가 예방되었다고 합니다. 이 원리는 신앙의 관계 속에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라고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고 때론 아프지만 진실한 지적을 하며 서로의 삶에 책임을 져줍니다. 본문에서 빛나게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바드는 본래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친구란 무조건 동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삶의 맹점을 짚어주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서로 바르게 세워주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진정한 친구란 단순히 정이 좋은 관계를 넘어섭니다. 내 삶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는 관계가 흐려질 때그 사람 안에 복음이 흔들리고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예배가 훼손되었을 때에 다시 불꽃으로 일으켜 세워 내 영혼에 서로의 영혼에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철과 같은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과연 그런 친구인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참된 벗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영혼을 밝히고 날카롭게 세워주는 진정한 벗, 진정한 영적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조수아가 부르는 만왕의 왕내 주께서, 클래식 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전도단이 부르는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들으면서 9월 16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어제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이던 서울숲교회 권유영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권유영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자랑스런 통합교단의 영적 공복으로서 생명과 진심을 다해 헌신하겠다며 목회적 환경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 말씀과 기도, 전도로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2차 결선 투표 끝에 강원노회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일 후보로 나선 영등포노회 시온성교회 박기상 장로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예장통합 111회 총회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11회 정기총회에선 부총회장이던 정영교 목사가 새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정영교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교회의 권징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 교육과 영적 갱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동막교회 송기선 목사가 826표를 얻어 602표에 그친 설화교회 전승동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손원재 장로가 선출됐고 총회 총무에는 박용규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110회기 총회장 이종화 목사는 새 회기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 전환과 소외된 이웃과의 연대 그리고 교단 내 소통과 일치에 힘쓰길 권면했습니다. 개회 직후 진행된 임원선거에선 신임 총회장의 직전 부총회장 김종희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제99회 총회 이후 12년 만에 경선이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선 장효수 목사가 당선됐으며 장로 부총회장은 단독 후보로 나선 황진 장로가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총회에선 교단 재정 자립을 위해 600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서대문 교육원 부지 개발 사업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어제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6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전임 총회장 김상성 목사는 국가와 교단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계 뉴스 최경배입니다.
0: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주인공인 듯해 보이지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나라 말의 역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자어는 다르지만 한글은 같다고요.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지면 역사라 그러잖아요. history라 그랬잖아요. 근데 동시에 한국말의 역사라는 말은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할 때 역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wonders 그럽니다. 놀라운 일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역사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기록해 가는 역사의 한 장면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것을 갖추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모세처럼 말이죠. 도대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걸까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조건으로 삼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과 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너 어부여서 안 된다든지, 어부이기 때문에 된다든지, 내가 이런 학벌을 가졌으니까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가문의 사람이니까 된다든지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너 사람 낚는 어부 되어보지 않을래? 그 말씀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것, 그게 조건일 수는 있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님 따랐어요. 그게 조건일 수는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조건으로 말한다면야 왕궁에 있을 때 불렀어야죠. 조건을 갖춘 것으로 말하자면 왕궁에서 힘을 쓸 만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100%야죠. 그런데 그는 이미 미디안의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격 없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건 없는 듯한데 만일 조건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요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제가 그랬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명령과 사명을 내리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그거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역사를 그에게 맡기시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뭐였냐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발을 벗게 하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붙잡게 되는 그것이 조건이라면 유일한 조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껏 묵상한 것 반복해보죠.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뜻은 구별한다, 떼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나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별해 두는 거죠. 이게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이루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놓을 수 있는, 구별해 놓을 수 있는, 혹은 구별해 놓은 것이 있는 인생이어야 된다. 그것이 물질이어도 좋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어도 좋고요, 여러분의 관심거리여도 좋아요. 그 관심거리에서 내가 조금 떨어져 나와서 구별되어 있다면 거룩함을 이루는 거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이 땅의 삶을 살아요. 이 땅에 살지 않으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그래도 그 세상의 삶에서 조금 떼어놓을 수 있는 훈련, 이게 거룩함이다. 그게 거룩함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거 아닌가 알 수 있다. 내가 이것은 도저히 잘라낼 수 없는데 진짜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한번 잘라내보자, 다는 못 잘라내도 조금은 잘라내보자, 다음에도 또 조금 더 잘라내보자, 그래서 뿌리까지 뽑을 때까지 잘라내보자, 이거거든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꿈꾸고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조금씩 잘라내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가 등장할 수 있다 그죠. 모세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써내려가는 일에 어떤 조건이 된다면 이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뭐가 되나? 거룩함을 추구했더니 뭐 어떤 일이 있길래 이거 추구해야 되나? 왜 이것을 조건 아닌 조건처럼 말씀하시나? 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거룩한 땅에 네가 섰으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시나? 뭐 때문인가? 그거 오늘 여러분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거예요. 12절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는 은혜를 입어요. 이게 거룩함의 결과예요.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은혜를 언제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꿈꾸게 될 때 주신다, 그런 거거든요. 함께 하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함께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을 해봐야 알지. 근데 진짜 사랑을 해보면요, 그래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막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저 연애 7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 해볼만 하지, 그런 거잖아요. 함께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이것은요 보통 힘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좀 다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쓸 수 있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 거룩함을 붙잡아야 되나? 이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따로 떼어놓아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 14절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스스로 있는 자래요.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려고 갔다 하십시다. 갔더니 백성들이 누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 하나님 신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아니 어떤 분인데?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답 같기도 하고 이거 얘기한다고 사람이 아나 싶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그래요. 이게 답이기도 하고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던진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하여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요? 그렇지, 나는 나지 내가 너겠어?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저죠. 더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세상은요 설명을 해야 돼. 제가요 이런 대학 나왔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이런 커리어를 가졌고요, 제가 돈이 어느 정도 있고요, 뭐 어쩌고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 아, 이 사람을 이 교회에 뽑을까 말까 그런다고요. 그렇죠? 자기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필요 없다고요? 설명이 필요 없다. 내가 난데 뭔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유명한 제품은요 설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것은 뭘 많이 해? 설명을 많이. 이게요 저 제품과 거의 똑같아요. 성분도 똑같고요, 뭐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중간 마진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같이 싸고요 뭐 어쩌고 온갖 설명을 다 덧붙여. 근데 유명한 건요 그냥 딱 놔두면 사갖고 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막 그냥 나는 나요. 야,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설명이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는요, 여러 조건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져요? 인과 그러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뭐요? 결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사업이 돼요. 가정도요, 조금 평화를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평화가 있어요. 남편이 무능해서 매일 돈도 못 버는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이 부인이 불어오면서 평화가 깨져.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스스로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조건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는요, 돈이 없어도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사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하여 존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있어야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다는 말은 자기가 완전히 스스로 충족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왜요?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조금 알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알 거 아니에요. 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온갖 커리어를 적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 황영택 목사입니다. 그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제가 요 정도밖에 안 돼도 아시는 아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모두 충족한 상태니까. 스스로 있다는 말은 스스로 완전히 충족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나야. 뭐든지 하려고만 하면 그냥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얘기할 때 늘 언급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어떤 것들을 선택해요. 아수르를 선택하고 애굽을 선택하고 바벨론을 선택하고 모압을 선택하고 뭐 이 나라를 선택, 자꾸 선택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왜요? 제가 스스로 충족한 상태인데. 그런데 자꾸 이 충족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처녀가 잉태한다고요? 말이나 돼요. 남자가 여자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요 잘 돼야 애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왜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붙잡고 우리의 신발을 벗어 주님 앞에 던져 놓는 일, 이 결단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요. 그럼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게 늙은 사람들은 잘 몰라. 젊은 사람들 알아. 답정너는 뭐냐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예요.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너 거룩함만 유지하면 내가 모든 것 해줄게. 여기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조건을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원칙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그래요. 제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해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나이가 들었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데 이게 나이도 들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려서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할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그러니까 거룩함, 그것만 있으면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다. 스스로 있는 그분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믿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요, 가정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요, 가정은 반드시 살아요. 저는 그건 믿어요. 근데 만일 아버지가, 어머니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놓치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문제 생겨. 저는 이건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요, 거룩함을 놓치면 문제 생겨. 저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가야 하는 일에 제가 몸을 바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전 그런 마음 진짜 별로 없어요. 거룩함만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 던지기만 하면요, 스스로 계신 완벽한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도 아무 문제 없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 잘라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거 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식들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의 거룩한 삶이 필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저는 자식 절대로 어긋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 주거든요. 거룩함을 기억하고 신발을 벗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자이거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위하여 떼어놓을 수 있는 용기,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력,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새 은혜교회 황영택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신경에 대하여 잘못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확한 사도신경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줄인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 대배 시간에 항상 사도신경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한 그때를 초대교회라 그래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2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그들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디모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시대가 2세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들 세기에서부터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해왔어요. 근데 뭘 신앙 고백을 할 거냐? 나름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또 마태가 전한 복음, 이렇게 사도들이 쓴 책을 가지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할 때 세례받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시켰어요. 3세기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도신경으로 이제 틀이 이렇게 잡혔어. 4세기가 되어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으며 사도적 기원과 설화가 나타났어요. 5세기 들어서는 현재 형태를 갖추었어요. 그 다음 10세기에는 완결된 형태로 오토 대제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함께 사방교회에서 공식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즉 사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했던 것들이 수세기를 지나가면서 수정되고 또 다듬어져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오늘날 가톨릭교회, 루터교, 그 다음에 성공회, 장로교, 모리비안교회, 감리교, 회중교회 등 여러 형태 기독교 교파, 기독교 교파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그것을 기독교 교파가 전례해서 교리 교육,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참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비판을 할까?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는구나. 두 번째로 성경을 안 받았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전체를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성령 받았으면 저런 말을 절대 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 보고 혹시 미혹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사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한 말이 없다고?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그렇죠? 성경에 삼위일체 이 말은 없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이 단어가 없다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얘기도 되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세 가지로 역사하시지만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런 전체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단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신앙 고백 안 해요. 사도신경하지 않습니다. 않고 왜? 안 해야 자기를 거기다가 재림 예수로 집어넣고 자기를 성령으로 집어넣고 성부 하나님으로 집어넣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거기 들어가려니까 사도신경 못하게 하더라.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약 27권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과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중보자도 한 분이시오. 성령님도 한 분인데 같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두 분이라고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 본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한 분. 응?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중보자가 예수님의 다른 누구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리아도 안 되고 이단 교주들도 안 되고 유명한 목사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에는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에 딱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원칙을 벗어나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서로 섬기고 친교하면서 이웃사랑을 나누고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인데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되죠. 안 하는 사람이 문제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자기 사리사역에 사용하는 이단들은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신경 내용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해를 해봤더니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성부 하나님. 둘째, 성자 하나님. 셋째,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하시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는다.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더라 이거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상세히 들어가서 보겠어요. 사도신경 첫 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경에 아들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뭐 이단 교주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이걸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이걸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한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과학과 의학을 초월한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없어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이렇게 임한 것은 봤지만 진짜 모습을 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죠. 네.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다는 거. 당연히 우린 그걸 지금 믿잖아요. 하늘이 오르사 승천한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주가 돼서 땅에 와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간단하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만 써놨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간단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대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낮아지라고 그랬구나. 이런 뜻으로 온유와 겸손하라고 그랬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뜻으로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구나. 이런 뜻으로 성령 받으라고 하셨구나. 이게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갈수록 성장하는 거죠. 큰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대. 예수님이 뭐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 근데 진리의 성령 그랬죠? 여기에 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진리의 성령. 즉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진리의 성령,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거룩한 영이 와서 예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져요. 이해는 해요. 이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가끔 가다가 진짜 하나님 계실까? 천국 있을까? 지옥 있을까? 안 믿어줘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신 분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안 믿어지는 분.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손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목사님 진짜 천국 있어요? 그러더래.

돌아가시기 전에 안 믿어지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믿어진다고요. 성령이 그 안에서 믿어.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인침을 받았대요. 우리가 특세 기간에 요한계시록 배웠지요? 하늘에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그 외에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인침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 받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냥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 돼요. 고넬로 가정에 고넬로가 기도해서 베드로 초청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환상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와!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하고 자기 동료들한테 가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성령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간절히 구하면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공회와 이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공회와 하나님이 사람의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고백이 네 번째로 나오는데 첫째가 거룩한 공회는 뭐냐? 쉬운 말로 거룩한 교회. 왜 교회를 거룩하다 그러냐? 교회 나와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아. 또 죄를 지면 그때그때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깨끗한 사람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다. 에클레시아 이 뜻이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 그래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가정집, 동굴 이런 데서 다 모였어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공적인 모임 그래서 공회라 이렇게 한문으로 어렵게 써놔가지고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나보다 번역하라 그랬으면 거룩한 교회 이렇게 번역했을 텐데 저는 무식하거든요. 무식하니까 쉬운 말밖에 할 줄 몰라요. 어려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쉬운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공회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를 왜 하느냐. 사도행전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나와요.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무슨 짓을 했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죽이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해서 스데반 집사 가서 죽이라고 할 때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가서 그 죽인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종교 지도자의 모임이에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거기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초대교회 1세기에서부터 10세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거룩한 공회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누가 나쁜 단체 이름을 쓰겠어요? 아무도 쓰는 사람 없지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이 나쁜 걸 갖다가 거기 여러분 무슨 단체 이름으로 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회사 이름 빨갱이 당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회사가 되겠어요? 다 좋은 이름 쓰죠. 천사당 하면 회사의 명을 마귀당 그래 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다 좋은 이름을 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거룩한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단어라는 것을 아시면 오해될 것이 없습니다.

0: 장담,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섬기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이웃사랑을 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 다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렇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 사해 주는 거 믿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당연히 영생 얻어서 천국 가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을 거예요. 야, 다윗아, 너 같은 사람 없다. 너 같은 사람 다들 받을 줄만 알지 너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숙제는 드리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아니면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나씩 다 만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숙제 드렸어요? 저는 만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써요. 그래서 제 것을 여러분한테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이 창조자라는 게 저한테 꼭 필요해요. 왜? 온 우주를 만드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 능력으로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공급자시며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냐? 코로나 때 딱 터졌는데 기도하니까 너는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코로나 3년 지나가는 동안에 저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처럼 막 그냥 뭐 주사 맞으러도 안 다녔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호자로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거짓 종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거짓 종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경을 반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속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복입니다. 결론으로 사도신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사도신경의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고 우리는 더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뜻을 알고 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 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에서 6번입니다.
2: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좋은 아침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감을 생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0: 오늘 아침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다시 서로에게 돌아가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이지요.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새로운 곳을 찾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돌아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혹시 이번 추석에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마음에 서운함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얻는 복된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몸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마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참된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 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1: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예전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하루에 네 끼, 다섯 끼를 먹기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들에 나가기 위해 먹던 새벽밥이 우선 있었고요.

한참 일한 뒤에 먹는 새참도 있었고 여기에 아침, 점심, 저녁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었죠. 그래야만 온종일 들에서 힘을 쓸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몇 끼를 채워 넣어야 할까요? 한 주의 중반까지 오느라 제법 힘을 썼고 또 앞으로 그만큼 더 나아가야 하니까 오늘은 수요일 몸을 움직일 육의 양식도 또 지친 영혼을 채울 영의 양식도 든든히 채워야겠습니다. 잘 먹고 잘 채우고 다시 힘을 내보는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Good Music Station CBS FM.

I have a song I love to sing. 나 속죄함을 입은 후 For a thousand tongues.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연결된 접속곡 메들리였습니다.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9월 16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여러분의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준희님의 아내분께서 잠시 후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신대요. 수술이 안전히 마무리되도록 함께하소서. 아멘.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신청하셨습니다.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서울 종로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중노라라는 닉네임으로 오셨고요. 오이기쁨님 새벽별을 보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 다잔소리님 아이고 간밤에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응급실 다녀오셨대요.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게시판이네요. 9월 16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죄짓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찾으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니라 숨어있는 존재를 다시 불러세우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바쁜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잃어버리죠.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를 좇아 걸음을 맞추고 누군가를 닮으려 애쓰는 사이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저 뒤편에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저마다 고유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답게 사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지으신 이의 뜻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남의 인생을 흉내내며 사느라 지친 마음에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은 오늘도 다정하게 찾아오네요. 숨은 자리에서 나와 본래의 나로 서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샬롬, 뚝방길과 숲길을 슬로우 러닝하며 함께합니다. 김명자님,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여유 있게 잘 듣겠습니다. 편정욱님, 예, 한 주에 딱 중간에 쉬는 날이 끼어 있으니 좋은데요.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mansion over the hilltop,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문자 뒷자리 2300번 쓰시는 분은 다니시는 회사가 오늘 창립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와, 축하드립니다. 근속 직원상을 받으시는데 20년 근속하셨다고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우리 프로그램이었대요. 10년 됐을 때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렸다고요. 그 이후로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엔 두근거리고 설렜던 것 같은데 올해는 무덤덤한 듯해요. 그래도 상을 받으면 떨리겠죠? 사랑하는 광노원 엄마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10년 때는 마냥 굉장히 좋았는데 근속 20년 때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10살을 더 먹었으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더 잔잔해진 거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에너지가 좀 줄어든 거겠죠. 우리 청취자분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롤케이크 쿠폰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근속 30년 됐을 때도 우리 또 소식 나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이 프로그램에 없고 다른 프로그램에 가 있다면 그 프로그램으로 꼭 찾아와 주시고요.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여.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내 앞에 놓인 하루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짓누를 때, 그럼에도 너만 보면 세상이 괜찮아져.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겠습니다. 레인보우 앱의 조이포유 채널에서 2부 이어가요.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5: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3: 박성태의 뉴스 쇼.
1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은 문과라 치료제 성능은 알 수 없다라고 답했고, 배우자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열린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주요 장면 잠시 후 1부 뉴스연구소에서 여야 패널과 짚어보고요. 이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관전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어제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의 정쟁 속에서도 입법은 협치를 이루겠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죠. 이미자 의원을 만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댄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선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재영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8: 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공방전.
6: 예, 어제 공방전.
8: 네.
6: 공방전이 사실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고성이 난무한 게
8: 네,
6: 맞는
8: 맞습니다.
6: 것 같아요.
8: 어제 한 14시간, 그러니까 어제 오전 10시부터 해서 자정 직전인 밤 11시 58분까지 진행이 됐는데
6: 예.
8: 정말 뭐 내내 고성, 막말이 오갔고 이제 평가는 한방, 결정적 한방은 없었던 맹탕 청문회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6: 예.
8: 주요 장면들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9: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10: 후보가 이 식약청에 문자한 그 제넨셀의 동물 실험도 조작되었다. 식약청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 이거 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9: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그런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는 것뿐입니다.
10: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9: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는
10: 판결문도 못 읽어요?
9: 제가 알 수가 없고요.
8: 네, 주요 장면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장면은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가족 관한 의혹을 해명하다가 눈물을 보인 거예요.
6: 예.
8: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 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에 이제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진우 의원 등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이 조합이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겨서 이제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런 특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니까 이걸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발달 장애인들을 계속 돌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보인 건데요.
6: 예.
8: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뭐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 청문회를 보고서는 이제 눈물만 남은 청문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오후에 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를 두고서 오전에 눈물 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이런 질문해가지고 또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라서 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6: 예.
8: 네. 그리고
6: 쉽게 눈물을 면 갱년기냐 네. 이렇게 부른 거죠. 예.
8: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장면은 그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그 김민전 의원이 그 제넨셀의 치료제 후보물질 동물 실험에서 햄스터가 폐사했는데도 관련 자료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저는 문과다. 치료제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해서 그러면 그 정도로 전문성이 없고 잘 모르는 분야인데 왜 특정 업체 민원을 받아 시약처장에게 직접 전화 했느냐 이런 논란을 산 대답이었습니다.
6: 예.
8: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그 공소취소 관련한 입장이었는데 과거 이제 의원 시절에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어제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0: 그리고 또 조작기소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어 통과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는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된다고 해도 제 의견은 반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청문회장 밖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또 설전을 벌이긴 했는데 그동안 이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과 관련해서는 이 자료들 어떻게 입수한 거냐 이런 문제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 캐비넷의 자료를 유출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장 밖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이제 장외 청문회를 이어갔는데 이제 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SNS에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고 오후에는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김 후보자의 답변에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과라 모르는데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로비한 게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공익 제보자의 신원을 밝힌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밝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어제 청문회에서는 또 뭐 악마 논란도 있었고요. 여러 좀 막말 논란이 있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한 장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1: 예. 그래서 뭐 새롭게 나온 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의혹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얘기도 된 바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씩 저희가 쟁점별로 패널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쟁점은 당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임상 이상에 대해서 신속히 절차를 철회해달라고 했던 게 공익적 고충의 민원 전달이냐 아니면 양모 씨 가까운 지인의 사적 청탁이냐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2: 해명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을 통해서든 김승건 후보자 본인의 입을 통해서든 또는 뭐 한동훈 의원의 문제제기를 통해서든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김승건 후보자의 답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충분한 답변이 나왔느냐 그걸 이제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2: 근데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눈물 장면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눈물을 이제 흘려야 하는 대목에서 흘린다면 그건 뭐 유권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아 저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 눈물을 흘린 대목이 아 우리 저 배우자가 죽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발달 장애인들 돌봐야 될 사람 이 부분이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공감되지 않는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감되지 않는 설명에 대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같이 눈물을 흘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뭔가 해명이 끼리끼리 되는 것 같다. 이게 같이 공감이 되면 괜찮은데 유권자들이 민주당 사람들만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였고 김승원 후보자 또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에 대한 이런 이 방금 말씀하신 의혹과 관련된 질문은 피의사실 공표다. 다 기소유예가 된 것은 기소가 이제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법적인 어떤 쟁점이 돼 있는 그리고 기소유예 한 사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후보자가 청문회에 올라가면
1: 예.
2: 어떤 문제제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1: 그러니까
2: 그것도 이제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대목이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워낙 이제 뭐 서로 고성을 지르고 이래서 사실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디오가 겹치고 이래서.
1: 예.
2: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좀 억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실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민하 평론가에게 보통 맨 처음 묻고 비판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 있냐 보고 그 방향 쪽으로 다음 질문을 보통 드리거든요.
2: 아, 제가 그런 중대한 역할을 여기서
1: 그럼요.
2: 하고 있군요.
1: 네, 어떤 뭐랄까요 가르마를 타는 느낌. 근데 비판의 방향이 민주당을 향해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하원기 대변인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3: 저도 뭐 전반적으로 국민의 불신 자체를 해소하는 그런 청문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3: 어제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보니까 새로운 게 뭐 하나 나왔던데 검찰 수사 보고서에 강 씨가 임상 결과를 부풀려 김승원을 속였을 가능성이 적혀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1: 예.
3: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사실 그 제넨셀 대표한테 김승원 후보자가 속았을 가능성이 수사 기록에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1: 예.
3: 제일 본질적인 건 어쨌든 김승훈 후보자께서 그 양모 씨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뭐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이냐 아니면 사적 동기냐가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이권 개입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민원을 들어줘서 그게 승인이 돼서 뭐가 잘 되면은 돈을 번다라는 것 정도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규

0: 기관의 장에게 전화를 거는 건 위법은 아닐지라도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저는 핵심적인 쟁점이고 불신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0: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그 어디 방송이나 아니면 청문회장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문제 제기하는 쪽을 비판하는 걸로 일단은 뭐 일종의 물타기일 수도 있고 일종의 프레임 전환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유효하게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들 살펴보고 왔는데 뭐 보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언론 두 개의 조간만 사설만 좀 소개를 드리면 한겨레에서는 이제 부적절 청탁 논란 해소 못한 청문회 이런 제목으로 내용은 이제 특정 기업의 이권과 관련된 사안 특히 임상시험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사적인 부탁을 받고 규제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사설을 올려놨고
1: 예.
0: 경향은 조금 더 세요. 김승원 임명 여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대통령께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보 사이드에 있는 시선만 보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시에는 어쨌든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요 이 10일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비슷한 의견으로 말해주셔서 제가 이재영 의원님에게는 이제 김성원 후보자 측 입장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성원 후보자 측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문과라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라는 부분은 본인은 절차가 좀 막혀 있는 것 같으니 식약처에서 이걸 좀 빨리 해달라. 당시 코로나 시국에 치료제가 우리나라 치료제가 된다면 좋은 거 아니겠니? 그니 식약처가 좀 빨리 검증해봐라는 차원이었고 이 검증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라는 게 이제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 그 문과라서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녹취록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임상실험에 들어가면 수천억을 벌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1: 이권이 걸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2: 그렇죠.
1: 말씀이신 거죠?
2: 그러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좀 밝은 거였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이제 우리 하영기 부대변인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 어제 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를 메신저와 이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의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오늘뿐만 아니고 이전부터 보면은 진보 진영의 언론 매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강도가 셌다. 따라서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말은 공허한 메아리였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1: 예.
2: 좀 뭐 해결이 안 됐죠. 아무것도. 근데 해결이 안 됐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강행은 되지 않겠습니까 임명이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 정부가 받아낼 수 있을지 이제 곧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그 개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적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좀 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용해인 사건도 있었지만 김승원 이 장관 임명이 계속된다면은 강행을 하게 된다면은 절대로 이 정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는 아니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절차를 빨리 해달라는 얘기였어도 이권이 개입된 걸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당시 김성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런 건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인데 예. 김이나 평론가님.
3: 뭐 이권이 걸려 근데 그 대목은 이제 김성원 후보자가 그 이전에 이제 설명을 한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권이 걸려 있다는 거는 알았죠. 그런데
1: 예.
3: 그 이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봐라. 이게 이제 김승원 후보자의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1: 예.
3: 그 부분까지 보면은 이권이 걸려 있으니 여기 복마전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함부로 이제 들어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
1: 예.
3: 그러니까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걸 강조를 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어제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면 어제 설명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문과라서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1: 예.
3: 했는데 그 메일을 보고서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 판단을 했거든요. 90% 이상이 나오네. 이건 뭐 그럼 되겠네. 이렇게 이 답을 한 게 있잖아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정 정도는 판단이 가능했던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문과지만
1: 예. 예.
3: 수많은 숫자와 여러 가지 과학 지식에

0: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보고, 그러니까 이 보고 내용이 무슨 뭐 전공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서
1: 예.
0: 그래서 어제 해명이 불충분하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고 앞에 말씀 중에 이런 설명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 검찰이 왜 수사했느냐. 내가 검찰 개혁에 앞장서서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언론은 왜 이렇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느냐. 아 이것도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내가 선봉에 서서 그렇다.
1: 예.
0: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런 사실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것을 선봉에 서서 이제 그러한 법안을 처리했는지는 그래서 언론의 어떤 보도나
1: 언론이 꼭 김승원 후보자가 언론중재법 등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악의적이다,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는 게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인데 언론 김승원 후보자가 그 선봉에 선지를 잘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0: 저는 평론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부각이 되지 않아서인지 잘 몰랐고 박성태 앵커님은 아셨습니까?
1: 저도 그닥
0: 예. 그럼 뉴스를 좀 꼼꼼히 보십시오.
1: 아, 예, 죄송합니다.
0: 저는 몰라도 예. 박성태 앵커님 아셔야 되는데. 예. 근데 아무튼 간에
1: 검찰 개혁을 주로 얘기하셨었죠. 예.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너무 에스컬레이팅 돼 있는 부분은 이런 건데 제3자 뇌물죄나 부정청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1: 예.
2: 제가 봤을 때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3자 뇌물죄는 어쨌든 제3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게 하거나 강요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부정청탁은 김승원 후보자가 뭐 그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뭔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식약처의 매뉴얼 자체를 파괴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식약처의 가부를 놓고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했다기보다는 절차를 챙겨달라고 한 건 맞긴 한데
1: 예.
2: 근데 저는 좀 미숙했다고 생각하고 이건 공익 민원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대응을 할 때 초선 의원으로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내가 뭐 이를테면은 이제 막 국회의원 시작해가지고 이 민원이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의정 활동 안 했다. 이렇게 아마 대응을 했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공익 민원이라고 하고 시작해 버리니까 앞에 뒤에게 이제 이를테면은 반론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래서 뭐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패널 분들이 이렇게 이런 논조로 말씀을 안 하시던데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민심을 알고 있다고 해야 좀 덜 뻔뻔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재용 의원님이 이권에 개입된 걸 알고 있지 않았느냐 김승원 후보자가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당시 21년 10월 7일 양수진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당시 의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회사에 300억 들어오면서 투자 유치가 되고 내년에 상장 준비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이 앞에 있던 말이 한동훈 의원이 생략했던 여기가 복마전이야 라는 로비가 치열해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맥락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회사가 투자 유치가 걸려있는 안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 맥락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예. 게다가 본인이 설명을 절차에 대한 불공정을 살펴봐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개입하면서 이 절차를 불공정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1: 예.
3: 게다가 지금 사실 주가 조작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향후에 일어나긴 했지만 거기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임상실험이 됐을 때 이게 통과가 됐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큰 돈을 번다라는 걸 알았고 비록 본인한테 직접적인 금전이 오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지를 한 거를 또 표현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예. 야 나는 후원금 500만 원밖에 못 받아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양 씨한테 네가 잘 돼야지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네가 잘 돼야지라는 건 뭡니까? 그 회사가 이렇게 돼서 수천억을 벌게 되면은 너도 돈을 벌게 될 거야라는 게 뭐 그게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 아닌가요?
1: 예.
3: 그럼 그 관계 속에서 향후에 어떻게 그 후보자한테 금전적 이득이 혹여라도 왔을까라는 거는 상상의 영역에 또 맡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의혹이 있으면 뭐를 합니까? 수사를 하죠.
1: 예.
3: 수사를 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금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문과라서 못 알아들었다. 왜 이게 내 책임이냐, 식약처에서

0: 제대로 판단했어야지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리고 그거에 동조해주고 같이 울던 뭐 위원장 같은 모습, 이런 걸 예. 보면서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조금 눈 깔아서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밤에 청문 준비단에서 사과했다는 말씀을 그런
2: 뒤에 예. 요 얘기 조금 덧붙이면
3: 다 문과시죠. 네. 네.
2: 조금 덧붙이면은, 문과인 제가 좀 덧붙이면, 뭐 문과 얘기는 아니고,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하면 그 회사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들어주면 안 되는 민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이제 분명히 하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왔더라도 양모 씨한테 당신하고 나는 지금 너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받아줄 수가 없는 민원이야. 다른 다음 예.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잘못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재용 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논리로 검찰이 수사를 한 거예요. 애초에 검찰 수사는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 언론이 보도한 거니까.
3: 예.
2: 애초에는 김승원 의원이 이거 해주고 10억 받았다라는 제보를 받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3: 예.
2: 근데 그 10억 받았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하지 못했고 그 10억 받은 얘기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후원금 500만 원 받은 거 요거를 이제 일종의 뇌물 요 이런 것으로 가서 예. 이제 판단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기소유예가 된 거잖아요.
3: 예.
2: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승원 후보자가 돈을 받기로 한 거 아니냐, 또는 이후에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나중에 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상의 영역일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검찰 수사가 사실 한번 지나가긴 했다. 요거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이제 요거를 확실하게 끊지 못한 부분에서 이 청문회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진 바 있으니
3: 예.
2: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청문회를 보고 아, 이 정도면 해명이 좀 됐을까, 또는 선전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지, 아니면 별게 없었다.
4: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질문이 그냥 예상했던 수준에서 이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3: 예.
4: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그 꼭 낙마를 시켜야 된다 이런 기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지금 사실 좀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3: 민심이.
4: 평가가
3: 예.
4: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좋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사실 그 질문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런 아까 주가 조작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자본시장법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도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3: 예.
4: 그리고 또 이런 뭐랄까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문성, 정책 역량 이런 것도 더 파고들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보다는 이제 겉도는 의혹들 중심으로 했다는 점들이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 들고, 민주당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크게 한 방은 없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3: 예.
4: 그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는 분명히 이제 임명은 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지지율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지지율은 좀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은 하긴 합니다.
3: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사퇴하세요라고 하지만은 정작 사퇴하면 머쓱해지는, 그냥 자리를 지켜서 반사익을 누리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는군요. 있다는
4: 네,
3: 거군요.
4: 네 맞습니다.
3: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질적인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좀 짚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혹,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두 번째 의혹입니다. 주진 의원이 주로 제기한 의혹인데,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적 기업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해왔고 여기에 자녀들도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급여를 받았다. 또 해당 기관이 수원시에 어떤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특혜를 받았다. 이게 다 김승원 후보자를 통한 특혜 아니냐, 이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눈물이 나왔어요. 이 해명.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의 해명은 이겁니다. 크게 돌봄 장애인,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돕는 돌봄 조합인데 웬만한 분들 안 하려고 한다. 주진 의원님 아드님은 거기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이런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2: 그러니까 이것을 뭐 특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네.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걸로 반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 예.
2: 물론 일부 사실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다소 이제 그 해명의 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이제 힘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에 다니는데 교수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뭐
3: 예.
2: 이렇게 간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실관계로 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한 게 아니고 이 정서에 호소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3: 예.
2: 그런데 이 대목은 뭐 정서에 호소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문제 제기한 쪽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가 이제

0: 틀렸다라는 것을 예.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정서에 호소할까? 그러면 그것은 정서에 호소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잘 해명이 안 되는 사안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게 어제 대표적으로 그 눈물 대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과 해명의 방식이 충분히 이제 납득할 만한 그러한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할 거다라고 봅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
2: 저는 이 발달장애인에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힘든 부분을 이렇게 봉사로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1: 예.
2: 일단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감정에 호소했다는 거는 글쎄 법무부 장관으로서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과연 적절했는지 과연 그것이 국민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힘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에 하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1: 예.
2: 그리고 그거에 만약 특혜가 지어졌다면 권력을 통한 그것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해명을 못했다라는 부분. 왜냐하면은 지금 이 단체가 소재한 곳이 수원이죠. 그리고 예. 지금 후보가 수원갑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위치를 옮긴 게 아니죠. 하여튼 그 와이프가 부인님께서 이걸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제넨스라고 뭐 비슷한 맥락이라도 볼 수 있는 건데 정치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본인의 가족이 관련되어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면 뭐든지 특히 국가의 뭐 정책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거나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거기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일단.
1: 예.
2: 그거에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자기 안에 자기가 있는 지역구 안에서 시청에서 특혜를 봐줬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다라고 부인의 녹취록까지 남아있는데
1: 예.
2: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잠깐 그러면은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굉장히 날카롭고 때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걸 할 수 있겠어? 그거 못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대통령인데 공소취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드립을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이 해명조차도 글쎄요 눈물이 한번 뭐 날 수도 있는데 그 좀 부적절해 보였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사적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특혜 이건 별개로 봐야 된다. 특혜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시죠. 한기 대변인님.
3: 뭐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기관에 후보자 가족이 있었으면 설명해야 할 사안은 맞는데 이게 이 과정에서 뭐 대단한 특혜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의혹 제기하는 측에서.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월급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그 막 혼재돼 있는데 매년 30%씩 막 임금이 인상됐다 이런 식으로 막 공개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 이제 총합이 그렇다는 거고 여기는
1: 인건비 이제 총액이
3: 예 배우자 장남 차녀 이렇게 세 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뭐 장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60만 원 받고 시작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280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고 차녀 같은 경우에도 뭐 대단히 엄청나게 뭐 돈을 받거나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1: 예.
3: 그래서 보니까 업계 기준선을 찾아보니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원장 과장 월 기본급 권고는 1호봉 298만 원, 최고 35봉 565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516만 원이면 이제 19, 25호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있는 액수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서에 호소한다고 일주일 정도 버티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세계 센터가 이제 경기 파주 수원 안산 뭐 이런 데 있는데 정원 30명 중에 16명만 입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이용자가 아니라 그 돌봄 노동자가 없어서
1: 예.
3: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시설은 채용 공고를 18번씩 내고 그랬는데 이게 막 경쟁이 치열하고 돌봄 노동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시설에서 무슨 그 재원 유출을 하려고 하는 그게 경쟁이 치열하면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예. 힘든 일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서 뭔가 이 20명이라도 조금 그 지원이 되게끔 편의를 봐줬다 하면 그게 진짜 다른 경쟁하는 어떤 협동조합이나 업체들을 전부 제치고 뭐 권력을 행사한 특혜인지 아닌지는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 좀 더 입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걸 건조

0: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예, 저희가 김수건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에 대해서 쟁점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김수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 식약처 로비 의혹과 돌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의원이 검찰 캐비넷에 있는 자료를 유출해서 공격하고 있다. 이거는 검찰의 못된 버릇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3: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의 어떤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뭐 백보 양보해서 재판 과정이나 이제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예.
3: 뭐 두 사람 간의 뭐 녹취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평가라든가 또 수사 자료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법조인들이 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처리 계획서.
2: 예.
3: 이거는 검찰 밖으로는 나온 걸 본 적이 없다는 문서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어쨌든 간에 어떻게 입수를 해서 한동훈 의원이 요거를 문제 제기하는데 근거를 쓸 수가 있었느냐? 결국 이제 검찰 내에 어떤 협력하는 어떤 그러한 뭐 방식으로 검찰 내에서의 어떤 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냥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방어, 한동훈 의원의 공세에 대한 방어 뭐 이런 차원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공론의 영역에서는 이 부분은 향후에 짚어볼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예.
3: 근데 나머지 이제 모든 해명과 모든 방어가 한동훈 의원의 어떤 부적절한 공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이제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2: 예.
3: 여당의 방어가 한동훈 의원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얘기를 여기다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2: 예, 이재영 의원님.
4: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한 이런 여러 가지 언행들, 행동들, SNS 보면 참 바쁘게 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2: 예.
4: 근데 그 가끔 내용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특히 뭐 몇 개 단어라든지 좀 나가는데 앞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2: 예.
4: 사실 이 이슈를 끌고 왔다라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 이슈를 끌고 왔다.
4: 예. 그리고 지금 자꾸 자료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별개 이슈라고 봐요. 그럼 어디서 얻었냐, 어떤 방식으로 얻었냐 이거는 그게 뭐 수사의 대상이 되든 뭐의 대상이 되든 그건
2: 예.
4: 나중에 뭐 따져본다 하더라도 사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헌법에서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 면책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언과 표결의 그 자유가 있단 말이죠.
2: 예.
4: 그래서 결국엔 국민 알 권리를 가지고 그것이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 결국에는 어디서 자료를 얻었든 그것이 만약 공익에 부합하다면은 국회의원으로서 그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게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예.
4: 그래서 이 사실을 안 관계에선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한 김에 좀 제대로 했다. 아까 이제 조태흠 기자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장외 뭐라 그랬죠? 청문회가 열렸다. 진짜 이번 청문회만큼은. 청문회 그 현장보다 그 전까지 관계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장외 청문회가 훨씬 더 이슈를 뜨겁게 만드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2: 예.
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나름 이슈를 잘 끌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예. 뭐 좀 디테일에서는 과한 측면이 없잖아 있어 보이지만 이번 이슈를 한동훈 의원이 잘 끌고 왔다. 나는 친 오세훈계 이재용 의원님의 이제
4: 그거 다시 한번 꼭 말씀해 주세요. 저 친 오세훈계 맞습니다.
2: 친 오세훈계 이재용 의원님의 평가였어요. 이제 포지션을 알고 그분의 발언을 좀 들어야 돼서.
5: 네.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말장난에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논리만 놓고 보면 본인이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 예.
5: 근데 우리가 공익 제보라고 하면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시스템대로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그 시스템 내에서 암장하거나 은폐한 걸 내부자가 이거 봐라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통 공익 제보라고

0: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명박 정부 때 장진수 주무관이 이제 국민 불법 사찰에 같이 동참했었는데 양심 고백하는 사례.
1: 예.
0: 그리고 뭐 최상병 사망 사건 당시 김규현 변호사가 했던 사례 이런 것들. 공익 제보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없는 경우. 시스템도 그거를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경우. 이거거든요.
1: 예.
0: 한동훈 의원께서 지금 여론 재판처럼 이렇게 막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흩뿌리는 그 자료들 중에 시스템이 암장하거나 은폐한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다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검토되었던 자료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편취하거나 취사 선택해서 대중에게 뿌리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공익제보입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 절차나 사법 절차 같은 것들 그 과정에 있었던 자료들을 다 입수해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그 상임위장이나 대중들한테 뿌리면서 이거 봐라 지금 수사 결과는 저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런 녹취록이 있었다라고 해도 다 되는 거게요?
1: 예.
0: 그러니까 국민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 알 권리가 모든 걸 다 정당화시켜 주진 않아요. 우리가 수사 절차나 뭐 사법 절차나 이런 것들이 폐쇄적인 단계에서 증거 검토하고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대중들한테 공개돼가지고 정서에 호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시스템이 기관이 따져가지고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검사 11명이나 동원돼가지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 과정에 있었던 자료들 자기가 뽑아가지고 대중들한테 뿌려서 저런 식으로 여론 몰이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 혹시 반론?
2: 아니요. 그냥 뭐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취지에서 그냥 한동훈 의원이 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는 뭐겠냐. 잠깐 민주당이 그럼 한동훈 의원 하나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1: 예.
2: 예. 저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요. 지금 청문회를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은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이 진짜 청문회 문제 있다. 그럼 우리가 수시로 얘기하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적점 아닌가요? 어제 그 청문회를 보면서 또 저러고 앉아있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지 않았겠어요?
1: 예.
2: 그렇다면은 진짜 이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 문제 제기를 한동훈을 공격하고자 청문회 시간까지 할애하더라고요. 오히려 띄워준 결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띄워준 그 꼴밖에 안 났다. 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3: 그 부분에서 조금 덧붙이면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이러한 종류의 문제 제기가 저는 전략적인 어떤 뭐랄까 고려가 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의원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쭉 펼쳤잖아요. 문제를.
1: 예.
3: 문제 쫙 펼쳐놨으면은 그 청문회 당일에 뭔가가 마지막 카드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가 그동안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막 답을 했는데 청문회 당일에 봐라 이걸 보면은 이러한 이제 답이 다 말이 안 된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결정적인 어떤 근거다. 이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게 부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3: 그냥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 본 게임 하기 전에 예선전에서 다 그냥 이 진력해가지고 힘을 소비해가지고 그 슬램덩크처럼 되는 거죠. 만화 슬램덩크에 예. 보면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다음 토너먼트로 가지 못하잖아요. 사진만 남고 그 비슷한 예. 느낌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그러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뭐 한 명의 무소속 의원으로 대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시는데 이 문제 제기가 지금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이제 뭐 이 말이 되지 않고
1: 예.
3: 별로 그렇게 중대하지 않고 이건 억지가 많다.
1: 예.
3: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재영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절대 한동훈한테 밀릴 수 없어. 이 분위기가 되면서 오히려 존재감 키워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양쪽에 미스가 있다고 봅니다.
1: 제가 이 질문은 단답형으로 드릴게요. 지금 사실 어제 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가지고 있던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이 안 됐다는 평가가 앞서 이제 오늘 아침 신문들 사설에서도 그렇고 뭐 진보 언론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나오는데 임명을 할지 안 할지 단답형으로 이재용 의원님
2: 한다.
1: 예.
0: 할 것 같습니다.
1: 민주당 예. 조태임 기자.
4: 합니다.
1: 예. 김민하 평론가님.
3: 임명을 하고 분위기 좀 안 좋아지겠죠.
1: 네. 임명하라. 다들 이제 저희 네 분 패널은 나 임명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4: 네, 이재명 대.

0: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18일에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 기자회견 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예. 어제 이제 공식화를 했어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이제 100여일 만에 열리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90분 동안 진행되는데 실시간 이제 국민 댓글도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은 왜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느냐. 뭐 특별한 계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청와대 공식 설명은 최근 여러 현안을 놓고 대통령 의 직접적인 설명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늦추기보다 이 타이밍에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설명인데요. 청와대는 이번 회견에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밝히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설명할 것이다 예고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국정 지지율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번 기자회견이 지지율 하락 때문에 열리는 것이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진 않았는데 지지율에 담긴 국민의 평가와 시선을 무겁고 책임 있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될 현안들이 좀 쌓여 있는데 일단 이제 우선 인사 문제가 있고요. 용해인 이제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행태에 대해서 아직 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할지, 공소시효와 연임 기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을지,
1: 예.
0: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좀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1: 예, 18일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9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지금까지 보면 늘어날 것 같긴
0: 늘어났죠.
1: 해요. 예. 어떤 얘기 가장 중요한 쟁점, 대통령이 물음에 답해야 될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2: 대한민국이라는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답해야 될 쟁점은 예를 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까지 이어진 이제 수사기관의 권한 문제라든가
1: 예.
2: 그 경찰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언론과 이 여의도 정치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을 것 같고 오직 연임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는지
1: 예.
2: 이게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방점이 맞춰질 것 같고 오늘 언론 보도 종합해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분위기 보면은
1: 예.
2: 뭔가 얘기한다. 근데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아마 확실히 선긋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약간 넘어야 될 산이 지금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사건 포함해서 조작 기소된 거라면 당연히 공소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 이전에도 그런 워딩을 그렇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 그렇죠.
1: 근데 네. 조작 기소라면 당연히 공소는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2: 그렇죠. 근데 이 전제를 깔고 그 다음 얘기를 하면 그러나 뭐 공소 취소 예를 들면 그러나 조작 기소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빼주시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꼬리가 달릴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 이번에 이 특검법으로는 안 하더라도 법무부 검찰 미래일을 통해서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막 이럴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할 거면은 연임 개헌 문제라든가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특히 저는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메시지가 나는 연임 안 합니다라고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1: 아, 그래요? 예.
2: 왜냐하면 연임을 못 합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음 대통령도 얘기해야 될 수 있고 그 다음 대통령도 얘기해야 될 수 있고
1: 예.
2: 취임 선서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1: 아 그런 또 맥락이 있네요.
2: 그럼 예. 우리 헌법은 형해화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얘기를 할 거면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완전한 변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한 기자님.
3: 뭐 저는 지금 사실 국정 성과가 괜찮은 부분도 있거든요. 경제적 지표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OECD에서 경기 선행 뭐 지표 지수 이런 거 보면은 회원국 중에 뭐 1등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정치적 어떤 프레임들이나 현안들에 묻혀 가지고 확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1: 예.
3: 이거 언론 탓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민주당이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뭐 좀 대표적인 것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연임 개헌 관련한 어떤 시선
1: 예.
3: 그리고 뭐 공소 취소 관련한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뭐 후보자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아까 잠깐 다뤘지만 이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1: 예.
3: 그래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임 개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에게 연임 안 한다라고 말을 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정문, 못부정문이 왜 있지 않습니까? 연임 안 한다고 하면은 뭐야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안 한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올 테고, 연임 못 한다고 하면은 또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거냐 이렇게 할 테고 그럴 텐데. 예. 우리가 구조적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헌정을 흔들 사람이라는 이미지 더 씌우려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생각이 좀 다른데 대통령께서 조금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예.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거는 조작 기소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검증이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한데 공소 취소까지 나가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 정도가 제일 적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1: 일단 사실은 뭐 연임은 현재 불가능한데 네. 자꾸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맥락을 네. 퍼뜨릴 수 있다라고 이제 두 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근데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법제처장 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이다라고 한 게 또 애초에 못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더 된 것 같아요.
4: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중시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연임 같은 거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1: 예.
4: 왜 이렇게까지 질질 꺼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정치, 그다음 최근에 인사 문제 등등등 뭐 해명할 것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취소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는 좀 장기적인 그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이 18일 기자회견 하나로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서 꼭 논의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냥 관전 포인트로서는
1: 예.
4: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 지금 뭐 탄핵 얘기까지도 나온 거 아닙니까 단어가?
1: 예.
4: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잘못된 정치 정책 인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민주당 내부 그다음에 지금 진보 진영의 분열이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1: 예.
4: 그럼 그것이 핵심인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있는 그대로 생각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1: 예. 관련돼서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왜 내란 세력에 정정근근하냐라고 표현한 바가 있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사실은 대통령 탄핵이 물론 이제 윤석열 탄핵 같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비유를 들었지만 오히려 그러면서 코끼리를 얘기한 그런 게 있어요. 김인하 평론가님.
2: 다소 이제 과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추미애 지사 설명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뭐 내란 세력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이어서 검찰 개혁도 안 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을 안 하고 싶으니까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 출신 시킨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건데, 이제 그런 설명 방식이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설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할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는 과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균열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국가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지금의 집권 세력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대응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땐 과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1: 예.
2: 그게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반발인 거거든요. 이게 중도실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1: 예.
2: 뭔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통치에 대한 통치의 책임성을 높이고 내가 제대로 통치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나온 지금의 얘기들과 노선이다라는 거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설득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나는 이 부분을 우리 여당에 대해서, 여당 내 성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동안 지지해 준 이 우호 세력들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하겠다. 직접 만나겠다.
1: 예.
2: 내가 왜 그러는지 얘기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입장 표명을 할 거 사실 X에도 대통령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황기 대변인님.
3: 저는 그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이 장인애들 말 안 들어줘서 지금 코어 지지층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초에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한테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 확장도 되고 뭐 그랬던 건데.

0: 네. 언제부터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아졌느냐 하면 보안 수사권 폐지 국면에서였습니다.
1: 예.
0: 아니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 160만 명 참여하는 그 행사 때문에 5천만 국민이 전부 영향받는 보안 수사권을 저렇게 다루는 게 맞아라는 시선이 있고 그 이후로부터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문제도 다 중첩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예. 말씀드리면 강경파들 말을 충분히 안 들어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휘둘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원래 처음에 취임 초기에 했던 그 모두의 대통령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혹은 민주진영에 있었던 그 우당들에 대해서는 여당 당대표께서 정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께서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강경파들 말을 다 들어주겠어요. 지금도 보면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문제가 없는데 강경파들이 예. 얘기하니까 갑자기 뒤로 빼버리고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시선이 별로 안 좋은데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한다 하지만 제가 방어를 해도 유권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기자회견에서
1: 정리할 필요가 있다.
0: 보여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2: 그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모두의 대통령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행위를 보면은 오히려 반대죠. 특히 인사를 통해서 저희가 봤는데 그때 용해인 장관 임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진보 진영에 뭔가 저 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 달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가 나올 정도 이상한 인사권을 이제 발동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오히려 지금의 그 안 좋은 상황들 제가 말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여론인데 이 상황에서 훨씬 더 왼쪽으로 가버릴까 봐 진짜 진영을 확 파묻혀버릴까 봐
1: 예.
2: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진짜 고통스러운 상황에 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경제 상황 뭐 좋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뭐 지표상 나쁘지 않죠. 하지만 앞으로 보이는 산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물가 상승률은 눈에 보도 뭐 뻔합니다.
1: 예.
2: 결국에는 민생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너무 뭐 진영 내 통합을 외치다가 그게 오히려 지지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재영 전 의원, 하은 기자님 대변인 그리고 조태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네, 오늘 뉴스쇼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임희자 국힘 정책위장 만납니다.
4: CBS 휴식 같은 라디오.
5: Oh, the good life.
4: 여기는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8: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7: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0: 마누카 꿀!
9: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0: 뉴질랜드!
9: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0: 당연히 콤비타죠!
1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한 달에 한번 우리의 정치권을 진단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월간 김종인 시간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눈물과 고성이 오간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짚어보고요. 지지율 부진으로 고심이 깊어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돌파구는 무엇인지 그 해법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어제 국회에서 민생정책연석회의를 열었는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협치의 물꼬가 과연 트였는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미자 의원에게 물어보고요. 또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되는지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12로 보내시면 되고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이란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3: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4: 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김종인 시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예.
4: 예, 일단 인사청문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식약처 로비 의혹이 공익적 민원 전달이냐 아니면 사적 지인의 부적절한 청탁이냐 이게 가장 컸는데 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5: 내가 보기에 뭐 자연적으로 이 그 공박 그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4: 예.
5: 그러니까 어저께 뭐 14시간이나 걸쳐서 청문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양쪽에서 주고받은 그런 자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국민들이 잘 지켜봤을 거예요.
4: 예.
5: 그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도 제대로 지켜봤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께서 임명권자로서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난 봐요.
4: 예.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에서 절차가 막혀 있어서 내가 이거 허가 내주라고 한 게 아니다. 허가를 낼지 말지는 식약처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고 내가 얘기한 건 절차가 막혀있는데 이걸 좀 검사를 해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5: 내가 보기에는 본인은 뭐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4: 예.
5: 뭐.
4: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5: 국민들이 과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냐 하는 건 별개의 사항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4: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안 됐다라고
5: 내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 저희 그 지금 법무장관 내정자의 얘기만 듣고서 그걸 그대로 믿으려고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4: 예. 어제 청문회 내용을 보고 만약 판단을 한다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청문 보고서를 쓰신다면?
5: 글쎄요. 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4: 예.
5: 만약에 예, 김승원 지금 법무장관 내정자의 말이 그게 진실이라면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나
4: 예.
5: 또 다른 한편에서 볼 것 같으면 그게 진짜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지금 논쟁의 여지가 지금 많은 거기 때문에
4: 예.
5: 내가 보기에 법무장관으로서의 소위 적합도라고 오는 것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4: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5: 네,
4: 예, 알겠습니다. 여러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게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을 돕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이 김승원 후보자가 지역구인 수원시로부터 바우처 혜택을 받고 선정기관으로 되면서 그다음에 또 김 후보자의 자녀가 여기에서 일을 했다. 급여를 받고. 여기에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특혜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5: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승원 지금 법무장관 내정자가 자기가 장관이 돼서 이런 사태를 겪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죠.
4: 예.
5: 그러니까 뭐 일반 편의적으로 가족들이 그런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가족들이 들어가서 직원으로 저희 월급을 받고 했던 건 뭐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4: 예.
5: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김승원 후보 저 장관 후보자가 수원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4: 예.
5: 그게 수원시청의 관할이기 때문에 상대

0: 사람들이 상당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사실은 이 발달 장애인을 돕는 그 투자 조합이 발달 장애인 돕는 사회적 협동 조합이 사실 지원자도 별로 없고 운영도 어렵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좀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대신해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또 수원 씨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반론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0: 아니 그러니까 뭐 공격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나름대로의 반론을 갖다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1: 예.
0: 그거 판단은 객관적으로 일반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여러 기소가 있었죠. 여기에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이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는 사실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만약 된다면 공소취소를 주도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말뿐일까요?
0: 내가 보기에 뭐 장관 후보자로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예.
0: 그거를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1: 예. 어제 말한 게 있기 때문에
0: 예.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사청문회가 열린 건 개각 때문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져서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는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미 자진사퇴 뜻을 밝혔고 사퇴했는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전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나는 사실을 이번 인사를 보고서 처음에 왜 인사를 했느냐를 생각했을 적에 최근에 지지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일단 국면전환을 하기 위한 인사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1: 예.
0: 근데 인사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니까 그 인물들이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내가 보기에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예, 국면 전환 의도는 실패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0: 내가 보기에는 이번 인사로서는 국면 전환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1: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국면 인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부총리
1: 예,
0: 임명, 그다음에 흔히들 얘기하는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건교부 장관
1: 예.
0: 나머지 인사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장관
1: 예,
0: 이건데 건교부 장관하고 부총리라는 장관, 예. 사람은 실무진을 갖다 그냥 승진을 시켜가지고서 이 장관이 된 거 아니에요.
1: 예.
0: 내가 뭐 그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려고 그러지 않지만. 최소한도 부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총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총수를 갖다가 그 밑에서 차관하는 사람을 갑자기 올려가지고서 경제총수가 됐을 적에 그 사람이 과연 경제총수로서의 역할을 갖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인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초기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지 않는 거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1: 예.
0: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정책을 갖다가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진을 바로 그냥 승진을 시켜가지고서 부총리도 만들고 건교부장관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1: 예.
0: 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정책실장이 갑작스럽게 교체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정책실장은 제대로 임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1: 예, 김용범 실장의 수임이 아직 예, 지정이 안 됐죠.
0: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이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 예. 가장 급한 게 그러면 사실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부터 좀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뭐 얘기는 인사청문회로 김성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말이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경제고 여기에 대한 것부터 이미 신호가 아직 안 잡혔다는 말씀이시군요.
0: 정책실장이 사실은 지금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경제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1: 예.
0: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적절한 인물을 지금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임명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0: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일단 좀 적극 재정, 재정의 역할, 뭐 미래 성장 산업의 잠재적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돼 있질 않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하는 걸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 국면 전환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한 60년 동안에 급족스러운 성장을 해가지고서 지금 선진국에게 다 도달한 나라인데 우리의 과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개발을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파이를 키우면은 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파이는 클 대로 커가지고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돼가지고 내일 모레면은 뭐 퍼캐피타 GDP가 4만 불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지금 노인층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제일 높은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또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무슨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놓고 봤을 적에 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회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0: 성장 잠재력,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높이는 데 우선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 같은데.
1: 잠재 성장률이 지금 뭐 1%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갖다가 가동을 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일반 국민들에게 무엇이 돌아갈 거냐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아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보기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들의 깔려있는 정서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이념과 관계없이 일반 국민의 관심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실생활에 관심이 있다. 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자 작년 1년 동안은 그럭저럭 잘 지냈고 지금 금년에 저희 지자재 선거에서도 뭐 서울을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비교적 크게 승리를 했고 그 이후에 6월 29일 날 뭐 3메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4,755조라고 하는 투자 계획까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지지율이 계속 지금 하향 추세로 놓여 있느냐. 이거를 좀 분명하게 깨달으실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0: 지지율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앞서 이제 적극 재정 그리고 K양극화 이른바 해소에 대해서 이번 내년 예산도 성장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둔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셨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에서 11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 화면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최근 33.8%의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는 63.3%로 ALS 조사입니다. ALS 조사인데 사실은 9주 연속 긍정평가가 하락했어요.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말이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1: 나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을 하니까 지지율 하락과 함께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에 나오지 않던 목소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 보고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 더군다나 조국 그 저희 혁신당 위원장 같은 사람은 무슨 노 문 저 무슨 털 열래 유 여기를 적대하기 때문에 저희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0: 예.
1: 또 뭐 추미애 저기 전 경기지사 같은 사람은 무슨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돼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0: 예.
1: 그런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지지율을 반전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뭐 이 조국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0: 예.
1: 그런 말을 갖다 하는 거고 뭐 추미애 지사 같은 사람도 결국 가서는 자기도 딴 생각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0: 예.
1: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뭐 때문에 오늘날 자기의 지지도가 이렇게 참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갖다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0: 냉정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1: 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 이 국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0: 예, 이른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추미애 지사나 아니면 지난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이른바 팀 정청래 또는 반명 쪽에서는 지지층을 소원하게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지가 떨어져서 이게 숫자로 드러난다. 조국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전형
1: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층을 소홀하게 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0: 예.
1: 있던 사람들이 뭐 기용이 안 됐다, 뭐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스러운 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0: 예.
1: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자기의 소위 지지도가 자꾸 여론조사상 나빠지는 것을 잘못 짚으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고 난 봐요.
0: 예, 오히려 중도 실용의 노선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1: 내가 보기에는 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이 뭐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 시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반전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요.
0: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니, 오늘 18일 날 예.
1: 일반 국민들은 생활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청년들이 보기에는 일자리는 안 생기고
0: 예.
1: 그 미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극화는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예.
1: 나는 내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 스스로가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 진보 정권이면 진보 정권에 다 얼마는 정책적인 무슨 수단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0: 예.
1: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0: 진보적 수단, 진보의 방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공동체에 뭐 비슷한 균형성 발전
1: 그러니까
0: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진보의 되는데.
1: 진보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
0: 예.
1: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방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0: 예.
1: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0: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 내 삶이 나아졌다는 걸 못 느낀다.
1: 뭐 그런 거죠.
0: 주식은 막 올랐지만 예. 결국 떨어져서 손해받고
1: 예.
0: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잡는 듯 하다가 올랐고.
1: 포캐피타 GDP가 4만 불이 된 줄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0: 예.
1: 우리나라 지금 명목 성장률이 금년에 뭐 20%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일반 국민의 실생활과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를.
0: 그러네요. 반도체가 이제 대박이 나서 삼전닉스에서는 수억 대 성과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배만 아프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 이건 말짱 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1: 아, 그런 걸 거죠.
0: 그러면 대통령은 18일 날 그런 면에 초점을 넣어서 답을 해야 됩니까?
1: 글쎄요. 내가 보기엔 이제 대통령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꾸 비상적으로 얘기하는 무슨 개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갖다 아마 보이시지 않을까
0: 예.
1: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헌 문제만 해도 개헌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걸 분명히 태도를 바꿔야 돼요.
0: 예.
1: 그리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돼서 개헌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 이걸 갖다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야지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0: 예.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 혹시 대통령 쪽에서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연락이 와서 뭐 이전에 사실 대선 기간에는 뭐 조언을 구하거나
1: 만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0: 이게 판단하시면은
1: 예.
0: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무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그 거대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 놔둬도 국제
1: 예.
0: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뛸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안 하면 안 돼요.
1: 예.
0: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1: 방해만 안 하면 된다.
0: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성장을 못한 이러한 소위 중견 중소 기업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1: 예.
0: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이루고는데 보면은 한 17% 정도만 정상적인 소득이 있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소득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 예.
0: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하는 양극화 문제라는 게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처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1: 예.
0: 그런 기업들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어떻게 더 많이 줄 수 있느냐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1: 정부가 더 그런 쪽에.
0: 네,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질문에 답을 줘야 되는지를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김성원 후보자 관련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일단 많은 녹취록을 공개하고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잘했다. 또 일부에서는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도 그냥 초선 의원이 아닌 나름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데 좀 태도가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나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1: 예.
0: 난 그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시비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좀 석연치 않게 안 느끼는 사람이에요.
1: 예.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뭐 여당 또 정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이고 있다고 예. 생각하시군요. 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0: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뭐를 갖다가 지금 제대로 얘기를 갖다가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거를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뭐 자기 과실을 하기 위해서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최고위원도 있더라고요.
1: 예.
0: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의원이 의식적으로 자기의 소위 위치를 부각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성실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부각을 시키는 거지
1: 예.
0: 본인이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1: 열심히 사실 청문회 과정이 임한 결과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여쭤보면 장동혁 대표 평가도 한마디로 해주시면 길게 안 하실 것 같아서.
0: 내가 네. 보기에는 그 사람은 지금도 무슨 당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노력을 경제하기보다는 최근에도 계속 저 올림픽 공원에 찾아가가지고서 무슨 뭐
1: 북을 두드리는
0: 예, 거기 가서 무슨 같이 축하 행사나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난 정치인으로서 별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논평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장동현 대표 얘기는 상당히 짧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네, 안녕하세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추석 장보기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9월 30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전통시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0: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또 9월 20일까지 농활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농활 상품권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2: 예, 어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공방이 거셌고 그 말고도 사실 다른 부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민생 관련 놓고 보면 여야 공방은 거세지만 민생 쪽에서는 최근에 접점도 찾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여야 연석회의에서 민생 법안은 어떻게 처리하자 이런 합의도 나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미자 정책위장 모시고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정책위장으로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과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거죠.
3: 네.
2: 어제 관련된 연석회의는 제가 조금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인사청문회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이미자 의장님은 이형일 재경이니까 예.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가셨죠.
3: 네, 그렇습니다.
2: 제일 쟁점은 뭐였습니까?
3: 뭐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예. 이제 갭 투자를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조세 세제 개편에 당신이 참여 했는데 오락가락 예.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정책위 의장을 맡고 나서 부총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2: 예.
3: 정말 소신이 있냐 없냐. 우리 그 경제 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 타워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2: 예.
3: 그럼 정말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진보 진영의 부총리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2: 예.
3: 김대중 정부 때 진년 장관 이분은 뭐 교육, 노동, 연금, 구조개혁을 좀 말씀하셨고
2: 예.
3: 재정 준칙도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분도 말씀 주셨고 특히 이제 가까운 근래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의 홍남기 부총리도
2: 예.
3: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여당과 정부와 여당과 좀 대립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신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 예.
3: 이제 제가 본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소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 세제 개편 관련돼서도 그렇고
2: 예.
3: 본인은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얘기하고 양극화 해소를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영남 패싱, 영남 홀대론에 대해서 GK 예. 신공항이라든가 또 반도체 또 거점 대학 육성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남 패싱에 대해서 영남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소신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은 약하고 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소신이 물론 중요하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사실 김동연 당시 부총리도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을
3: 최저임금 부분이라든가
2: 예, 최저임금 부분이라든지
3: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2: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3: 그렇습니다.
2: 그런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처음에 후보자로 지명할 때부터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면 후보자로 지명을 안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3: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차관하다가 직전 차관이었지 않습니까?
2: 예.
3: 차관하다가 이제 그 재경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후보자로 임명됐는데 그 차관 때에 이분이 했던 부분들을 보면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2: 예, 예.
3: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좀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고분고분 할 것 같으니까 뭐 시킬 수도 있겠는데
2: 예.
3: 야당의 정책위 의장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그래도 소신이 있어야 대한민국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2: 예.
3: 특히 미래대응 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말렸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훅 밀고 가니까 훅 따라가지 않습니까?
2: 예.
3: 그래서 조금 소신이 부족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미래대응 기금도 좀 말렸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3: 네.
2: 사실 언론에 얘기됐던 지금 이영일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소신 문제, 경제부총리로서의 뭐 지향 방향 어떻게 일을 추진할 거냐 그게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3: 네.
2: 또 하나 이제 뭐 의혹 제기로 했던 거는 비거주하는 전세주택을 넉 달간 가지고 있고 17

0: 8달간 살았고 실거주했고 17년을 보였다. 근데 당시 이제 공무원하면서 세종시에 간 것도 있고 약간 사유들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2009년도에 그 과천에 이제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매입하고
0: 예.
1: 17년간 보유하면서 12년과 18년에 2개월, 2개월, 4개월 산 게 다다. 근데 나름대로 사유를

0: 쓰면서도 모두가 그 세제 개편에 있어서 그 비거주자를 갖다가 차등해서 지금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부담을 좀더 지우는 방식이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1: 예. 그러면 이 비거주 자체, 이형일 후보자의 비거주가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아닌데.
0: 먼저 갭투자 아니냐라고 뭐 따지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파트가 4억 2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갭투자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1: 다른
0: 해외
1: 이유가
0: 이전
1: 있었다.
0: 해외 근무라든가 아니면 또 세종시로 이제 그 청사가 이사 가니까 거기서 이제 근무했던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는 그런 사유는 있었다라고 봐지는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그런 국민들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1: 당신도 비거주했으면서 왜 비거주한 사람들 세부담을 늘리려 하느냐라는
0: 그렇습니다.
1: 말씀이시군요.
0: 더더군다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수도 굉장히 늘어나서 추가 세수를 잡아 가지고 미래 대응 기금으로 가면서 꼭 그렇게 국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세부담을 그렇게 늘려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이 얘기를 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세부담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 세수 확보 측면보다는
0: 그렇죠.
1: 사실은 집을 이제 투자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0: 그게
1: 그런 부분들에 조금
0: 문제라니까요.
1: 더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걸로
0: 그게
1: 보이는데요.
0: 국민을 일거주 아니 일주택 비거주자를 투기로 본다는 그 자체가, 그것부터 시작하는 그 출발이 잘못됐다는
1: 그 출발이
0: 거예요.
1: 잘못됐다.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논쟁은 사실 그 부분을 논쟁하려고 보신 건 아니어서 거기까지 넘어가고요.
0: 네.
1: 김수원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무부 장관.
0: 아, 정말 그 제가 방송에 나오기 전에 몇몇 사설들을 좀 봤는데, 많은 신문들이 맹탕 청문회라 그러고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뭐 일단은 본인은 해명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신약 임상시험 그 승인 청탁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뭐 정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됐으니까요. 그또 발달장애인 돌봄기간의 특혜 의혹, 이와 관련돼서도 서류 자료 제출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니 뭘 가지고 이저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맹탕 청문회밖에 안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어제 저도 청문회 이제 하면서, 우리 재경이 청문회 하면서도 가끔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도 보잖아요. 보니까 김민전 의원님께서 우리 그 법원에서 판결문에 보면은 그 제넨셀에서 임상실험한 결과를 조작해서 입업하고 그런 문제가 적시돼 있다라고 했는데서, 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런 묻는 과정에서 자기는 문 깔아서 몰랐다라고 해요. 문 깔아서 몰랐다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 부분 보면서. 아니 설사 그뭐 이게 입업하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알고 있었냐, 이게 충돌이 아니냐 이런 걸 묻는데, 동문서답을 해도 보통 동문서답이 아니고, 더 웃기는 것은 아니 그러면 몰랐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그냥 공익적 민원 전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익적 민원 전달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민원 내용을 대충 그 개요를 좀 파악하고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난 뒤에 전달하거나 이걸 좀 알려달라거나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다 생략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몰랐다? 그 몰랐다는 건더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청탁을, 그건 청탁이지. 전달하고 빠르게 해달라. 그리고 빠르게 됐잖아요.
1: 김승원 후보 측 주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마전 수천억 원이 걸려있는 사업이니
0: 그러니까요.
1: 자료를 좀 달라. 이 부분 이제 본인 나름으로는 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승원 후보 측은.
0: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라도 좀 내놓든지.
1: 물론 이제 자료를 아마 본것 같긴 한데 이 내용은 제넨셀이 공지한 사실 그 자료 자체가 허위로 조작된
0: 그렇습니다.
1: 자료여서 그 문제가 거기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0: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송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그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가면서도 매를 벌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 매를 벌었다. 오히려 국민들 민심을 얻는 데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보시는군요.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민전 의원 질문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여러 의혹 제기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도했잖아요. 나중에 이미자 의원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한동훈 의원 보고자 화이팅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든지요?
0: 한동훈 의원님이 이제 무소속 의원 아니겠습니까? 무소속 의원으로서 나름대로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청문회 관련돼서는 그분이 법사위가 아니다.

0: 보니까 청문회 이제
1: 예.
0: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본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갖고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 예.
0: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사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그 청문회에 환기를 많이 좀 저기 환기를 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좀
1: 시켰다.
0: 의미를 둘수 있는 거죠.
1: 예, 충분히 의미를 뒀다. 당 지도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공환 최고 같은 경우는 너무 혼자 뭐 튈려간다는 취지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오히려 오빠 논란으로 해서 사건의 본질을 좀 왜곡 또는 훼손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이제 뭐 그런 얘기들 왕왕 하시더라고요.
1: 예.
0: 근데 한동훈 그 의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하나씩 그 내보이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자극적인 표현, 뭐 오빠라든가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가지고
1: 예.
0: 본질이 이 의혹에 대한 본질이 흐려질까 봐 걱정하는 뜻에서 장종혁 대표는 이제 얘기한 거지. 장종혁 대표가 왜 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최고위원회의를 하든 아니면 어떤 또그 언론을 향해서 인터뷰를 하든
1: 예.
0: 여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했고 문제가 있고 지명 처리하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1: 예.
0: 정준식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에서는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이 이걸 의혹을 제기 하고 여기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뭐한 사람의 노력이다라고는 할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아, 당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바는 없고요. 네, 일부에서 그런 시각들이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1: 있다.
0: 있는데 이제 언론인들이나 또
1: 예.
0: 많은 국민들께서 또 재밌어하는 부분이 있지. 한동훈 대 장동혁 이렇게
1: 예.
0: 좀 붙여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1: 옳지 않다.
0: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1: 예.
0: 장종혁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지요.
1: 예.
0: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용해인도 낙마됐고 이제 김성훈 후보자도 결국은 임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이건 당 차원에서 전체가 밀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역할은 다 따로따로 있다.
1: 사실은 이제 원래 징역 8개월을 21년이죠. 그 뒤죠. 23년에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고 했다라는 부분, 검찰이 서부지검이 김승원 의원에게 당시에 이게 이제 기소 계획서가 있었는데 이건 어디 공개 안 되는 검찰 내부 문건인데 사실 이 문건도 웬만하면 잘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원이니까 좀 만들었다라는 해석이 많은데 이걸 검찰 내부 자료가 나갔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취득한 거는 한동훈 의원이 검사로서의 DNA를 보여준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부적절한 의미에서. 예. 또 내부 자료가 나갔으니까 이것도 불법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께서는 그 달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데
1: 예.
0: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지금 물어뜯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래서 거기 뭐 정말 검사들끼리만 알수 있는 내밀한 뭐 자료인데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다.
1: 예.
0: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또그 자기네들끼리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1: 예.
0: 그렇다고 해서 달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물어뜯는 거는 뭐 뜯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1: 예.
0: 달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1: 예.
0: 해소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성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1: 지명
0: 봅니다.
1: 처리하는 게 맞다.
0: 예.
1: 사실 그 문제는 뭐 따로 보더라도 김성원 후보자랑 섞어서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0: 그럼요.
1: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정책위원장님은 사실은 대구 경북 중심으로 삼선을 하셨고 국민의힘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인맥도 넓고 많은 분들은 많이 아시는 걸로 아는데 이번 한동훈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평가는 쭉 들어보시면 어때요?
0: 뭐 이제 한동훈 의원과 친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1: 예.
0: 친하신 분들은 그뭐 잘한다는 평가를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전체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이렇다 저렇다 하는 평가는 별로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예.
0: 보기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합니다.
1: 예. 언급을 좀 꺼리는
0: 아니, 우리
1: 굳이 뭐
0: 각자가
1: 이런 거.
0: 바쁘잖아요. 지금 청문회가 계속
1: 아.
0: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 이제 국정감사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료 관련돼 가지고 그걸 하나씩 공개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 예.
0: 뭐좀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막 평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1: 많이 못 들어봤다.

0: 아, 그렇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개인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 한동훈은 어때? 그러면 잠깐만 내 코가 석자 내일이 바빠. 이 분위기가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1: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0: 아닙니다.
1: 각자 일이 바쁘고 또 그 김성은 후보자 청문회는 우리 당 의원님들이 또 다 하시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자료를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뭐 환기시키는 의미는 있지만 크게 우리가 거기다가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0: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좀 길게 물어봤는데요. 어쨌든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장동혁 대표죠. 내부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서 북만 치더라. 한동훈 의원은 그냥 왕꽃 꽂고 북이나 치세요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별다른 존재감을 못 보였다는 지적도 있어요.
1: 그거는 좀 그 도가 지나치는 표현이시고요.
0: 아, 그래요?
1: 그 예. 올림픽 공원에 있으신 분들도 있는 분들도
0: 예.
1: 국민이시고요. 또 그분이 국민의 참정권에 대해서 그 선거 부정이라든가 뭐 부실이라든가
0: 예.
1: 뭐 각자가 또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데 아니 야당 대표가 거기 안 갑니까? 당연히 가는 게 맞지요.
0: 예.
1: 북 칠 수 있지요. 북 칠 수 있죠. 저도 경로당 가면 노래합니다.
0: 예.
1: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당권 2.0에서 그다음에 또 PLA위원회를 만들어서
0: 예.
1: 국민 중심으로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침 그때쯤 제가 또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이 됐고
0: 예.
1: 그래서 지금 그 PLA라는 것은 현장을 점검하고 그래서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입법화하고 또 예산 태우고 태우고
0: 예.
1: 그래서 또 다시 사후 관리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근위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0: 당근위원회.
1: 네, 그 PLA위원회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0: 예, 어려워요.
1: 쉽게 당근위원회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명명했는데 당신의 근심을 해결해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0: 예.
1: 당근위원회를 이제 만들었고 거기에 우리 비례대표님들 또 그 당협의 위원장님들을 공모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젠다를 새롭게 발굴해서 국민
0: 예.
1: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첫걸음을 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장동혁 대표님의 행보를 보게 되면 국민 속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0: 근데 당근 모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 당근위원회요.
0: 당근위원회. 예. 네. 당신은 여기서 누굽니까? 왜냐하면 지금
1: 국민들이죠.
0: 말씀은 계속 국민이 하지만 당이 네. 취임 1주년 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당원 주권주의 2.0이라고 해서 당심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볼 때 국민의힘의 현 당심과 민심은 너무 동떨어졌다. 물론 민주당도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국민의힘 특히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해요. 그래서 당심과 말씀하신 국민이 과연 같느냐?
1: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해 드립니다. 여기서 당신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민이고요.
0: 예.
1: 당심 2.0은 우리 당내의 민주성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국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1: 국민 쪽으로 들어가서 대한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0: 만들겠다.
1: 그리고 정책정당 이렇게 만들겠다고 천명을 했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당근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당신은 국민을 뜻하는 겁니다.
0: 두 개가 별도 트랙이란 말씀이시군요.
1: 당권 2.0은 이제 우리
0: 예, 당내에
1: 있는 민주성을 얘기한 거죠.
0: 근데 그럼 올림픽 공원이 과연 민심에 맞느냐라는 지적도 나와요. 처음에는 물론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규탄하는 순수한 분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부정선거론자들의 모임이 됐다.
1: 어쨌든 우리가 그 투표 용지가 부족한 건 사실 아니었습니까?
0: 예.
1: 거기서 관리가 잘못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거기에 순수 우리 그 시민들이 나오셔가지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서 올림픽 공원에서 어떤 분이 모이셨던 간에 국민은 국민이고
0: 예.
1: 그것도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민심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걸 여쭤봐야 돼서 어제 여야 정책위가 민생법안 32건을 함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제안을 이미자 의장님이 하셨다고 그러던데.
1: 예, 예. 제가 이제 우리가 그 대선 때나 지선 때나 총선 때나 민생을 위해서 공약을 내놓은 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0: 예.
1: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정쟁에 묻혀가지고 이런 좋은 공약들이 뒤로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떤 그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대립하는 부분이 있지만

0: 민생은 밀어서는 안 된다.
1: 예.
0: 그래서 제가 정책위원장이 되고 나서 민주당 정책위원장한테 우리가 민생 협력 민생에 대해서는 연속회의를 하자 정책위끼리 그렇게 예. 해서 민주당에서 받아줘서 이제 어제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중에서 한 100여 개 법안 중에서 양쪽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물밑 협상을 통해갖고 32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 그래서 어저께 협의한 내용들을 양쪽 그 당에 가서 상임위 간사들한테 넘겨주고 상임위에서 좀 신속히
1: 예.
0: 통과시키는 걸로 이번 정기국회로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1: 사실 과거 이제 야당이 특히 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을 볼모로 해서 정치 투쟁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국회는 돌아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앞으로 그러면 이미자 정책위장님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뭐 중요 법안 같은 부분은 있겠지만.
0: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나 세제 예. 문제, 노란봉투법, 국민연금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 당이 다 견해가 차이가 있죠.
1: 예.
0: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협상하고 협력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어제 이제 양당의 1대1 책임 협의체를 구성하자.
1: 예.
0: 각 이제 부의장들이 계시니까
1: 사안별로
0: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세제는 세제대로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가 양쪽 예. 따로따로 공청회를 하게 되면 각자 주장만 하니까
1: 예.
0: 이제 좀 같이. 예. 같이 한번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우리 공론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예. 얘기까지 나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인 것 같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자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0: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네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조금 선선합니다. 날씨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5: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4: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5: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룡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룡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4: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살아생전 기아의 허덕이는 어린이 구호에 앞장서 온 배우 오드리 헵번의 말이었습니다.

0: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어제만큼 쌀쌀한 날씨로 시작하며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4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활동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광주가 30도까지 예상되고 서울과 대전, 전주와 대구, 부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기온 변화가 커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구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도 대부분 지역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가을 햇살도 강하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0: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7: 고향 등예시.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 하나 바뀌었다고 갑자기 드라마틱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아침 저녁 달라진 공기만으로도 이유 없이 설레고 두근거릴 때 있으시죠? 덕분에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멜로드라마와 로맨스 무비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바야흐로 연애의 계절이 우리 앞에 도착해 있으니까요. 로맨스 드라마에서 가장 공들이는 장면은 이제 막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설레고 들뜨고 두근거리고 어깨나 손끝이 달락말락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랑이 이미 깊어지고 난 뒤보다 훨씬 더 떨리고 긴장되기 마련인데요. 계절로 치면 가을이 시작되는 요즘 이 무렵 옷장에서 트렌치코트를 꺼내서 슬쩍 걸쳐보기만 해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그럴 때 우리들의 가을 사랑은 이미 시작된 거겠죠.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입주 1423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잭잭.